0: 뭘요?
1: 과팀. 아, 네. 그때 내가 이제 좀 이 메이크업이나 그 티템으로 좀 뭔가 이게 필살기를 써야겠다 하는 그런 아이템이 있었을까요?
2: 약간 술자리 넘어가 이제 지워지지 않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지워지지 않는 거?
2: 네.
0: 지금 남자친구 있어요?
2: 네.
0: 오! 오, 진짜요? 어, 그러면 이거 물어봐야 돼. 남자친구를 이제 처음 만났을 때 막 엄청 신경 쓰셨을 거 아니에요?
2: 네네.
0: 그러면은 아, 나 이것만큼 포기 못했다 하는 게 있어요?
2: 속눈썹
0: 이거 관리할 때 어떤 제품을 사용하셨죠?
2: 요즘에는 히팅 뷰러 쓰고 있어요.
3: 히팅 뷰러.
0: 히팅 뷰러.
1: 드디어 디바이스 기기 나왔습니다.
0: 네, 아, 디바이스 기기?
2: 근데 요즘 쓰고 있는 거는 필리밀리 거.
1: 필리밀리. 지금 안 가지고 계시죠?
2: 지금 있어요.
0: 오, 보여주세요. 보여줘.
1: 찐템.
0: 필리밀리. 오. 오. 우와.
1: 이거 하잖아요. 시험지 나왔던.
0: 오, 시험지 나왔던 이거. 아, 이게 한국 제품이었어?
1: 좀 얼마예요?
2: 아, 기억. 제가 올리브영 세일할 때 사서 한 2만 원대 중반이었던 것 같아요.
1: 올리브 에디션.
2: 네, 키티 에디션.
0: 지금 혹시 남자친구 만나러 가는 길이셨나요?
2: 어, 아니요, 지금 친구들 만나러.
0: 남자친구도 그 다음에 중간에 만나고?
2: 아, 남자친구는 내일.
0: 네.
1: 안녕하세요. 나는 솔로예요?
0: 아니, 신기하잖아.
2: 저 애들 오늘도 좋아했었어요.
1: 아, 진짜요? 어? 왜 했었어요? 왜
0: 했었어요? 지금도 아니, ING 해주세요.
2: 취업 준비하느라 힘들어가지고.
0: 아, 그냥 노래만 들어주셔도 돼요.
2: 네네네.
1: 감사합니다.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0: 네. 빰빰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빰.
1: 화이팅!
0: 화이팅!
2: 감사합니다.
1: 대학생이시죠? 몇 학번이세요?
4: 26학번.
1: 와!
0: 26!
1: 어, 너무 컸어. 새내기입니다.
0: 와. 그럼 몇 살이야?
4: 20살.
1: 네, 06년생?
0: 아, 그렇지. 당연한 얘기야.
1: 07년생?
0: 응, 07년생.
1: 이제 새내기나 대학생분들이 많이 하는 게 있어요.
4: 네.
1: 뭘까요?
4: 과팅.
1: 오, 뭐야,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0: 과팅!
1: 혹시 과팅을 해보셨어요? 아니면 지금 준비하고 계시죠?
4: 네, 준비.
1: 어, 준비하고 있어요.
0: 다 과팅을 준비하고 있어요? 아, 그렇죠.
1: 그러면 과팅할 때 내가 제일 신경 써야 될 포인트가 뭐다?
4: 피부랑 머리.
1: 머리. 뭐 특별한 제품 있어요? 뭐 추천할 만한?
4: 그 보라색에 이렇게 머리 헤어드라이기 하기 전후에 쓰는 그런 제품 쓰고 있어요.
0: 그루밍톤이요?
1: 그리고 저도 이 얘기하시는 부분이 그루밍톤이잖아요.
0: 네.
1: 저도 쓰거든요.
0: 어? 아, 그러면은 이제 피부 관리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뭘 바르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4: 뭘 바르는지 기억 안 나는데 일단 그냥 세수하면서 그거 짜가지고 이렇게 하는
1: 폼? 클렌징 폼?
0: 아, 클렌징 폼.
4: 하고 나와서 이거 이렇게 붙이는 거.
1: 붙이는. 아, 토너 패드.
0: 토너 패드. 패드. 토너 패드. 네,
4: 패드 하고 떼고 이렇게 슉슉 하면서 거품 나오는 거.
1: 토너?
4: 네.
0: 토너.
4: 토너 막 그런 거랑.
0: 네.
4: 나 앰플 짜서.
1: 앰플 많이 바르시네.
0: 어, 많이 바른다.
4: 그리고 뭐 또 이렇게 발라서 하고 또 이제 자기 전에는 뭐 흰색깔 해서 막 피부 하얘진다는 거 좀 하고.
1: 그래도 정확한 명칭은 모르지만 할 건 다 하고 있어요. 신경 쓰는 부분이 피부와 또 머리?
4: 눈썹.
1: 눈썹. 눈썹은 평소에 하세요?
4: 네.
1: 오, 뭘로 하세요?
4: 그냥 눈썹 칼 올리브영에서 산 걸로.
1: 아, 눈썹 칼로 하긴 하죠.
0: 저도 눈썹. 나 눈썹 정리하세요?
1: 혹시 실례가 안 되시면 혹시 눈썹 칼을 가방에 갖고 다니진 않죠?
5: 저가 있긴 한데.
1: 있어요!
0: 오케이, 한번 보여주세요. 나 준비된 남자라는 걸 보여줘.
5: 아니, 그거.
0: 과팅 이제 준비 들어가잖아.
1: 들어가기.
5: 저 바른 거 있어가지고.
0: 어?
1: 요즘 MZ분들은 이렇게 눈썹 칼도 들고 다닙니다.
0: 그쵸.
1: 준비가 됐다는 소리예요.
0: 그러면, 어, 뭐, 혹시나, 아, 나 과팅할 때 이것도 해볼까라는 생각 있으세요?
4: 그거 뭐, 인스타에 막 잡티 없애준다고 막, 덱스랑 막 쓴다고 했던 거.
1: 아. 그게 스틱으로 된 거?
0: 아, 그거요?
4: 잘 모르겠는데.
0: 아, 뭐 그것도 사용하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1: 근데 그거 네. 주변에 좀 쓰거든요?
4: 네.
1: 근데 굉장히 이게 자연스럽게 발린다고 하더라고요.
4: 네.
1: 그러면 혹시 지금 이름 잘 모르시는 있는 거잖아요. 혹시 이제 신뢰가 안 된다면 제품을 찍어가지고 이제 보내주시면 제가 또 참고해가지고
4: 네.
1: 이 K뷰티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0: 예. 파팅 네.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1: 네. 이제 우리 새내기 분들이니까
0: 네.
1: 제가 좀 뷰티도 좀 알거든요. 일단 제가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깔끔하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립밤도 바르고 눈썹 정리 하고 이제 더 나아가서 아까 그랬던 그런 스틱 있잖아요. 이 정도만 해줘도 굉장히 성공하실 겁니다.
0: 네. 아, 이 매춘 두 분 너무 잘생기셨어요.
4: 맞아요.
0: 그림 그려요, 둘 다?
4: 네.
1: 아, 진짜 미술.
0: 오 마이 갓.

0: 걸로 지금 인터뷰하고 있거든요. 이 춘향상을 파고 그리시니까 중요하죠.
1: 전체적인 느낌이 이목구비에서 나오는.
2: 오, 신기해. 오, 진짜
3: 신기하다.
0: 처음 봤을 때 어떤 게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 이목구비 이런 거에서.
1: 남성분들은 코가 제일 많았어. 오.
0: 중심부니까.
1: 여성분들은 눈을.
0: 오. 상대를 딱 처음 봤을 때. 네.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하다 라는 게 있을까요?
1: 눈썹이 깔끔한 건 좋은 것 같아요.
0: 근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림을 잘 그리면 메이크업을 잘한다. 맞습니까?
1: 그림 잘 그리시는 선생님들 생각하면 색감 배합이나 이런 거 잘 하시는 것 같아요.
3: 아, 그렇죠. 색감.
0: 이제 그림은 이제 도화지에 그리는 거고요.
3: 그렇죠.
0: 메이크업은 이제 얼굴이랑 도화지에 그리는 거잖아요.
3: 그렇죠.
1: 본인이 생각하기에 본인은 어떤 인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3: 저는 좀 날카로움. 둥글면서 날카로운 느낌이고.
0: 둥글면서 날카로울 수가 있나요?
3: 이해하셨는데 왜 그러시죠? 아,
0: 저도 약간 좀 날카롭죠. 일단 눈상에다가. 아, 네. 저도 그래서 네. 눈썹을 굉장히 포인트로 삼고 있습니다.
1: 자기가 생각하는 거랑 다른 이미지 나올 듯.
0: 어, 둘 중에 한 건 다르다 지금. 아,
3: 오케이, 오케이.
0: 날카로운데 안 되는데.
3: 갑자기 고릴라 그려진 거 아니겠지?
0: 도대체 뭐 기니피그 그려지는 거 아니겠지? 카피바라 이런 거?
3: 그러니까 여기 닮긴 했어.
0: 저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상어를 생각합니다. 상어.
1: 상어?
3: 네. 일단 혹시 누가 더 잘생겼어요?
0: 질문이 여기 그게 아니잖아.
3: 그러니까 혹시 몰라서.
1: 두 분 다 매력이 다 좀 다르게 있어요.
3: 아, 다르게 있어요?
0: 이런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어봤었겠어요.
3: 그치,
0: 그러 와가지고.
3: 그치, 막.
0: 아, 기대된다.
3: 그러니까. 나올게요.
1: 네.
0: 데링.
3: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0: 아, 나 오늘
3: 죄송합니다.
0: 오, 징그럽다. 오, 이거 닮았다 근데.
3: 오, 형도 닮았는데? 오, 형 이, 아 이런 게 있었네. 포인트가 있네.
0: 감사합니다.
3: 와.
0: 아, 좋은데?
3: 그니까.
0: 아, 힐링했어요.
3: 맞아. 아, 근데 너무 이뻤다.
4: 일단 저희가 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뭐 어떤 걸 구매해야 되죠?
0: 일단은 쭉 인터뷰를 토대로 봤을 때
4: 네.
0: 뷰러 나왔습니다. 히팅 뷰러.
4: 히팅 뷰러.
0: 남성분들도 얘기 들었을 때 헤어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4: 맞아요.
0: 이런 제품을 참고해서
4: 네.
0: 저희가 또 이제 직접 구매해서
4: 네. 한번 리뷰를
0: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 오케이. 한번 가보도록 하죠. 렛츠 고!
0: 렛츠 고.
4: 와우! 야, 저희가 또 인터뷰를 통해서 사왔잖아요. 첫 번째 제품부터 뭐 소개를 한번 드려볼까요?
0: 그렇죠. 이 제품은?
4: 이 제품.
0: YSC가.
4: 네. 네. 첫 번째 인터뷰 손님이셨죠? 뉴욕에서 오신
0: 맞아요.
4: 분이었습니다.
0: 뉴요커.
4: 네, 뉴요커. 그때 얼굴 뵀었을 때 제가 느꼈던 거는 어, 아이라인에 진심이시다.
0: 맞아요. 눈에 집중적으로.
4: 네. 아이 컬러도 너무 이쁘신데 아이라이너로 그거를 극대화시키셨던 것 같더라고요.
0: 맞아요.
4: 뭐 아까 전에 인터뷰하면서 느꼈지만 매력 어필을
0: 맞아요.
4: 하기 위한 또 필수템이잖아요.
0: 아, 근데 됐어요. 그분의 매력이 느껴졌습니다.
4: 맞아요. 그래서 일단 이거 같은 경우에는 더 특별한 게 뭔지 알아요?
0: 3,000원이라고 합니다.
4: 3,000원밖에 안 해?
0: 네. 대박이죠.
4: 아, 대박이죠. 본셉트 워터프루프 아이라이너. 컬러는 블랙. 말 그대로 그냥 블랙이에요. 진짜 너무
0: 아니에요. 블랙. 너무 01 블랙이에요. 이게 중요하잖아. 01 블랙. 근데 사실 네. 가격도 가격인데
4: 네.
0: 가격이 싸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4: 맞아요. 우리 냉정하잖아요.
0: 해봐야지.
4: 네.
0: 자, 끝나겠습니다.
4: 또 글 써요?
0: 아니야. 오? 아, 근데 리퀴드 브러쉬라가지고 네. 굉장히 부드럽게
4: 네.
0: 펜슬보다 훨씬 선명하게 발색되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4: 약간 느낌이 제가 받았을 때는 야. 약간 그 붓으로 쓰는 느낌?
0: 눈 세 개야 지금. 그만큼 이제 발색력이 좋다는 거죠.
4: 네. 그리고 이게 워터프루프라서 한번 이거 지워지는지 안 지워지는지
0: 좋습니다.
4: 한번 비벼볼게요.
0: 워터프루프면 물로 지워야죠. 해봐야죠.
4: 느낌상. 네, 느낌상. 그래도 이렇게 비비면 어느 정도 번짐이 세잖아요. 근데 이렇게 비벼도 안 지워진다는 점 일단은.
0: 그렇죠. 네. 확실한 리뷰를 위해서 정말 워터프루프가 네. 강력한지 보겠습니다.
4: 네.
0: 바로 전해볼게요.
4: 네.
0: 갑니다. 오!
4: 어. 아, 저희 리얼한 또 제품을 소개하는 거잖아요.
0: 넘어가겠습니다.
4: 넘어가죠.
0: 네. 자, 두 번째 매력 어필 필사템입니다.
4: 네, 두 번째, 세컨드.
0: 이거는 또 이제 저희 문제 나왔죠. 뭐예요? 저희 사전 문제 나왔죠.
4: 아, 눈썹.

0: 어 이거 나 알아.
1: 뷰러 아니에요? 아. 뷰러?
2: 뷰러 정답.
0: 마스카라 아니었어요?
2: 진심으로요?
3: 아 다른 거였구나.
1: 눈썹 정리를 썼는데? 자 용도 속눈썹을 올릴 때 쓰는 제품.
3: 아 속눈썹. 아 나 속눈썹이라고.
1: 딩동댕. 속눈썹을 이제,
3: 아, 속눈썹.
1: 이제 높게 세워줘가지고 아. 눈을 좀 더 커 보게 해주는 뷰러죠.
3: 오.
1: 근데 이게 또 장점이 원래 이 쇠로 하는 거는 계속 오래 해줘 올라가는데 히팅 기능이 있어가지고 바로 된다고 합니다.
3: 아 약간 그 고데기처럼.
1: 그렇죠. 이건 사실 기능이 중요하니까 네.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 네.
1: 오, 자
3: 히트
1: 바로 들어왔어요. 단계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하이, 로우, 하이. 자 두 단계로 할 수 있어요.
3: 네. 그 만지면 아 뜨겁지 않을까?
1: 이게 예열이 되면 실리콘색이 변한다고 합니다. 최첨단이요.
3: 디자인은 일단은 여성분들께서 되게 좋아할 만한 디자인이에요. 헬로키티가 일단 붙어있다는 점과
1: 그쵸.
3: 또 사실 색감하고 보면은 이게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사실 예전에 막 그 저는 가위로 다른 걸 봤는데 네. 세상이 참 많이 발전하고 있어요.
1: 아 근데 또 확실히 네. 조작감이 간편합니다. 저는 누르고 그냥 하면 바로 돼요. 자 열이 올라온 거 보니까 아 안 뜨겁네. 딱 은은한 따스함. 와이어 씨 해볼래요?
3: 아니요.
1: 아, 제가 해보겠습니다.
3: 네. 오! 오! 됐는데요? 잠깐만, 형 한 번만, 한 번 더 해봐봐. 약간.
1: 어, 됐다, 잡았다. 오! 됐어요!
3: 올라갔어!
1: 여기 끝에.
3: 좀 다르죠?
1: 아니, 근데 이게 제가 뷰러를 저도 많이 써보잖아요.
3: 네.
1: 근데 한번 찝힙니다.
3: 맞아요.
1: 그래서 저는 이 뷰러에 대해서 그냥 트라우마가 있어요. 무서워, 이렇게 찝히게 되는데. 네. 이거는 이제 많이 안 하고 한 번만 딱 올리면 바로 이렇게 열 때문에 올라가니까 이건 진짜 좋은 것 같아. 아, 이거 좋다.
3: 제가 한번 해볼까요?
1: 아, 그니까요.
3: 리폼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1: 이게 쭉쭉쭉 해줘야 되네. 오? 일단은 올라갔어요! 올라갔어.
3: 오!
1: 예뻐서 송아지가 됐어요, 지금. 저는 사실 이 뷰러를 많이 했는데 좀 차갑고 이 그게 있어요. 잘 안 돼요. 이거 한번 하면 잘. 근데 그쵸? 이거는 열 때문에 확실히 금방 조금만 돼도 이렇게 올라가는 게 느껴집니다.
3: 네. 그 메이크업 받을 때 보통 쌤들이 이쑤시개나 막 면봉으로 이렇게 좀 태워서 이거를 좀 올리는 컬링이라는 느낌을 주잖아요. 근데 이게 태우다 보면 사실 눈이 좀 따가울 때도 있잖아요.
1: 근데 해에 들어가면 또 그게 안 좋습니다. 건강에 좋다는 거죠.
3: 아, 건강, 헤어데이.
1: 네. 너무 좋은 것 같아, 진짜.
3: 맞아요.
1: 이거는 가져가겠습니다, 저희가.
3: 좋은데? 네. 오케이, 쌤들한테 한번 줄게요. 좋습니다.
1: 또 이 제품, 그 아까 새내기 분들께서 추천해주신 제품인데 제품명 몰랐지만 덱스 파운데이션 이래서 찾았더니 나왔습니다.
3: 와우.
4: 인스타에 막 잡티 없애준다고 막 덱스랑 막 쓴다고 했던 거 막.
1: 아,
3: 되게 스틱으로 된 거?
4: 네.
3: 아, 그거요?
4: 잘 모르겠는데.
1: 이게 정말 핫했대요. 맨즈 뷰티 아이템으로
3: 오.
1: 그냥 좀 간편하고 색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돼가지고 이게 근데 이런 제형 이렇게 쓰는 게 굉장히 좀 맨즈 뷰티에 많이 사용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발라보겠습니다. 슥. 근데 또 이게 남성분들이 잘 못해요. 이럴 땐 어떻게 하냐?
3: 맞아.
1: 놀라지 마시라. 뿅, 뿅.
3: 우와!
1: 완전 뒤에도 있는 거예요. 이제 이걸로 펴주면 됩니다.
3: 오! 브러쉬 일체형이잖아.
1: 그쵸. 우와, 근데 좋다, 이거.
3: 이거 뭐야? 자연스럽게 돼.
1: 이거 좋다, 이거. 오, 진짜 좋은데, 이거? 자, 보여드릴게요. 너무 부드럽게 잘 발리고 잘 펴져가지고 보니까 로션과 선크림이랑 파데가 다 들어있대요.
3: 형, 충격인 게 뭔지 알아? 이게 하얀색이 조금 나왔었잖아. 이게 로션이래. 이거 어떻게 보면 로션과 그러니까 로션을 이제 바르고 사실 보통 이제 메이크업을 시작을 하잖아. 이거는 그냥 일석이조인 거지. 저 같은 약간 좀 메이크업에 뭔가 메이크업을 하고 싶은데 좀 이런 걸 세세하게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필수품이라고 합니다.
1: 맞아요.
3: 이게 사실 오리지널 제품이에요.
1: 제가 진짜 발라봤잖아요.
3: 네.
1: 손에 있는 모공도 채워줍니다.
3: 오!
1: 아, 나 이거 진짜 좋아. 아, 거짓말이 아니야. 아, 끈적거림 중요하죠. 오, 없어요, 진짜. 뭐야 이게. 리얼하게 하라고. 아무래도 맨살이랑은 좀 이제 비슷한데? 보송보송해. 아, 전 또 그래, 이것도 중요해요. 파운데이션 바르면 묻어요, 막.
3: 옷에. 맞아.
1: 이게 중요한데 잘 안 묻습니다.
3: 잘 스며든다.
1: 진짜. 이런 걸 좋은 걸 새내기들만 알고 썼단 말이야?
3: 나쁘지 않아요.
1: 또 오늘도 이제 베스트템을 좀 뽑아야 되는데 좀 벌써 골라진 것 같아요.
3: 오케이, 좋아요.
1: 자, 이제 이것도.
3: 이거 새내기분들께서 또 이거 사진으로 보내주셨어요.
1: 직접 가서 집에서

0: 네, 집에서 와. 보내달라니까 진짜 보내줬어요. 보통은 까먹고 안 보내는데
1: 그러니까요.
0: 아 이걸 또 보내주셨습니다.
2: 이거는 이거 무슨 제품이죠 근데?
1: 이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헤어 제품이죠. 저도 굉장히 이 그루밍 토닉을 정말 많이 씁니다.
2: 어 그래요?
1: 왜냐면 네. 이걸 바르고 안 바르고 머리를 세팅하는 게 엄청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는 이거 그루밍 토닉을 쓰는데 또 휘핑 제형은 좀 처음 써봐요. 기대가 되는데
2: 휘핑 크림 같은 건가?
1: 그쵸. 제품명은 그라펜 볼륨업 휘핑 토닉이에요.
2: 휘핑 토닉
1: 가볼게요.
2: 네.
1: 사실 또 제가 헤어 제품 좀 많이 써봤기 때문에 알아요.
0: 촌촌하면서 가벼운 약간 그런 크림 체형이네요.
1: 촌촌이
0: 촌촌 촌촌 촌촌 촌촌하네.
3: 진짜 촌촌해요. 촌촌하고 진짜 가볍긴 합니다.
0: 네.
1: 자 이게 어떻게 하냐면. 타월 드라이 하잖아요.
0: 네.
1: 그런 다음에 살짝 젖었을 때 머리 이렇게 가볍게 한준 다음에 드라이로 말려주면은 세팅이 잘 돼요.
0: 오~
1: 굉장히 이거는 네. 진짜 모든 헤어 제품을 쓰시기 전에 가장 처음으로 써봤으면 하는 저는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0: 맞습니다. 토닉. 지금 냄새도 좋아요. 어. 그래서 뭔가 머리 감았다고도 생각 들 것 같아요. 머리 세팅을 했을 때도.
1: 끈적임은 없어요. 아무래도 이 토닉이다 보니까 끈적이 덜하고 이제 아마 여기서 드라이까지 하면은 아마 이 다 날아갈 거예요. 끈적이.
0: 어, 그렇죠. 그러니까 마르면서.
1: 맞아요.
0: 이거 사실상 이제 고정력.
1: 그렇죠.
0: 또 이제 볼륨감.
1: 그렇죠.
0: 거기에서 또 뭐가 있을까요?
1: 저는 이제 또 세정력도 진짜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0: 네.
1: 이게 잘못하면 모공을 막아요.
0: 맞습니다. 탈모 정말 무섭잖아요. 예, 네, 위험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 제품이 정말 그거에 대한 완화를 시켜준다고 그쵸. 하니까 너무 좋은 제품이네요.
1: 어 좋습니다 이거.
0: 네. 우리 새내기 친구들이 또 추천해준.
1: 이것도 하나 가져갈까 봐.
0: 그럴까 봐.
1: 어, 새내기들 역시.
0: 우리 이 방송하길 잘했다.
1: 그러니까 좋은데?
0: 오케이 가위바위보 할까요?
1: 아니 동시에 집죠.
0: 잠시만요. 잠시만요. 우리 순서대로 가는 거잖아요.
1: 아 그래요
0: 그쵸?
1: 좋아요.
0: 그러면 하나 둘 셋 하면 하는 거예요.
1: 아니 먼저 골라. 양복. 아니 먼저 골라. 양복.
0: 이게 저는 이걸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려해준 우리 이현 형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1: 아니 사실 이게 뭐 고르는 게 뭐 그게 없는데 괜히 이게 뭔가 더 내 마음에 드는 걸 고르고 싶긴 하네.
0: 아 맞죠. 아 근데 저번에 제가 형이 원래 고르려 했던 거를 제가 골랐잖아요. 이번에는 양보하겠습니다.
1: 그래 전 이거 골라도 돼요 근데.
0: 아 근데 내가 이거 할래.
1: 뭐야.
0: 오케이.
1: 저는 그러면 저의 베스트 아이템 이 제품입니다.
0: 왜죠?
1: 첫인상. 이제 매력 어필을 해야 되잖아요.
0: 예.
1: 근데 저는 피부 톤 이런 트러블이 안 보이고 잡티가 안 보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맞죠.
1: 근데 또 간편하게 이렇게 베이스 메이크업을 할 수 있다는 제품이 있다는 게 너무 좋고 해서 저는 이거 베스트 아이템으로 뽑았습니다.
0: 제가 뽑은 매력 어필 아이템은 사실 이제 머리 남자는 머리빨이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1: 맞아요.
0: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머리가 무거워요. 그리고 세팅하기가 어려운데 이 제품을 바른다면 아 정말 쉽게 머리를 만들고 싶은 대로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가지고 어 저는 이 제품으로 좀 베스트로 뽑아봤습니다.

0: 오늘도 네. 저희 픽으로 메이크업 다이어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Let's go.
0: 터프한 느낌을 전 주도록 하겠습니다.
1: 그거 알죠? 원래 똑바로 붙이는 게 아닌 거 느낌.

0: 짜란. 난 영혼을 담았어. 피부에 자신감을 부탁해. 새내기 러브 스토리. 그의 사랑이 이루어지게.
1: 좋은데?
0: 이거 그거예요. 이터널 러브. 이제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랑을 해라. 지금은 뒷모습이겠지만 이걸 바르면은 앞모습이 연신을 만날 수 있다. 곰돌이도 줘라. 앉아서 데이트해라. 다 다른 게 있습니다. 너는 뭐 그냥 막 붙였구만.
1: 아니.
0: 난 스토리 형식이야 사실.
1: 내가 더 스토리 형식인데?
0: 설명해줘.
2: 저는 보면은 이 헬스를 붙인 거는 탈모가 없다는 걸 좀 더 강조한 거고 이 헝클어진 느낌을 낸 거는 이제 머리가 사실 정리하기 힘들잖아요. 이걸 나타낸 거고 이제 이게 정리가 되면서 요거 글자 정도는 정돈이 돼 있잖아요. 그럼 사랑을 찾는다. 너의 머리는 탈모가 오지 않아. 사랑이 올 거야. 이게 너의 매력을 살려줄 거야.
0: 해시태그 해주세요.
2: 해시태그 no 탈모 yes love 볼륨업 휘핑 토닉.
1: 와. Wow. Unbelievable.
0: 반응이. 와 이거 민망하네요 이거.
2: 네.
0: 좋습니다. 자
2: 오늘. 네. 오늘도 이렇게 재밌는

0: Thank you so much. All right, well, moving on, around your React when you first started, then, like, did any of your friends or families, people around you, support you by actually buying the products that you sold?
1: 사실 처음 시작을 했을 때 주변 친구들의 반응은 네. 넌 정말 천직을 찾았다. 누가 봐도 너는 쇼호스트였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0: So people around him said, you know what? This job was born for you. You were born for this job, as everybody said. It just fit him so perfectly. And everybody was so supportive in that way.
1: 그리고 이제 뭐 물건을 실제로 사주지는 않았지만 아, 네. 요즘 젊은 친구들의 소비 습관이 자기들이 필요 없는 물건들은 잘 안 사잖아요. 아, 그래서 그 물건을 사주지는 않았지만 댓글들을 많이 달아줘서 이제 응원들을 많이 해줬었던 아, 적이 있었죠.
0: 그런 응원이랑 지원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사실 라이브로 그쵸. 댓글이 많이 달리는 게 또 눈에 띌 텐데. Alright, so young consumers these days, they don't buy things that they don't need. So they didn't support him by buying the products that he sold, but they did support him by leaving lots of comments, live comments, which are really important for live commerce broadcasting in particular. All right, well, you started at a relatively young age compared to other show hosts, right? There must have been both advantages and challenges. How was it like for you?
1: 사실 뭐 쇼호스트라는 직업 자체가 네. 어려서 장점이라는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건들을 직접 써보고 경험해본 경험치가 있어야 되는데 네. 아무래도 어리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의 입장에서는 어린 게 뭘 알아라는 식으로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0: 네, 네. So as a young, I guess relatively young show host, there wasn't that much advantages because with products, you have to have that experience of having used it, right? And the more experienced you are, the older you are, the more experienced you are is what people usually think. And the audiences might think, you're so young, what do you know about products?
1: 근데 이제 장점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라이브 커머스 시장이 커지면서 네. 조금 영한 브랜드들도 되게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그쵸. 조금 어린 쇼호스트를 필요로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서 네. 지금 제가 밥벌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그리고 그 트렌드에 빠르니까 또 그쵸. 그런 장점도 있을 것 같아요.
1: 맞아요. 네.
0: Alright, one advantage though is because the live commerce market has expanded these days and there are a lot of young trendy brands, so they're looking for young young show hosts these days, which is why Hyunwook is able to stick to this job and make a living. All right, well, in Korea, live commerce has really evolved to become entertainment and a content in its own right. From a show host perspective, Hyunwook, what makes Korean live commerce, I guess, unique compared to other countries?
1: 사실 라이브 커머스의 1등 국가라고 하면 저는 중국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 네. 근데 이제 중국들은 보통은 휴대폰 하나만 놓고 방송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 하지만 한국은 정말 대행사라고 하죠. 스튜디오들이 많아서 네, 네. 이제 앞에 스태프분들만 5분, 6분, 뭐 카메라만 4, 5대 이런 네. 식으로 조금 더 크게 하는 듯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0: Okay, so as for Korea, it's a little different from other countries such as China, which Hyunwook believes has the biggest sort of live commerce market because there are individuals who just have one camera in front of them and start their own live commerce. But in the case of Korea, there are a lot of larger studios, like companies in the middle. So there would be like at least 5 different staff members in front of the camera and watching the show host carry on with the live commerce. So that's, I guess, a big difference.
1: 그리고 조금 더 한국 라이브 커머스는 네. 컨셉추얼한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식품 방송을 했을 때 네. 연기가 조금 들어가야 되는 뭐 할머니 할아버지 연기라든지 네. 신혼부부 컨셉이라든지 그런 조금 연기의 컨셉추얼한 방송도 많이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네. 그런 것들이 조금 한국 라이브 커머스만의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0: 근데 그렇게 컨셉을 잡는 게 타겟팅을 하는 목적이겠죠, 아무래도?
1: 그렇죠. 아무래도 제품군이 조금 더 시골에서 산지직송한 유명한 브랜드다라고 아, 하면 네. 이제 정말 농부 컨셉으로 아이고 얘야 뭐 이러면서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았었던 것 같아요.
0: Okay, so also for Korean live commerce, there's a lot of acting involved too, and they set concepts in advance. So

어렸을 때 아버지가 클래식을 좋아하셔서 자연스럽게 공연장을 이제 가족들이 다 같이 가게 되었는데 그때 포피아노 연주를 제가 실제로 가서 봤었는데 그때 이제 너무 멋있다 생각이 들어서 부모님께 피아노를 하고 싶다고 졸랐습니다. 저조차도 누군가의 연주를 보고 이렇게 피아니스트를 꿈꿔왔듯이 누군가도 제 연주를 듣고 다양한 감정을 이렇게 느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저는 21세기 사람이니까 21세기 트렌드를 또 잃으면 안될것 같아서 간혹은 또 가요나 팝송도 많이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러다가도 또 이제 다시 클래식으로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그냥 클래식 음악은 진짜 어떤 시대에 들어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클래식 음악이 제일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지나 바카오 콩쿠르에서 특히 2라운드 연주가 저는 항상 기억에 남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사실. 하나만 치는데 다음 음이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날까 봐 너무 두렵더라고요. 악몽을 너무 많이 꿨었고 연습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안 되는 음악적인 패시지라든지 테크닉적인 패시들이 있는데 그게 무대 위에서 정말 무의식적인 세계에서 갑자기 해결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제 희열을 확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곡들, 즐겨 연주하고 있는 곡들이 사실 클래식 음악을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곡들이지만 지금 제 나이에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음악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레퍼토리를 준비하고 있는 거니까 같이 즐겨주시고 같이 공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예.
1: 안녕하세요. 온앤오프이션
0: 와이어시입니다. 예, 뷰티 온앤오프. 아, 오늘은 뭔가요?
1: 날씨가 봄이잖아요.
0: 뿅.
1: 봄이면은 예. 뭐가 떠올립니까?
2: 핑크빛.
1: 그렇죠. 핑크빛 뭐예요? 더 해봐요.
2: 사랑.
1: 그렇죠. 봄이면은 네. 이제 또 여기 대학 가잖아요. 홍익대학교. 네, 그렇죠. 아닙니까?
0: 아, 홍익대학교.
1: 봄에는 꽈팅과 소개팅이 정말 많이 이루어진다고 해요.
0: 아, 맞죠.
1: 근데 꽈팅 소개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0: 가장 중요한 건 첫인상이라고 그렇죠? 합니다. 첫인상은 3초 만에 와, 결정이 3초. 된다고 합니다.
1: 3초 만에 네. 할 수 있는 매력 어필 아이템.
0: 네.
1: 오늘의 주제는 바로 매력 어필 필살템.
0: 필살템. 필살기죠, 필사템.

0: 아무래도 첫인상이 하면 얼굴을 많이 본단 말이에요.
1: 네, 그렇죠.
0: 그때 가장 중요한 게 깔끔함이라고 생각합니다.
2: 깔끔함.
0: 근데 네. 저 같은 경우는 깔끔함 중에서도 네. 가장 중요한 게 생각하는 게 네. 눈썹 정리.
1: 눈썹 정리.
0: 그렇죠.
1: 개인적으로도 많이 하시잖아요.
0: 그렇죠. 눈썹이 깔끔해야 네. 사람이 또 이제 인상이 환해 보이고 네. 깔끔해 보이는 그 3초 안에 결정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해요.
1: 3 seconds.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입술 같은 경우에도 저는 좀 신경 쓰는 편입니다.
0: 정말로?
1: 두툼하게 되면. 이게 사실 제가 두툼한 입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 팬분들도 많이 입술을 보시고 입술 너무 이쁘다라고 항상 해주시거든요. 그걸로 제가 3초 안으로 꼬십니다. 오!
0: 꼬셔져요 이게?
1: 이 정도?
0: 싹다.
1: 본격적으로 이제 인터뷰를 시작해 볼 건데
0: 네. 안녕하세요.
1: Hello.
3: Where are you from?
4: New York.
1: New York.
4: New York City.
1: Oh, do you have time to interview?
4: Yeah.
1: Oh, thank you so much. Okay. Are you attending New York City or what?
4: Yeah, I go to the language school.
1: Language school? Yeah. Oh, when did you come to Korea?
4: December, I think.
1: December. Yeah, December.
0: Oh, do you think about K-beauty?
4: I really like it. I like how much like natural tones that it has. So I like that a lot of the stuff is lightweight. And if I want to look more natural, it's really easy to do that.
1: Uh-huh.
5: How can you show the actress, your actress too?
4: Eyeliner.
1: Eyeliner. Oh, yeah, you're like...
0: Oh, good.
5: Little, like a special.
4: Yeah, I have really pale eyes, so I try to wear a lot of dark eye makeup to make them more like vibrant. So I just got the eyeliner I'm wearing from Daiso because I'm broke.
5: Can I know what eyeliner you use it?
4: It's Bonsept. That's the brand.
5: The Bonsept.
4: Yeah.
0: K-beauty.
5: Hey, K-beauty입니다. And thank you for the interview.
4: Of course. Thank you so much.
1: Thank you so much. High five. Interview 하실래요? 오셔도 돼요.
0: 지금 인터뷰 지금 웨이팅 있어요?
1: 웨이팅 있어요? 웨이팅이 생겼어? 안녕하세요.
0: 어서 오세요.
1: 강대에 오셔요. 홍대에 다니시고 계신
4: 네네.
1: 거예요?
4: 네네.
1: 몇 학년이에요?
4: 저 4학년이요.
0: 4학년? 4학년 되셨으면 은 네. 이 4년 동안 그래도 해보셨죠?
4: 네.
1: 뭘요?
0: 과팅.
4: 네.
0: 그때 내가 이제 좀 이 메이크업이나 뷰티템으로 좀 뭔가 이게 필살기를 써야겠다 하는 그런 아이템이 있었을까요?
4: 약간 술자리 넘으니까 이제 지워지지 않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지워지지 않는 거?
4: 네.
1: 지금 남자친구 있어요?
4: 네.
1: 진짜요? 오 마이 갓. 그러면 이거 물어봐야 돼. 남자친구를 이제 처음 만났을 때 막 엄청 신경 쓰셨을 거 아니에요?
4: 네네.
1: 그러면은 아 나 이것만큼 포기 못했다 하는 게 있어요? 속눈썹 이거 관리할 때 어떤 제품을 사용하셨죠?
4: 요즘에는 히팅 뷰러 쓰고 있어요.
1: 히팅 뷰러. 히팅 뷰러.
0: 드디어 디바이스 기기 나왔습니다.
1: 네. 디바이스 기기?
4: 요즘 쓰고 있는 거는 필리밀리 거.
0: 필리밀리. 필리밀리. 지금 안 가지고 있죠?
4: 지금 있어요.
1: 보여주세요. 보여줘.
0: 틴템.
1: 필리밀리. 우와.
0: 이거 하잖아요. 시험에 나왔던.
1: 시험에 나왔던 이거. 이게 한국 제품이었어?
0: 지금 얼마예요?
4: 제가 올리브영 세일할 때 사서 한 2만 원대 중반이었던 것 같아요.
0: 올리브 에디션.
4: 네, 키티 에디션.
1: 지금 혹시 남자친구 만나러 가는 길이셨나요?
4: 아니요, 지금 친구들 만나러.
1: 남자친구도 그 다음에 중간에 만나고?
4: 남자친구는 내일.
1: 네.
0: 안녕하세요. 나는 솔로예요?
1: 신기하잖아.
4: 저 애들 오늘도 좋아했었어요.
0: 진짜요? 왜 했었어요? 왜
1: 했었어요? 지금도 ING 해주세요.
4: 취업 준비하느라 힘들어가지고.
1: 그냥 노래만 들어주셔도 돼요.
4: 네네네.
0: 감사합니다.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1: 네. 빰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빰.
0: 화이팅!
1: 화이팅!
4: 감사합니다.
0: 대학생이시죠? 몇 학번이세요?
6: 26학번.
0: 와!
1: 26!
0: 너무 컸어요. 새내기입니다.
1: 와. 그럼 몇 살이야?
6: 20살.
0: 네, 06년생?
1: 그렇지, 당연한 얘기야.
0: 07년생?
1: 응, 07년생.
0: 이제 새내기나 대학생분들이 많이 하는 게 있어요.
6: 네.
0: 뭘까요?
6: 과팅.
0: 뭐야,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1: 과팅!
0: 혹시 과팅을 해보셨어요? 아니면 지금 준비하고 계시죠?
6: 네, 준비.
0: 준비하고 있어요.
1: 다 과팅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렇죠.
0: 그러면 과팅할 때 내가 제일 신경 써야 될 포인트가 뭐다?
6: 피부랑 머리.
0: 머리. 뭐 특별한 제품 있어요? 뭐 추천할 만한?
6: 그 보라색에 이렇게 머리 헤어드라이기 하기 전후에 쓰는 그런 제품 쓰고 있어요.
2: 그루밍 토닉.
0: 그리고 저도 이 얘기하시는 부분이 그루밍 토닉이잖아요.
1: 네.
0: 저도 쓰거든요.
1: 어? 아, 그러면은 이제 피부 관리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뭘 바르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6: 뭘 바르는지 기억 안 나는데 일단 그냥 세수하면서 그거 짜가지고 이렇게 하는
0: 클렌징 폼?
1: 아, 클렌징 폼. 네,
6: 하고 네. 나와서 이거 이렇게 붙이는 거.
0: 붙이는. 아, 토너 패드.
1: 토너 패드. 토너 패드. 네,
6: 패드 하고 떼고 이렇게 슉슉 하면서 거품 나오는 거.
0: 토너?
6: 네.
1: 토너.
6: 토너 막 그런 거랑. 네. 나 앰플 짜서.
0: 앰플 많이 바르시네.
1: 많이 바른다.
6: 그리고 뭐 또 이렇게 발라서 하고 또 이제 자기 전에는 뭐 흰색깔 해서 막 피부 하얘진다는 거 좀 하고
0: 그래도 정확한 명칭은 모르지만 할 건 다 하고 있어요. 신경 쓰는 부분이 피부와 또 머리?
6: 눈썹.
0: 눈썹! 눈썹은 평소에 하세요?
6: 네.
0: 오, 뭘로 하세요?
6: 그냥 눈썹 칼 올리브영에서 산 걸로.
0: 아, 눈썹 칼로 하긴 하죠.
1: 저도 눈썹. 나 눈썹 정리하세요?
0: 혹시 실례가 안 되지만 혹시 눈썹 칼을 가방에 갖고 다니진 않죠?
3: 저가 있긴 한데
0: 있어요!
1: 오케이, 한번 보여주세요. 나 준비된 남자라는 걸 보여줘. 아니, 그거. 꽈티 이제 준비 들어가잖아.
3: 들어가기. 이거 받은 거 있어가지고.
1: 어?
0: 요즘 MZ분들은 이렇게 눈썹 칼도 들고 다닙니다.
1: 그쵸.
0: 준비가 됐다는 소리예요.
1: 그러면, 뭐, 혹시나, 나 커팅할 때 이것도 해볼까라는 생각 있으세요?
6: 그거 뭐, 인스타에 막 잡티 없애준다고 막, 덱스랑 막 쓴다고 했던 거.
0: 그게 스틱으로 된 거?
1: 아, 그거요?
6: 잘 모르겠는데.
1: 아, 뭐, 그것도 사용하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0: 근데 그거 네. 주변에 좀 쓰거든요? 네. 근데 굉장히 이게 자연스럽게 발린다고 하더라고요.
1: 네.
0: 그러면 혹시 지금 이름 잘 모르시는 있는 거잖아요. 혹시 이제 신뢰가 안 된다면 제품을 찍어가지고 이제 보내주시면 제가 또 참고해가지고
6: 네.
0: 이 K뷰티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1: 예. 파팅 네.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0: 네. 또 이제 우리 새내기 분들이니까 네. 제가 좀 뷰티도 좀 알거든요. 일단 제가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깔끔하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립밤도 바르고 눈썹 정리 하고 이제 더 나아가서 아까 그랬던 그런 스틱 있잖아요. 이 정도만 해줘도 굉장히 성공하실 겁니다.
1: 네. 아, 이매춘 두 분 너무 잘생기셨어요.
0: 아,
1: 네. 그림 그려요, 둘 다?
6: 네.
0: 아, 진짜 미술!
1: 오 마이 갓. 나중에 저희 온앤오프도 그려주면 안 돼요?
6: 연락 주신다면.
1: 파이팅 꼭 성공하고.
0: 진짜 성공하세요.
1: 네. 행복한 사랑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0: 그러면 뭐 이게 성공 안 해도 됩니다.
1: 네, 성공 안 해도 돼.
0: 인생.
1: 고마워요. 조심하세요. 네.

0: 택하처 분들이
1: 네, 처음 들어봤어요.
0: 하시는 분들이 네. 사람을 천인상을 3초 만에 스캔해서 그리신단 말이야. 그분들에게 또 이제 겸사겸사 그림도 우리 그림도 그리고 또 이제 또 얘기도 해보면 어떨까?
2: 아, 그래 볼까요? 한번
0: 양양양. 천인상을 잘 파악하려면 캐릭터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1: 진짜로?
0: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4: 저희가 사실 지금 첫인상 그런 뷰티 필스템 이런 걸 지금 인터뷰하고 있거든요. 이 첫인상을 파악하고 그리시니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찾아와 봤습니다. 아무래도 이목구비가 제일 중요하죠.
5: 전체적인 느낌은 이목구비에서 나오는.
1: 오, 신기해. 오, 진짜 신기하다.
4: 처음 봤을 때 어떤 게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 이목구비 이런 거에서.
5: 남성분들은 코를 제일 많이 써요.
4: 중심부니까.
5: 여성분들은 눈을.
4: 상대를 딱 처음 봤을 때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하다라는 게 있을까요?
5: 눈썹이 깔끔한 건 좋은 것 같아요.
4: 근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림을 잘 그리면 메이크업을 잘한다. 맞습니까?
5: 그림 잘 그리시는 선생님들 생각하면 색감 배합이나 이런 거 잘 하시는 것 같아요.
1: 아, 그렇죠. 색감.
4: 이제 그림은 이제 도화지에 그리는 거고요.
1: 그렇죠.
4: 메이크업은 이제 얼굴이랑 도화지에 그리는 거잖아요.
1: 그렇죠.
5: 본인이 생각하기에 본인은 어떤 인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1: 저는 좀 날카로운. 둥글면서 날카로운 느낌이고.
4: 둥글면서 날카로울 수가 있나요?
1: 이해하셨는데 왜 그러시죠? 아,
4: 저도 약간 좀 날카롭죠. 일단 눈상에다가.
1: 네.
4: 저도 그래서 네. 눈썹을 굉장히 포인트로 삼고 있습니다.
5: 자기가 생각하는 거랑 다른 이미지로 나올 때도.
4: 둘 중에 한 명 다르다 지금. 아.
1: 오케이, 오케이.
4: 날카로운데 안 되는데.
1: 갑자기 고릴라 그려진 거 아니겠지?
4: 도대체 뭐 기니피그 그려져 있는 거 아니겠지? 카피바라 이런 거?
1: 그러니까 여기 닮긴 했어.
4: 저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상어력을 생각합니다. 상어.
5: 상어?
1: 네. 일단 혹시 누가 더 잘생겼어요?
4: 질문이 여기 그게 아니잖아.
1: 그러니까 혹시 모르니까 혹시 몰라서.
5: 둘다 매력이 다 다르게 있어요.
1: 아, 다르게 있어요?
4: 이런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어봤었겠어요.
1: 그치,
4: 그러긴 와가지고.
1: 그치, 막.
4: 아, 기대된다.
1: 그러니까. 넣을게요.
5: 네.
4: 데링.
1: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3: 오! 아, 죄송합니다.
1: 오,
3: 잘 그렸다.
1: 오,
3: 오, 이거 닮았다, 근데.
1: 오, 오, 형도 닮았는데? 오, 형, 이, 아, 이런 게 있었네. 포인트가 있네.
4: 감사합니다.
1: 와.
4: 아, 좋은데?
1: 그니까.
4: 아, 힐링했어요.
1: 맞아, 맞아. 아, 근데 너무 이뻤다. 일단 저희가 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뭐 어떤 걸 구매해야 되죠?
4: 일단은 쭉 인터뷰를 토대로 봤을 때
1: 네.
4: 뷰러 나왔습니다. 히팅 뷰러.
1: 히팅 뷰러.
4: 남성분들도 얘기 들었을 때 헤어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1: 맞아요.
4: 또 이런 제품을 참고해서
1: 네.
4: 저희가 또 이제 직접 구매해서
1: 네. 한번 리뷰를
4: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오케이. 한번 가보도록 하죠. 렛츠 고!
4: 렛츠 고!
1: 와우! 야, 저희가 또 인터뷰를 통해서 사왔잖아요. 첫 번째 제품부터 뭐 소개를 한번 드려볼까요?
4: 그렇죠. 이 제품은?
1: 이 제품.
4: YSC가.
1: 네. 네. 첫 번째 인터뷰 손님이셨죠? 뉴욕에서 오신
4: 맞아요.
1: 분이었습니다.
4: 뉴욕커.
1: 네, 뉴욕커. 그때 얼굴 뵀었을 때 제가 느꼈던 거는 아이라인에 진심이시다.
4: 맞아요. 눈에 집중적으로.
1: 네. 아이 컬러도 너무 이쁘신데 아이라이너로 그거를 극대화시키셨던 것 같더라고요.
4: 맞아요.
1: 뭐 아까 전에 인터뷰하면서 느꼈지만 매력 어필을
4: 맞아요.
1: 하기 위한 또 필수템이잖아요.
4: 아, 근데 됐어요. 그분의 매력이 느껴졌습니다.
1: 맞아요. 그래서 일단 이거 같은 경우에는 더 특별한 게 뭔지 알아요?
4: 3,000원이라고 합니다.
1: 3,000원밖에 안 해?
4: 네. 대박이죠.
1: 아, 대박이죠. 본셋 워터프루프 아이라이너. 컬러는 블랙. 말 그대로 그냥 블랙이에요. 진짜 너무
4: 블랙. 아니에요. 너무 01 블랙이에요. 이게 중요하잖아. 01 블랙. 근데 사실 네. 가격도 가격인데
1: 네.
4: 가격이 싸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1: 맞아요. 우리 냉정하잖아요.
4: 해봐야지.
1: 네.
4: 자, 끝나겠습니다.
1: 또 글 써요?
4: 아니야. 오? 아, 근데 리퀴드 브러쉬라 가지고
1: 네.
4: 굉장히 부드럽게
1: 네.
4: 펜슬보다 훨씬 선명하게 발색되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1: 약간 느낌이 제가 받았을 때는 약간 그 붓으로 쓰는 느낌?
4: 눈 세 개야 지금. 그만큼 이제 발색력이 좋다는 거죠.
1: 네. 그리고 이게 워터프루프라서 한번 이거 지워지는지 안 지워지는지
4: 좋습니다.
1: 한번 비벼볼게요.
4: 워터프루프는 물로 지워야죠. 해봐야죠.
1: 느낌상?
4: 느낌상.
1: 네, 느낌상. 그래도 이렇게 비비면 어느 정도 번짐이 세잖아요. 근데 이렇게 비벼도 안 지워진다는 점 일단은.
4: 그렇죠. 네. 확실한 리뷰를 위해서 정말 워터프루프가 네. 강력한지 보겠습니다. 네. 바로 전해볼게요.
1: 네.
4: 갑니다. 오!
1: 아, 저희 리얼한 또 제품을 소개하는 거잖아요.
4: 넘어가겠습니다.
1: 넘어가죠.
4: 네. 자, 두 번째 매력어필 필살템입니다.
1: 네, 두 번째, 세컨.
4: 이거는 또 이제 저희 문제 나왔죠. 뭐예요? 저희 사전 문제 나왔죠.
1: 아, 눈썹, 눈썹. 어, 이거 나와.
4: 뷰러 아니에요, 뷰러?
5: 뷰러, 정답.
1: 마스카라 아니었어요?
5: 진심으로요?
1: 아, 다른 거였구나.
4: 눈썹 정리를 썼는데? 자, 용도, 속눈썹을 올릴 때 쓰는 제품.
1: 아, 속눈썹. 아, 나 속눈썹으로.
4: 딩동댕. 속눈썹을 이제,
1: 아, 속눈썹.
4: 이제 높게 세워가지고 아. 눈을 좀 더 커보게 해주는 뷰러죠.
1: 우와.
4: 근데 이게 또 장점이 원래 이 쇠로 하는 거는 계속 오래해져 올라가는데 히팅 기능이 있어가지고 바로 된다고 합니다.
1: 아, 약간 그 고데기처럼.
4: 그렇죠. 이건 사실 기능이 중요하니까 네.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4: 오, 자.
1: 히트.
4: 바로 들어왔어요. 단계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하이, 로우, 하이. 자, 두 단계로 할 수 있어요.
1: 네. 그 만지면 뜨겁지 않을까?
4: 이게 예열이 되면 실리콘색이 변한다고 합니다. 최첨단이요.
1: 디자인은 일단은 여성분들께서 되게 좋아할 만한 디자인이에요. 헬로키티가 일단 붙어있다는 점과
4: 그쵸.
1: 또 사실 색감하고 보면은 이게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사실 예전에 막 그 저는 가위로 다른 걸 봤는데 네. 세상이 참 많이 발전하고 있어요.
4: 아, 근데 또 확실히 네. 조작감이 간편합니다. 손 누르고 그냥 하면 바로 돼요. 자, 열이 올라온 거 보니까 아, 안 뜨겁네. 딱 은은한 따뜻함. 와이어 씨 해볼래요?
1: 아니요.
4: 아, 제가 해보겠습니다.
1: 네. 오! 오! 됐는데요? 잠깐만, 형 한 번만. 한 번 더 해봐봐. 약간.
4: 어, 됐다, 됐다. 잡았다. 오! 됐어요!
1: 올라갔어!
4: 됐어요. 여기 끝에.
1: 좀 다르죠?
4: 아니, 근데 이게 제가 뷰러를 저도 많이 써보잖아요.
1: 네.
4: 근데 한 번씩 찝힙니다.
1: 맞아요.
4: 그래서 저는 이 뷰러에 대해서 그냥 트라우마가 있어요. 무서워요.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많이 안 하고 한 번만 딱 올리면 바로 이렇게 열 때문에 올라가니까 이건 진짜 좋은 것 같아. 아, 이거 좋다.
1: 제가 한번 해볼까요?
4: 아, 그니까요.
1: 빅보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4: 이게 쭉쭉쭉 해줘야 되네. 일단은 올라갔어요. 올라갔어.
1: 그렇지.
4: 오! 예뻐서 송아지가 됐어요, 지금. 저는 사실 이 뷰러를 많이 했는데 좀 차갑고 이 그게 있어요. 잘 안 돼요. 이거 한번 하면 잘. 근데 이거는 그쵸? 열 때문에 확실히 금방 조금만 돼도 이렇게 올라가는 게 느껴집니다.
1: 네. 그 메이크업 받을 때 보통 쌤들이 이쑤시개나 막 면봉으로 좀 태워서 이거를 좀 올리는 컬링이라는 느낌을 주잖아요. 근데 이게 태우다 보면 사실 눈이 좀 따가울 때도 있잖아요.
4: 근데 헤에 들어가면 또 그게 안 좋습니다. 건강에 좋다는 거죠.
1: 아, 건강, 어, 헤어데이.
4: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1: 맞아요.
4: 이거는 가져가겠습니다, 저희가.
1: 좋은데? 네. 오케이, 쌤들한테 한번 줄게요. 좋습니다.
4: 또 이 제품, 그 아까 새내기 분들께서 추천해주신 제품인데 제품명 몰랐지만 덱스 파운데이션 얘기해서 찾았더니 나왔습니다.
1: 와우.
6: 인스타에 막 잡티 없애준다고 막 덱스랑 막 쓴다고 했던 거 막.
4: 아, 되게 스틱으로 된 거?
1: 네. 아, 그거요?
6: 잘 모르겠는데.
4: 이게 정말 핫했대요. 맨즈 뷰티 아이템으로
1: 오.
4: 그냥 좀 간편하고 색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돼가지고 이게 근데 이런 제형 이렇게 쓰는 게 굉장히 좀 맨즈 뷰티에 많이 사용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발라보겠습니다. 근데 또 이게 남성분들이 잘 못해요. 이럴 땐 어떻게 하냐?
1: 맞아.
4: 놀라지 마시라. 뿅, 뿅.
1: 우와!
4: 완전 뒤에도 있는 거예요. 이제 이걸로 펴주면 됩니다.
1: 오! 브러쉬 일체형이잖아.
4: 그쵸. 우와, 근데 좋다, 이거.
1: 이거 뭐야? 자연스럽게 돼.
4: 이거 좋다, 이거. 오, 진짜 좋은데, 이거? 자, 보여드릴게요. 너무 부드럽게 잘 발리고 잘 펴져가지고 보니까 로션과 선크림이랑 파데가 다 들어있대요.
1: 형, 충격인 게 뭔지 알아? 이게 하얀색이 조금 나왔었잖아. 이게 로션이래. 이거 어떻게 보면 로션과 로션을 이제 바르고 사실 보통 이제 메이크업을 시작을 하잖아. 이거는 그냥 일석이조인 거지. 저 같은 약간 좀 메이크업에 뭔가 메이크업을 하고 싶은데 좀 이런 걸 세세하게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필수품이라고 합니다.
4: 맞아요.
1: 이게 사실 오리지널 제품이에요.
4: 제가 진짜 발라봤잖아요.
1: 네.
4: 손에 있는 모공도 채워줍니다.
1: 오!
4: 아, 나 이거 진짜 좋아. 아, 거짓말이 아니야.
5: 끈적거리고.
4: 아, 끈적거림 중요하죠.
0: 오, 없어요. 진짜. 뭐야 이게. 리얼하게 하라고. 아무래도 맨살이랑은 좀 이제 비슷한데? 보송보송해. 아, 전 또 그래, 이것도 중요해. 파운데이션 바르면은 묻어요, 막.
1: 맞아, 맞아.
0: 이게 중요한데 잘 안 묻습니다.
1: 잘 스며든다.
0: 진짜. 이런 거 좋은 걸 새내기들만 알고 썼단 말이야?
1: 나쁘지 않아요.
0: 또 오늘도 이제 베스트템을 좀 뽑아야 되는데 좀 벌써 골라진 것 같아요.
1: 오케이, 좋아요.
0: 자, 이제 이것도.
1: 이거 새내기분들께서 또 이거 사진으로 보내주셨어요.
0: 직접 가서 집에서?
1: 네, 집에서 보내달라니까 진짜 보내줬어요. 보통은 까먹고 안 보내는데.
0: 그러니까요.
1: 아, 이걸 또 보내주셨습니다. 이거는 이거 무슨 제품이죠, 근데?
0: 이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헤어 제품이죠. 저도 굉장히 이 그루밍 토닉을 정말 많이 씁니다.
1: 어, 그래요?
0: 왜냐면 이걸 바르고 안 바르고 머리를 세팅하는 게 엄청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는 이거 그루밍 토닉을 쓰는데 또 휘핑 제형은 좀 처음 써봐요. 기대가 되는데.
1: 휘핑 크림 같은 건가?
0: 그렇죠. 제품명은 그라펜 볼륨업 휘핑 토닉이에요.
1: 휘핑 토닉.
0: 가볼게요.
1: 네.
0: 사실 또 제가 헤어 제품 좀 많이 써봤기 때문에 알아요.
1: 촌촌하면서 가벼운 약간 그런 크림 제형이네요.
0: 촌촌이.
1: 오! 촌촌. 쫀쫀 쫀쫀. 쫀쫀하네.
0: 진짜 쫀쫀해요. 쫀쫀하고 진짜 가볍긴 합니다.
1: 예.
0: 자, 이게 어떻게 하냐면 타월 드라이 하잖아요.
1: 예.
0: 그런 다음에 살짝 젖었을 때 머리 이렇게 가볍게 한준 다음에 드라이로 말려주면은 세팅이 잘 돼요.
1: 오.
0: 굉장히 이거는 진짜 모든 헤어 제품을 쓰시기 전에 가장 처음으로 써봤으면 하는 저는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1: 맞습니다. 토닉. 지금 냄새도 좋아요. 그래서 뭔가 머리 감았다고도 생각 들 것 같아요. 머리 세팅을 했을 때도.
0: 끈적임은 없어요. 아무래도 이 토닉이다 보니까 끈적임이 덜하고 이제 아마 여기서 드라이까지 하면은 아마 이 다 날아갈 거예요. 끈적임.
1: 그렇죠. 그러니까 마르면서.
0: 맞아요.
1: 뭐 사실상 이제 고정력.
0: 그쵸.
1: 또 이제 볼륨감.
0: 그렇죠.
1: 거기에서 또 뭐가 있을까요?
0: 저는 이제 또 세정력도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네.
0: 이게 잘못하면 모공을 막아요.
1: 맞습니다. 탈모 정말 무섭잖아요. 예, 네, 위험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이 정말 그거에 대한 완화를 시켜준다고 그쵸. 하니까 너무 좋은 제품이네요.
0: 좋습니다, 이거.
1: 예. 네. 우리 새내기 친구들이 또 추천해준.
0: 이것도 하나 가져갈까봐.
1: 그럴까봐.
0: 새내기들 역시.
1: 우리 방송하길 잘했다.
0: 그니까, 좋은데?
1: 오케이, 가위바위보 할까요?
0: 아니, 동시에 집죠.
1: 잠시만요. 잠시만요. 우리 순서대로 가는 거잖아요.
0: 아, 그래요.
1: 그쵸?
0: 좋아요.
1: 그러면 하나, 둘, 셋 하면 하는 거예요.
0: 아니, 먼저 골라. 앵버. 아니, 먼저 골라. 앵버.
1: 이게 저는 이걸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려해준 우리 이현 형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0: 아니, 사실 이게 뭐 고르는 게 뭐 그게 없는데 괜히 이게 뭔가 더 내 마음에 드는 걸 고르고 싶긴 하네.
1: 아, 맞죠. 아, 근데 저번에 제가 형이 원래 고르려 했던 거를 제가 골랐잖아요. 이번에는 양보하겠습니다.
0: 그래요? 전 이거 골라도 돼요, 근데.
1: 아, 근데 내가 이거 할래.
0: 뭐야?
1: 오케이.
0: 저는 그러면 저의 베스트 아이템 이 제품입니다.
1: 왜죠?
0: 첫인상. 이제 매력 어필을 해야 되잖아요.
1: 예.
0: 근데 저는 피부 톤 이런 트러블이 안 보이고 잡티가 안 보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맞죠.
0: 근데 또 간편하게 이렇게 베이스 메이크업을 할 수 있다는 제품이라는 게 너무 좋고 해서 저는 이거 베스트 아이템으로 뽑았습니다.
1: 제가 뽑은 매력 어필 아이템은 사실 이제 머리, 남자는 머리빨이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0: 맞아요.
1: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머리가 무거워요. 그래서 세팅하기가 어려운데 이 제품을 바른다면 아, 정말 쉽게 머리를 만들고 싶은 대로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 제품으로 좀 베스트로 뽑아봤습니다.

0: 오늘도 네. 저희 픽으로 메이크업 다이어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Let's go.
0: 터프한 느낌을 전 주도록 하겠습니다.
1: 그거 알죠? 원래 똑바로 붙이는 게 아닌 거 느낌.

0: 짜란. 난 염원을 담았어. 피부에 자신감을 부탁해. 새내기 러브 스토리. 그의 사랑이 이루어지게.
1: 좋은데?
0: 이거 그거예요. 이터널 러브. 이제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랑을 해라. 지금은 뒷모습이겠지만 이걸 바르면은 앞모습인 연신을 만날 수 있다. 곰돌이도 줘라. 앉아 데이트해라. 다 이 달림질이 있습니다. 너는 뭐 그냥 막 붙였구만.
1: 아니.
0: 난 스토리 형식이야 사실.
1: 내가 더 스토리 형식인데?
0: 설명해줘.
2: 저는 보면은 이 헬스를 붙인 거는 탈모가 없다는 걸 좀 더 강조한 거고 아... 이 헝클어진 느낌을 낸 거는 이제 머리가 사실 정리하기 힘들잖아요. 아... 이걸 나타낸 거고 이제 이게 정리가 되면서 요거 글자 정도는 정돈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사랑을 찾는다. 너의 머리는 탈모가 오지 않아. 사랑이 올 거야. 이게 너의 매력을 살려줄 거야.
0: 해시태그 해주시죠.
2: 해시태그 no 탈모, yes love, 볼륨업, 휘핑 토닉.
1: 아, wow, unbelievable.
0: 반응이. 와 이거 민망하네 이거.
2: 네.
0: 좋습니다. 자
2: 오늘.
0: 네.
2: 오늘도 이렇게 재밌는 메이크업 시간. 와.

0: Yeah.
1: Simply K-pop, gateway to Korea.
0: It's time to meet another incredible K-pop group. They're ready to be major. It's a group aspiring to take over the world.
1: It's 82 Major.
0: Welcome.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시고요. Welcome 82 Major. Please say hello to all of your global fans. 팬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려요.
2: Hello, we are 82 Major.
1: It's great to see you all today. So you recently made your comeback with Silent Syndrome. Can you please introduce your album?
2: Yes. Okay, with Silent Syndrome, we want to show our listeners like an amazing performance that leaves them completely speechless.
0: Sounds like a solid album. And speaking of silence, we have a special guest who've been waiting for us quietly. Let's go greet her now. Hello, special guest.
1: Hello.
0: Hi.
3: Oh, yeah.
0: Yourself and tell us where you're from.
4: Hello, my name is Sophia. I'm from Florida, USA, and I'm so happy to meet you guys.
0: Yay! 미국 플로리다에 사는 소피아 양이라고 합니다. We're glad to have you with us today. Do you have any requests for 82 Major?
4: I know that all the members worked on Passport together, so could you please sing some of it for us?
0: 멤버들이 다 함께 참여한 Passport라는 곡 한 소절 요청하셨습니다. 해주실 수 있죠?
2: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지금도 너무 생생한데 요즘도 너무 힘들어서 지치거나 피곤할 때 항상 이걸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전 태권도 국가대표, 현재는 태권도 해설위원을 하고 있는 이대훈이라고 합니다. 삼계탕이라는 요리 자체가 몸보신할 때 먹는다라는 느낌을 어릴 때는 못 받았었어요. 왜냐하면 운동을 그렇게 막 힘들게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중학교 형들이랑 같이 운동을 시작할 때 첫 회식이 삼계탕이었었어요. 제가 가장 강력한 인상을 받았던 거는 그 숟가락이랑 젓가락도 임금님이 사용할 법한 그 노쇠 삼계탕은 뭔가 궁중요리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되게 특별한 날, 힘들거나 힘을 내야 되는 상황이 오면 삼계탕을 좀 찾아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찹쌀을 많이 넣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 국물하고 같이 먹을 때 그게 저는 가장 좋았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삼계탕에서는 그 한약재, 큰 막 오각기 같은 이만한 나무 같은 것도 막 들어가고 하잖아요. 그게 딱 있으면은 아 뭔가 좋은 약재가 하나 더 들어갔구나, 몸보신이 더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더 들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찹쌀이랑 같이 들어갈 밤이라던가 대추, 통마늘 이거를 잘 닭 배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뭐 이쑤시개 같은 걸로 이렇게 살짝 이렇게 잘 꿰매주고 다리를 이제 이렇게 앞바 다리를 잘 만들어줘야지 그렇게 좀 이쁘게. 닭이 반신욕하듯이 싹 들어가야지 닭도 편안하게 익을 수 있으니까요.

고기가 부드러워야지 맛있으니까 좀 오랫동안 끓여서 전체적인 살을 좀 부드럽게. 저 일단 매운 고추는 별로 안 좋아해서 저는 오이고추 좋아하거든요. 오이고추 쌈장 많이 찍어서 딱 먹으면은 이제 고기랑 이제 입안에서 딱 어우러지는 맛이 그게 최고 맛이죠. 삼계탕이 익을 때 그 보글보글보글 하면서 이 공기방울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뚝배기 안 나오면 이 보글보글함이 없거든요. 음식도 갓 만든 게 맛있는데 이거는 지금도 만들고 있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어릴 때도 그랬는데 그 빗소리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처럼 힘들고 지친 게 싹 사라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항상 그 보글보글 소리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전쟁터에서 뭔가 쉬는 곳으로 왔구나라는 느낌을 딱 주는 것 같아요. 특히 삼계탕은 어떻게 하면은 이 먹는 사람이 더 힘을 낼까 하는 마음에 만드는 요리이기 때문에 정성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더 맛난 거겠죠. 제가 좋아하는 재료가 밤이어가지고 그 밤 한 알, 두 알 정도는 마지막에 최대한 아껴두다가 딱 먹는 스타일입니다. 촬영 시작 전부터 삼계탕만 그려지고 있어요. 오늘 삼계탕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말 있잖아요. 눈물 날 정도로 행복하다는 그런 말. 그날의 온도와 나를 보던 사람들의 표정. 그리고 또 이 음식을 처음 먹었던 날. 저에겐 동시에 같은 설렘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뮤지컬 배우 이지혜입니다. 그날은요, 제가 처음으로 고민이 생겼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데뷔 초창기였는데, 아, 무대란 이런 곳이구나 라는 맛을 보고 난 후에, 이럴 때는 그냥 고민 없이 매운 걸 먹어야 돼. 근데 그게 너무 빨간 거예요. 근데 저는 매운 음식을 못 먹어서 그냥 좀 쳐다만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올라오는 그 향이 왠지 모르게 완전히 매운맛은 아니었어요. 그렇게 딱 한 입 먹었던 순간, 아, 이거다.

우리 뷰티의 기초가 클렌징이잖아요. 쭈꾸미 같은 경우에는 소금이랑 밀가루를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정말 빨래하듯이 주물러서 이 불순물을 다 제거해 주셔야 되는데, 쭈꾸미 그 이름이랑 생김새랑 식감이 다 되게 귀여운 음식이에요. 한치, 낙지, 오징어 이런 친구들이랑은 비슷한 친척이긴 하지만 좀 다른 식감? 조금 더 재밌고 개구장이 같고 말괄량이 같은 느낌의 식감이에요. 아삭한 식감을 주는 채소가 있어요. 천사채 무침이거든요. 그걸 같이 곁들여서 먹으면 매운맛을 천사채가 잡아주면서 그 뽀드득 뽀드득 씹히는 그 맛이 있어요. 천사채가 잘 어울리는 조합인 것 같아요. 쭈꾸미와 천사채, 깻잎, 양파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거기서 되게 단맛이 나오거든요.

쭈꾸미가 보글보글 끓어오를 때 저는 그때 되게 초조하거든요. 굳이 음악에 비유하자면 왕벌의 비행. 어떻게 생각해보면 외국분들은 깔라마리랑 조금 비슷하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맛있는 고추장에 버무려서 쭈꾸미의 쫄깃쫄깃함이 만났을 때 그 궁합,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한식에만 딱 있는 식감인 것 같아요. 쭈꾸미 발판을 보면 아이들의 결이 다 살아있거든요. 탱글한 느낌. 매우면서도 매운 걸 참으면서 먹게 되는 그 알싸한 매운 맛을 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완전한 한식파거든요. 이제는 일상에서 저는 정말 항상 소소한 행복을 찾으려고 하거든요.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게 가장 저를 빠르게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길이거든요. 오늘 밤에 왠지 자면서 꿈을 꿀 것 같아요. 어젯밤 꿈속 쭈꾸미 이러면서

법지사는 풍수적으로 배가 항해하는 그런 형국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로부터 이 배에는 무거운 돌을 실으면은 가라앉을 수 있다는 염려 때문에 나무로서 이렇게 목탑 형식의 팔상전을 지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바라봄에 대한 작품인 것 같아요. 세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그 세상에 나뿐만 아니라 존재하는 이 모든 것들의 아름다움, 또 본연의 어떤 존재의 가치, 이런 것들을 제 나름의 생각으로 풀어낸 것이 몽유도원 문.

국립무용단이라는 한국적 정체성을 가진 단체에서 이제 안무를 의뢰받았을 때 컨템포러리 아트를 하는 사람으로서 처음으로 굉장히 깊게 한국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나는 국립무용단의 어떤 한국성을 담아낼 수 있을까라고 고민했을 때 그냥 불현듯 구비구비라는 단어가 이제 저한테 떠올랐었고 그것이 저한테 굉장히 한국적 정서와 한국의 산세와 우리의 어떤 고유한 어떤 감각들이 되게 구비구비라는 말이 딱 이렇게 귀결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게 그 구비구비 하나로 이제 펼쳐진 예, 무대 언어가 그렇게 펼쳐졌어요.

목류도원무라는 작품이 저한테는 삶이라는 것과 되게 비슷하게 많이 닮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연습을 하는 과정 중에 저는 무용수로서 고민하고 성장을 하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 과정이 늘 있었던 것 같은데 작품 안에서의 나와 그 삶 속의 저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맞아떨어지는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연습을 하는 과정 중에는 그냥 저희가 늘 안무장님께서는 이상적인 것들이라고 얘기를 해주시지만 굉장히 디테일하게 어떻게 하면 춤의 언어로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래서 평상 어떠한 기분을 느끼면서 춤을 춰라. 어떠한 기분으로 춤을 추면 좋을까요? 늘 이런 질문을 반복하면서 이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본인들이 수십 년 동안 쌓아온 본인의 몸의 어떤 언어와 이 기술과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들이 여태까지 살아온 몸의 이야기를 저의 방식으로 이렇게 이 작품에 이렇게 담기기를 원했던 거라서, 그래서 모든 무용술이 똑같기를 바라지 않았어요. 다 다르기를. 각자의 삶에서 경험하고 느끼고 생각했던 어떤 그런 사유들이 이 작품에 녹아나길 바랬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사람이 궁금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고유한 어떤 아름다움이 저한테 막 이렇게 영감처럼 막 보여요. 그럼 이제 그것을 저는 이렇게 동작으로 만들고 안무하고 각 장면의 역할들로 분배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 안에는 그냥 저라는 차진엽의 큰 세계에 그 무용수들도 각자 자기 집을 짓는 것 같은 그런 생각으로 같이 대화를 많이 나눴습니다.

천지나 화선지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먹을 딱 떨궜을 때 머물러 있지 않고 생명력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스며들면서 이렇게 퍼져 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 무대 위의 무용수들도 각자 이렇게 따로 존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서로의 이제 숨과 그 움직임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제 함께 그 호흡대로 흘러가거든요. 서로 주고받는 그런 관계성이라든지 살아있는 움직임 자체가 약간 수묵화처럼 보이는 네, 그런 요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관심을 갖는 관계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작업을 하면서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타인에 대한 관심일 수도 있고, 내 주변 환경에 대한 관심일 수도 있고, 내가 내 몸에 대한 관심일 수도 있고, 이 공연을 본 관객들이 조금이나마 그런 거를 느낀다면은 그것이 예술의 힘이지 않나? 그것이 작게나마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예술의 역할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예종의 무용원을 들어 올려고 하기 전까지 이제 갑자기 결정을 한게 아니라 1997년 제가 미대 들어갔을 때부터 제가 연극반에 들어갔거든요. 미대 연극반. 네, 그래서 연극을 재밌게 하는데 저희 미대 연극반은 이미지극 같은 걸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그 대사를 많이 쓰지는 않고 서사도 많이 없고 하긴 했지만 좀 추상적이거나 이미지극 같은 걸 좋아했었고 그래서 저도 뭐 그런 데 관심을 갖고 그 해에 되게 연극을 많이 보러 다녔는데 저는 정보 없이 그게 뭔지 모르고 막 봤는데 그 많이 본것 중에 그런 것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재밌고 와 이게 뭐지 막 이러면서 근데 그러다가 이제 98년도에 제가 토월극장에서 필립 드 쿠플레라는 프랑스 안무가의 샤잠이라는 작품을 보게 돼요. 그 사람이 갖고 온그 샤잠을 봤는데 그게 다 섞여 있었어요. 모든 작품들이. 그런 이제 장르들이. 너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한 시간 반 정도를 완전히 제가 너무 몰입하고 정말 딴 세상에 갔다가 시공간에 갔다가 온것 같이 이제 끝나고 나오면서 이게 뭐지?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나도 이런 거 만들고 싶어. 그 생각이 들면서 그 전에 조금 고민하던 것들이 뭔지 모르겠지만 나 이런 거 만드는 사람 되고 싶다 하고 이제 팜플렛을 딱 봤는데 거기에 이제 카테고리에 현대무용이라고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현대무용인가 봐. 현대무용을 해야겠어. 뭔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하는 게 현대무용이라니 해야겠어. 이러고서는 마음을 먹고 근데 마음을 먹었는데 혼자만 이렇게 먹고 약간 얘기도 못 하고 밖에다가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현대무용이라고 붙어 있으니까 왠지 무용은 어렸을 때부터 해야지만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혼자 고민을 하면서 좀 이렇게 찾아보고 다녔었고, 그러다가 이제 그 안무가가 외국에 있으니 프랑스 사람이니 프랑스에 갔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유럽에서 그 당시에는 뭐 초급, 중급, 뭐 전문가,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퀄리티의 수업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워크숍들이. 그래서 저처럼 전공을 안한 사람들도 뭐, 사실 막 극단 같은 데 지나가다가 지방에, 프랑스 지방에 지나가다가 들어가서 워크숍을 들을 수도 있고, 여행을 다니다가. 근데 막그 퀄리티가 되게 좋아. 그리고 뭐, 워크숍이 되게 많고, 막 이래서 이제 그런 걸 알고 있다가 이제 그걸, 그 정보를 기반으로 이제 파리에 가면 내가 좀 공부를 할수 있다라는 거를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갔고, 그래서 되게 결정적인 계기라고 하면 지금 생각에는 두 가지일 것 같은데 하나는 필립 드 쿠플레의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는 그 프랑스에 가서 제가 이걸 내가 진짜 좋아하는지 최종 결정을 하기 전에 저를 좀 약간 테스트해보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뭔가를 잠깐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잠깐 불같이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걸 진짜 계속 하고 싶을 만큼 좋아하는 건지를 좀 저한테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확인할 수 있을까 해서 제가 좀 하루 종일 한 3개월을 그냥 무용만 약간 했었어요. 해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해봐야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죠. 막 공연장은 구태의연 아니 여기 말고 다른 곳에서 해야 해. 이거를 깨부셔야 돼. 이렇게 생각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한 번도. 오히려 약간 그러니까 공연장이라는 게 저는 이제 일반 비전공자에서 왔기 때문에 예를 들어
미술을 안 하던 사람은 캔버스가 그냥 여러 도화지 중에 하나일 수 있지 반드시 여기에만 그려야 되는 어떤 규칙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게 규칙인지 모를 수도 있잖아요. 약간 그런 것처럼 저는 그냥 여기도 지금 보면 저기 파란 매트 위에서 사람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막 타고 내려오면 재밌겠다. 그러다 옆에 피아노를 치면 재밌겠다. 그러다 누가 문을 열고 들어오면 재밌겠다.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공간 자체를 그렇게 뭔가 여기서 사람이 튀어나오면 재밌겠다. 그러니까 미술이 좀 더 확장된 거죠, 진짜. 여기서 사람이 내려오면 줄 타고 내려오면 재밌겠는데? 뭐 이런 식의 공간을 보면 저한테 뭔 재밌겠는 장면이 떠오르고 그거를 하고 싶어지고 그래서 공간 자체는 어디나 무대가 될 수 있는 거는 저한테는 뭐 약간 특별한 건 아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너의 현대 나의 현대 같은 경우도 저한테는 너무 생생하고 이거를 근데 말로도 전달이 완전히 안 되고 그 경험이 사진으로도 완전히 안 되는 걸 여러 번 경험하면서 그러다가 제가 이제 그 아시아 친구들과 이 현대무용에 대해서 좀 얘기해봐야겠다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아시아 친구들을 만나러 가는데 이걸 가지고 와서 내가 돌아와서 공연으로 만들면 그거랑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거란 생각을 했어요. 나는 막 너무 생생하고 막 그 경험을 하고 싶지만 전달이 조금 생생하게 안 될 거라는 그래서 그러면 생생하게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매체가 뭘까 했을 때 직접 걔네 얼굴을 찍고 걔네가 말하는 걸 나를 통하지 않고 직접 말하게 하고 그런 거면 좋겠다. 그러면은 찍으면 되겠네. 사실 그 주제를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매체를 선택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지을 때 제가 이 이름을 지으면 계속 보고 듣고 해야 되잖아요. 말하고. 그래서 저한테 뭔가를 계속 상기시키는 이름이길 바랬어요. 뭘 상기시켰으면 좋겠냐면 삶이랑 예술이랑 이 두 개가 항상 이렇게 서로 연결돼서 돌아가고 있는 한쪽으로 치우쳐 있지 않은 그리고 전공자, 비전공자가 치우쳐 있지 않는 네 그리고 장르 간에도 계속 뭔가 순환이 될 수 있는 그런 의미로 저한테 상기시키었으면 좋겠다. 네. 제가 일반인으로 비전공자로 무용을 전문적이고 창의적으로 배우려고 했을 때 배울 곳이 없었잖아요. 그 경험이 저한테 내가 만약에 뭔가 줄 수 있는 때가 오면 내가 바랬던 그것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실천한 거예요. 다른 방식으로 뭔가 춤을 접하고 싶을 때 그 기회, 춤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곳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춤을 통해서 만나면서 제일 많이 느끼는 건 춤이라는 단어가 주는 어려움이 있구나라는 걸 되게 많이 느껴요. 나는 춤을 못 춰 혹은 내가 본 것 혹은 아는 것의 춤으로만 이제 춤을 보는 거죠. 춤을 잘 추지 않으면 춤을 추면 안 된다거나 춤을 출 수 없다거나 이렇게 그러니까 잘한다 못한다 우열과 이것이 굉장히 연결돼서 이미지화돼 있구나라고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용기를 가져야만 온다는 게 조금 아쉽죠. 네. 그래서 뭐 남미나 이런 아프리카 가면 그냥 훨씬 더 끼도 많으시고 그냥 옆

저는 뭐한 죽을 때까지 거의 계속 창작을 할때 쉬어야 될 기간이라고 생각하면 쉬는 게 크게 문제되지가 않았어요. 그때 저는 좀 교육이나 다른 일들을 좀 많이 했고, 네, 그렇게 휴식을 보냈고 지금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직업이 뭐든, 뭐 나이가 어떻든, 뭐 어떤 성별이든, 뭐 어떤 문화권에 살든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자기 삶을 경험하는 장소고 자기 삶을 표현하는 통로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 악기에 대해서 무용을 전공하기 때문에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전공하는 사람은 당연히 더잘 알아야 되지만, 어떤 직업을 가졌던 간에 내가 이거를 평생을 사용하면서 살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이런 거를 이해하는 시간을 일평생 중에 정말 몇 개월 갖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걸 이해한다는 건 이게 뭘로 이루어져 있고 여기에 신체, 정서, 생각이 있는 것들이 어떻게 서로 연관돼서 작동이 되는지, 그리고 나는 그걸 어떻게 삶에서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사용할 줄 아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이런 내가 내 몸을 좀 알아가고, 나랑 내 몸이 연결되어 가는 것들을 경험해 보는 뭔가 기회들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0: 예.
1: 안녕하세요. 온앤오프이션
0: 와이엇입니다. 예. 뷰티 온앤오프. 아, 오늘은 뭔가요?
1: 날씨가 봄이잖아요.
0: 뿅.
1: 스프링. 봄이면은 예. 뭐가 떠오르니까?
2: 핑크빛.
1: 그렇죠. 핑크빛 뭐예요? 더 해봐요.
2: 사랑.
1: 그렇죠. 봄이면은 네. 이제 또 여기가 대학가잖아요. 홍익대학교. 네, 그렇죠. 아닙니까?
0: 아, 홍익대학교.
1: 봄에는 꽈팅과 소개팅이 정말 많이 이루어진다고 해요.
0: 아, 맞죠.
1: 근데 꽈팅 소개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0: 가장 중요한 건 첫인상이라고 그렇죠? 합니다. 첫인상은 3초 만에 와, 3초.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1: 3초 만에 네. 할 수 있는 매력 어필 아이템.
0: 네.
1: 오늘의 주제는 바로 매력 어필 필살템.
0: 필살템. 필살기죠, 필사템.

0: 아무래도 첫인상이 하면 얼굴을 많이 본단 말이에요.
1: 네, 그렇죠.
0: 그때 가장 중요한 게 깔끔함이라고 생각합니다.
1: 깔끔함.
0: 근데 네. 저 같은 경우는 깔끔함 중에서도 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네. 눈썹 정리.
1: 눈썹 정리.
0: 그렇죠.
1: 개인적으로도 많이 하시잖아요.
0: 그렇죠. 눈썹이 깔끔해야 네. 사람이 또 이제 인상이 환해 보이고 네. 깔끔해 보이는 그 3초 안에 결정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해요.
1: 3 seconds.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입술 같은 경우에도 저는 좀 신경 쓰는 편입니다.
0: 정말로?
1: 두툼하게 돼요. 이게 사실 제가 두툼한 입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0: 그러네요.
1: 우리 팬분들도 많이 입술을 보시고 입술 너무 이쁘다라고 항상 해주시거든요. 그걸로 제가 3초 안으로 꼬십니다.
0: 오! 꼬셔져요 이게?
1: 이 정도?
0: 싸다.
1: 본격적으로 이제 인터뷰를 시작해 볼 건데
0: 네. 안녕하세요.
1: Hello.
2: Hi.
1: Where are you from?
2: New York.
1: New York.
2: New York City.
1: Yeah. Oh, do you have time to interview?
2: Yeah.
1: Oh, thank you so much. Okay. Oh, are you attending university or what?
2: Yeah, I go to the language school.
1: Language school?
2: Yeah.
1: Oh, when did you come to Korea?
2: December, I think.
0: December.
1: Yeah, December.
0: Oh. Do you think about K-beauty?
2: I like it. I like how much like natural tones that it has. So I like that a lot of the stuff is lightweight. And if I want to look more natural, it's really easy to do that.
1: Uh-huh. How can you show the actress your actress to?
2: Eyeliner.
1: Eyeliner. Oh yeah, you're like.
0: Oh, good.
1: Little like a special.
2: Yeah, I have really pale eyes, so. I try to wear a lot of dark eye makeup to make them more like vibrant.
1: Uh-huh.
2: So I just got the eyeliner I'm wearing from Daiso because I'm broke.
1: Oh. Can I know what eyeliner you use it?
2: It's Bonsept. That's the brand.
1: The Bonsept.
2: Yeah.
0: K-beauty.
1: Hey, K-beauty입니다. And thank you for the interview.
2: Of course. Thank you so much.
1: Thank you so much. High five. Hitting bureau.
0: 드디어 디바이스 기기 나왔습니다.
1: 네. 디바이스 기기?
3: 네, 요즘 쓰고 있는 거는 필리밀리 거.
0: 필리밀리. 필리밀리. 지금 안 가지고 계시죠?
3: 지금 있어요.
1: 보여주세요. 보여줘.
0: 찐템.
1: 필리밀리. 이거
0: 하잖아요. 시험지 나왔다.
1: 시험지 나왔다. 이거. 이게 한국 제품이었어?
0: 좀 얼마예요?
3: 제가 올리브영 세일할 때 사서 한 2만 원대 중반이었던 것 같아요.
0: 올리브 키티 에디션.
3: 네, 키티 에디션.
1: 지금 혹시 남자친구 만나러 가는 길이셨나요?
3: 아니요, 지금 친구들 만나러.
1: 남자친구도 그 다음에 중간에 만나고?
3: 남자친구는 내일.
1: 네?
0: 안녕하세요. 나는 솔로예요?
1: 신기하잖아.
3: 저 애들은 오늘부터 좋아했어요.
0: 진짜요? 그거 왜 했었어요? 왜요?
1: 왜 했었어요? 지금도 ING 해주세요.
3: 취업 준비하느라 힘들어가지고.
1: 그냥 노래만 들어주셔도 돼요.
3: 네네.
0: 감사합니다.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1: 네. 빰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
0: 화이팅!
1: 화이팅!
3: 감사합니다.
0: 대학생이시죠? 몇 학번이세요?
4: 26학번.
0: 와!
1: 26!
0: 너무 컸어. 새내기입니다.
1: 와. 그럼 몇 살이요?
4: 20살.
0: 네, 06년생?
1: 그렇지, 당연한 얘기.
0: 07년생?
1: 응. 07년생.
0: 이제 새내기나 대학생분들이 많이 하는 게 있어요.
4: 네.
0: 뭘까요?
4: 과팅.
0: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1: 과팅스!
0: 혹시 과팅을 해보셨어요? 아니면 지금 준비하고 계시죠?
4: 네, 준비.
0: 준비하고
1: 있어요. 과팅을 준비하고 있어요? 귀여워. 그렇죠.
0: 그러면 과팅할 때 내가 제일 신경 써야 될 포인트가 뭐다?
4: 피부랑 머리?
0: 머리. 뭐 특별한 제품 있어요? 뭐 추천할 만한?
4: 그 보라색에 이렇게 머리 헤어 헤어드라이기 하기 전 후에 쓰는 그런 제품을 쓰고 있어요.
5: 그루밍톤이요?
0: 그리고 저도 이 얘기하시는 부분이 그루밍톤이잖아요.
6: 네.
0: 저도 쓰거든요.
6: 어? 아, 그러면은 이제 피부 관리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뭘 바르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4: 뭘 바르는지 기억 안 나는데 일단 그냥 세수하면서 그거 짜가지고 이렇게 하는
0: 폼? 클렌징 폼?
6: 아, 클렌징 폼.

0: 네. 하고 네.
1: 나와서 이걸 이렇게 붙이는 거.
2: 아, 토너 패드.
0: 네, 토너 패드. 패드. 토너 패드. 네,
1: 패드 하고 떼고 이렇게 슉슉 하면서 거품 나오는 거.
2: 토너.
1: 네.
0: 토너.
1: 토너 막 그런 거랑. 네. 나 앰플 짜서.
2: 앰플 많이 바르시네.
0: 많이 바른다.
1: 그리고. 뭐 또 이렇게 발라서 하고 또 이제 자기 전에는 뭐 흰 색깔 해서 막 피부 하얘진다는 거 좀 하고
2: 그래도 정확한 명칭은 모르지만 할 건 다 하고 있어요. 신경 쓰는 부분이 피부와 또 머리?
1: 눈썹.
2: 눈썹. 눈썹 님 평소에 하세요? 네. 오, 뭘로 하세요?
1: 그냥 눈썹 칼 올리브영에서 산 걸로.
2: 아, 눈썹 칼로 확인하죠.
0: 저도 눈썹. 나 눈썹 정리하세요.
2: 혹시 실례가 안 되시면 혹시 눈썹 칼을 가방에 갖고 다니진 않죠?
3: 저거 있긴 한데.
2: 있어요!
0: 오케이, 한번 보여주세요. 나 준비된 남자라는 걸 보여줘. 아니, 그거. 파티 이제 준비 들어가잖아.
2: 들어가기.
3: 이거 바른 거 있어가지고.
2: 어? 요즘 MZ분들은 이렇게 눈썹 칼도 들고 다닙니다.
0: 그렇죠.
2: 준비가 됐다는 소리예요.
0: 그러면 뭐 혹시나 나 커팅 할 때 이것도 해볼까라는 생각 있으세요?
1: 그 뭐 인스타에 막 잡티 없애준다고 막 덱스랑 막 쓴다고 했던 거.
2: 아, 그게 스틱으로 된 거?
0: 아, 그거요.
1: 잘 모르겠는데.
0: 아, 뭐 그것도 사용하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2: 근데 그거 네. 주변에 좀 쓰거든요. 네. 근데 굉장히 이게 자연스럽게 발린다고 하더라고요.
0: 네.
2: 그러면 혹시 지금 이름 잘 모르시는 있는 거잖아요. 혹시 이제 실례가 안 된다면 제품을 찍어가지고 이제 보내주시면 제가 또 참고해가지고
1: 네.
2: 이 K뷰티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0: 예. 파팅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2: 네. 또 이제 우리 새내기 분들이니까 네. 제가 좀 뷰티도 좀 알거든요. 일단 제가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깔끔하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립밤도 바르고 눈썹 정리 하고 이제 더 나아가서 아까 그랬던 그런 스틱 있잖아요. 이 정도만 해줘도 굉장히 성공하실 겁니다.
0: 네. 네. 아, 이 매춘 두 분 너무 잘생기셨어요.
1: 아,
0: 네. 그림 그려요, 둘 다?
1: 네.
2: 아, 진짜 미술.
0: 오 마이 갓. 나중에 저희 온앤 오프도 그려주면 안 돼요?
1: 연락 주신다면.
0: 파팅 꼭 성공하고.
2: 진짜 성공하세요.
0: 네. 행복한 사랑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2: 그러면 이게 성공 안 해도 됩니다.
0: 네, 성공 안 해도 돼.
2: 인생.
0: 고마워요. 조심하세요.
1: 네.

0: 캐리커처분들이 네, 처음 들어봤어요. 하시는 분들이 네. 사람을 천인상을 3초 만에 스캔해서 그리신단 말이야. 그분들에게 또 이제 겸사겸사 그림도 우리 그림도 그리고 또 이제 또 얘기도 해보면 어떨까?
1: 아 그래 볼까요? 한번
0: 천인상을 잘 파악하려면 캐릭터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2: 진짜로?
0: 어, 안녕하세요.
3: 저는
4: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4: 저희가 사실 지금 첫인상 그런 뷰티 필스템 이런 걸 지금 인터뷰하고 있거든요. 이 첫인상을 파악하고 그리시니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찾아와 봤습니다. 아무래도 이목구비가 제일 중요하죠.
5: 전체적인 느낌은 이목구비에서 나오는
2: 거예요. 오, 신기해. 오, 진짜. 신기하다.
4: 처음 봤을 때 어떤 게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 이목구비 이런 거에서.
5: 남성분들은 코가 제일 많았어요.
4: 중심부니까.
5: 여성분들은 눈을.
4: 상대를 딱 처음 봤을 때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하다라는 게 있을까요?
5: 눈썹이 깔끔한 건 좋은 것 같아요.
4: 근데 이건 어디서 생각하세요? 그림을 잘 그리면 메이크업을 잘한다. 맞습니까?
5: 그림 잘 그리시는 선생님들 생각하면 색감 배합이나 이런 거 잘 하시는 거 같아요.
2: 아, 그쵸. 색감.
4: 이제 그림은 이제 도화지에 그리는 거고요.
2: 그렇죠.
4: 메이크업은 이제 얼굴이랑 도화지에 그리는 거잖아요.
2: 그렇죠.
5: 본인이 생각하기에 본인은 어떤 인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2: 저는 좀 날카로움. 둥글면서 날카로운 느낌이고.
4: 둥글면서 날카로울 수가 있나요?
2: 이해하셨는데 왜 그러시죠?
4: 저도 약간 좀 날카롭죠. 그다음 눈상에다가. 네. 저도 그래서 네. 눈썹을 굉장히 포인트로 삼고 있습니다.
5: 자기가 생각하는 거랑 다른 이미지 나올 때도.
4: 둘 중에 한 명 다르다 지금. 아.
2: 오케이.
4: 날카로운데 안 되는데.
2: 갑자기 고릴라 그려진 거 아니겠지?
4: 도대체 뭐 기니피그 그려지는 거 맞지? 카피바라 이런 거?
2: 그러니까 이거 닮긴 했어.
4: 저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상어를 생각합니다. 상어.
5: 상어.
2: 네. 일단 혹시 누가 더 잘생겼어요?
4: 질문이 여기 그게 아니잖아.
2: 아, 그러니까 혹시 모르니까 혹시 몰라서.
5: 두 분 다 매력이 다 좀 다르게 있어요.
2: 아 다르게 있어요?
4: 이런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어가셨겠어.
2: 그치.
4: 술을 와가지고.
2: 그치 막.
4: 아 기대된다.
2: 그러니까. 나올게요.
5: 네.
4: 대랭.
2: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4: 오!

0: 나 오수
1: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2: 오, 그렇다. 오, 이거 닮았다 근데.
1: 오, 오 형도 닮았는데? 오 형, 이, 아 이런 게 있었네. 포인트가 있네.
2: 아, 감사합니다.
3: 와.
2: 아, 좋은데?
1: 그러니까.
4: 아, 힐링했어요.
1: 맞아, 맞아. 아, 근데 너무 이뻤다.
5: 일단 저희가 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뭐 어떤 걸 구매해야 되죠?
4: 일단은 쭉 인터뷰를 토대로 봤을 때.
5: 네.
4: 뷰러 나왔습니다. 히팅 뷰러.
5: 히팅 뷰러.
4: 남자, 남성분들도 얘기를 들었을 때 헤어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5: 맞아요.
4: 또 이런 제품을 참고해서.
5: 네.
4: 제가 또 이제 직접 구매해서.
5: 네. 한번 리뷰를
4: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 오케이. 한번 가보도록 하죠. 렛츠 고!
4: 렛츠 고.
5: 와우! 야, 저희가 또 인터뷰를 통해서 사왔잖아요. 첫 번째 제품부터 뭐 소개를 한번 드려볼까요?
4: 그렇죠. 이 제품은?
5: 이 제품.
4: YSC가.
5: 네. 네. 네. 첫 번째 인터뷰 손님이셨죠? 뉴욕에서 오신
4: 맞아요.
5: 분이었습니다.
4: 뉴욕커.
5: 네, 뉴욕커. 그때 얼굴 뵀었을 때 제가 느꼈던 거는 아이라인에 진심이시다.
4: 맞아요. 눈에 집중적으로.
5: 네. 아이 컬러도 너무 이쁘신데 아이라이너로 그걸 극대화시키셨던 것 같더라고요.
4: 맞아요.
5: 뭐 아까 전에 인터뷰하면서 느꼈지만 매력 어필을
4: 맞아요.
5: 하기 위한 또 필수템이잖아요.
4: 아 근데 됐어요. 그분의 매력이 느껴졌습니다.
5: 맞아요. 그래서 일단 이거 같은 경우에는 더 특별한 게 뭔지 알아요?
4: 3,000원이라고 합니다.
5: 3,000원밖에 안 해?
4: 네. 대박이죠.
5: 아, 대박이죠. 봉세트 워터프루프 아이라이너. 컬러는 블랙. 말 그대로 그냥 블랙이에요. 진짜 너무
4: 아니에요. 블랙. 너무 01 블랙이에요. 이게 중요하잖아. 01 블랙. 근데 사실 네. 가격도 가격인데.
5: 네.
4: 가격이 싸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5: 맞아요. 우리 냉정하잖아요.
4: 해봐야지.
5: 네.
4: 자, 끝나겠습니다.
5: 또 글 써요?
4: 아니, 아니, 아니. 오? 아, 근데. 리퀴드 브러쉬라가지고
5: 네.
4: 굉장히 부드럽게
5: 네.
4: 펜슬보다 훨씬 선명하게 발색되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5: 약간 느낌이 제가 받았을 때는 약간 그 붓으로 쓰는 느낌?
4: 눈 세 개야 지금. 그만큼 이제 발색력이 좋다는 거죠.
5: 네. 그리고 이게 워터프루프라서 한번 이거 지워지는지 안 지워지는지
4: 좋습니다.
5: 한번 비벼볼게요.
4: 워터프루프는 물로 지워야죠. 해봐야죠.
5: 느낌상?
4: 느낌상.
5: 네, 느낌상. 그래도 이렇게 비비면 어느 정도 번짐이 세잖아요. 근데 이렇게 비벼도 안 지워진다는 점 일단은.
4: 그렇죠. 네. 확실한 리뷰를 위해서 정말 워터프루프가 네. 강력한지 보겠습니다.
5: 네.
4: 바로 전해볼게요.
5: 네.
4: 갑니다. 오!
5: 아 저희 리얼한 또 제품을 소개하는 거잖아요.
4: 넘어가겠습니다.
5: 넘어가죠.
4: 네. 자, 두 번째 매력 어필 필살템입니다.
5: 네, 두 번째, second.
4: 이거는 또 이제 저희 문제 나왔죠. 뭐예요? 저희 사전 문제 나왔죠.
5: 아, 눈썹, 눈썹. 어, 이거 나와.
4: 뷰러 아니에요, 뷰러?
6: 뷰러, 정답.
1: 마스카라 아니었어요?
6: 진심으로요?
5: 아, 다른 거였구나.
4: 눈썹 정리를 썼는데? 자, 용도, 속눈썹을 올릴 때 쓰는 제품.
5: 아, 속눈썹. 아, 나 속눈썹이라고.
4: 딩동댕. 속눈썹을 이제,
5: 아, 속눈썹. 이제
4: 높게 세워줘가지고
5: 아.
4: 눈을 좀 더 커 보게 해주는 뷰러죠.
5: 우와.
4: 근데 이게 또 장점이 원래 이 쇠로 하는 거는 계속 오래져 올라가는데 히팅 기능이 있어가지고 바로 된다고 합니다.
5: 아 약간 그 고데기처럼.
4: 그렇죠. 이건 사실 기능이 중요하니까
5: 네.
4: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 네.
4: 오, 자
5: 히트
4: 바로 들어왔어요. 단계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하이, 로우, 하이. 자, 두 단계로 할 수 있어요.
5: 네. 그 만지면 뜨겁지 않을까?
4: 이게 예열이 되면 실리콘색이 변한다고 합니다. 최첨단이요.
5: 디자인은 일단은 여성분들께서 되게 좋아할 만한 디자인이에요. 헬로키티가 일단 붙어있다는 점과
4: 그쵸.
5: 또 사실 색감하고 보면은 이게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사실 예전에 막 그 저는 가위로 다른 걸 봤는데
4: 네.
5: 세상이 참 많이 발전하고 있어요.
4: 아 근데 또 확실히 네. 조작감이 간편합니다. 손 누르고 그냥 하면 바로 돼요. 자, 열이 올라온 거 보니까 아, 안 뜨겁네. 딱 은은한 따뜻함. 와이어 씨 해볼래요?
5: 아니요.
4: 아, 제가 해보겠습니다.
5: 네. 오! 됐는데요? 잠깐만, 형 한 번만. 한 번 더 해봐봐. 약간.
4: 어, 됐다, 됐다. 잡았다. 오, 됐어요!
5: 올라갔어.
4: 됐어요! 여기 끝에.
1: 좀 다르죠?
4: 아니, 근데 이게 제가 뷰러를 저도 많이 써보잖아요.
5: 네.
4: 근데 한번 찝힙니다.
5: 맞아요.
4: 그래서 저는 이 뷰러에 대해서 그냥 트라우마가 있어요. 무서워 이렇게 찝히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많이 안 하고 한 번만 딱 올리면 바로 이렇게 열 때문에 올라가니까 이건 진짜 좋은 것 같아. 아 이거 좋다.
5: 제가 한번 해볼까요?
4: 아, 그러니까요.
5: 빅보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4: 이거 쭉쭉쭉 해줘야 되네. 일단은 올라갔어요. 올라갔어. 오! 예뻐서 송아지가 됐어요, 지금. 저는 사실 이 뷰러를 많이 했는데 좀 차갑고 이 그게 있어요. 잘 안 돼요. 이거 한번 하면 잘. 근데 그쵸? 이거는 열 때문에 확실히 금방 조금만 돼도 이렇게 올라가는 게 느껴집니다.
5: 네. 그 메이크업 받을 때 보통 쌤들이 이쑤시개나 막 면봉으로 이렇게 좀 태워서 이거를 좀 올리는 컬링이라는 느낌을 주잖아요. 근데 이게 태우다 보면 사실 눈이 좀 따가울 때도 있잖아요.
4: 근데 헤에 들어가면 또 그게 안 좋습니다. 건강에 좋다는 거죠.
5: 아, 건강, 헤어데이.
4: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5: 맞아요.
4: 이거는 가져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5: 좋은데? 네. 오케이, 쌤들한테 한번 줄게요. 좋습니다.
4: 또 이 제품, 그 아까 새내기 분들께서 추천해주신 제품인데 제품명 몰랐지만 덱스 파운데이션 얘기를 해서 찾았더니 나왔습니다.
5: 와우.
2: 인스타에 막 잡티 없애준다고 막 덱스랑 막 쓴다고 했던 거 막.
4: 아, 그게 스틱으로 된 거?
5: 네. 아, 그거요?
2: 잘 모르겠는데.
4: 이게 정말 핫했대요. 맨즈 뷰티 아이템으로 오. 그냥 좀 간편하고 색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돼가지고 이게 근데 이런 제형 이렇게 쓰는 게 굉장히 좀 맨즈 뷰티에 많이 사용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발라보겠습니다. 근데 또 이게 남성분들이 잘 못해요. 이럴 땐 어떻게 하냐?
5: 맞아.
4: 놀라지 마시라. 뿅, 뿅.
5: 우와!
4: 완전 뒤에도 있는 거예요. 이제 이걸로 펴주면 됩니다.
5: 오! 브러쉬 일체형이잖아.
4: 그쵸? 우와, 근데 좋다, 이거.
5: 이거 뭐야? 자연스럽게 돼.
4: 이거 좋다, 이거. 오, 진짜 좋은데, 이거? 자, 보여드릴게요. 너무 부드럽게 잘 발고 잘 펴져가지고 보니까 로션과 선크림이랑 파데가 다 들어있대요.
5: 형, 충격인 게 뭔지 알아? 이게 하얀색이 조금 나왔었잖아. 이게 로션이래. 이거 어떻게 보면 로션과 로션을 이제 바르고 사실 보통 이제 메이크업을 시작을 하잖아. 이거는 그냥 일석이조인 거지. 저 같은 약간 좀 메이크업에 뭔가 메이크업을 하고 싶은데 좀 이런 거를 세세하게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필수품이라고 합니다. 맞아요. 이게 사실 오리지널 제품이에요.
4: 제가 진짜 발라봤잖아요.
5: 네.
4: 손에 있는 모공도 채워줍니다.
5: 오!
4: 아, 나 이거 진짜 좋아. 아, 거짓말이 아니야. 아, 끈적거림 중요하죠. 오, 없어요, 진짜. 뭐야 이게. 아니, 리얼하게 하라고. 아무래도 맨살이랑은 좀 이제 비슷한데? 보송보송해. 아, 전 또 그래, 이것도 중요해. 파운데이션 바르면은 묻어요, 막.
5: 맞아.
4: 이게 중요한데 잘 안 묻습니다.
5: 잘 스며든다.
4: 진짜. 이런 걸 좋은 걸 새내기들만 알고 썼단 말이야?
5: 나쁘지 않아요.
4: 오늘도 이제 베스트템을 좀 뽑아야 되는데 좀 벌써 골라진 것 같아요.
5: 오케이, 좋아요.
4: 자, 이제 이것도.
5: 이거 새내기분들께서 또 이거 사진으로 보내주셨어요.
4: 직접 가서 집에서?
5: 네, 집에서 보내달라니까 진짜 보내줬어요. 보통은 까먹고 안 보내는데
4: 그러니까요.
5: 아, 이걸 또 보내주셨습니다. 이거는 이거 무슨 제품이죠, 근데?
4: 이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헤어 제품이죠. 저도 굉장히 이 그루밍 토닉을 정말 많이 씁니다.
5: 어, 그래요?
4: 왜냐면 이걸 바르고 안 바르고 머리를 세팅하는 게 엄청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는 이거 그루밍 톤을 쓰는데 또 휘핑 제형은 좀 처음 써봐요. 기대가 되는데.
5: 휘핑 크림 같은 건가?
4: 그쵸. 제품명은 그라펜 볼륨업 휘핑 토닉이에요.
5: 휘핑 토닉.
4: 가볼게요.
5: 네.
4: 사실 또 제가 헤어 제품 좀 많이 써봤기 때문에 알아요.
5: 촌촌하면서 가벼운 약간 그런 크림 제형이네요.
4: 촌촌이.
5: 오! 촌촌. 촌촌하네.
4: 진짜 촌촌해요. 쫀쫀하고 진짜 가볍긴 합니다.
5: 예.
4: 자, 이게 어떻게 하냐면 타월 드라이 하잖아요.
5: 예.
4: 그런 다음에 살짝 젖었을 때 머리 이렇게 가볍게 한준 다음에 드라이로 말려주면은 세팅이 잘 돼요.
5: 오.
4: 굉장히 이거는 진짜 모든 헤어 제품을 쓰시기 전에 가장 처음으로 써봤으면 하는 저는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5: 맞습니다. 토닉. 지금 냄새도 좋아요. 그래서 뭔가 머리 감았다고도 생각 들 것 같아요. 머리 세팅을 했을 때도.
4: 끈적임은 없어요. 아무래도 이 토닉이다 보니까 끈적임 덜하고 이제 아마 여기서 드라이까지 하면은 아마 이 다 날아갈 거예요. 끈적임.
5: 그렇죠. 그러니까 마르면서.
4: 맞아요.
5: 이거 사실상 이제 고정력.
4: 그렇죠.
5: 또 이제 볼륨감.
4: 그렇죠.
5: 거기에서 또 뭐가 있을까요?
4: 저는 이제 또 세정력도 진짜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5: 네.
4: 이게 잘못하면 모공을 막아요.
5: 맞습니다. 탈모 정말 무섭잖아요. 예, 네, 위험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이 정말 그거에 대한 완화를 시켜준다고 그쵸. 하니까 너무 좋은 제품이네요.
4: 좋습니다, 이거.
5: 예. 네. 우리 새내기 친구들이 또 추천해준.
4: 이것도 하나 가져갈까봐.
5: 그럴까봐.
4: 새내기들 역시.
5: 우리 방송하길 잘했다.
4: 그러니까, 좋은데?

0: 오케이, 가위바위보 할까요?
1: 아니, 동시에 집죠.
0: 잠시만요. 잠시만요. 우리 순서대로 가는 거잖아요.
1: 아, 그래요.
0: 그쵸?
1: 좋아요.
0: 그러면 하나, 둘, 셋 하면 하는 거예요.
1: 아니, 먼저 골라. 앵벌. 아니, 먼저 골라. 앵벌.
0: 이게 저는 이걸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려해준 우리 이현 형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1: 아니, 사실 이게 뭐 고르는 게 뭐 그게 없는데 괜히 이게 뭔가 더 내 마음에 드는 걸 고르고 싶긴 하네.
0: 아, 맞죠. 아, 근데 저번에 제가 형이 원래 고르려 했던 거를 제가 골랐잖아요. 이번에는 양보하겠습니다.
1: 그래요? 전 이거 골라도 돼요, 근데.
0: 아, 근데 내가 이거 할래.
1: 뭐야?
0: 오케이.
1: 저는 그러면 저의 베스트 아이템 이 제품입니다.
0: 왜죠?
1: 첫인상. 이제 매력 어필을 해야 되잖아요.
0: 예.
1: 근데 저는 피부 톤 이런 트러블이 안 보이고 잡티가 안 보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맞죠.
1: 근데 또 간편하게 이렇게 베이스 메이크업을 할 수 있다는 제품이라는 게 너무 좋고 해서 저는 이거 베스트 아이템으로 뽑았습니다.
0: 제가 뽑은 매력 어필 아이템은 사실 이제 머리. 남자는 머리빨이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1: 맞아요.
0: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머리가 무거워요. 그리고 세팅하기가 어려운데 이 제품을 바른다면 아, 정말 쉽게 머리를 만들고 싶은 대로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 제품으로 좀 베스트로 뽑아봤습니다.

0: 오늘도 네. 저희 픽으로 메이크업 다이어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Let's go.
0: 터프한 느낌을 전 주도록 하겠습니다.
1: 그거 알죠? 원래 똑바로 붙이는 게 아닌 거 느낌.

0: 짜란. 난 염원을 담았어요. 피부에 자신감을 부탁해. 새내기 러브 스토리. 그의 사랑이 이루어지길.
1: 좋은데?
0: 이건 그거예요. 이터널 러브. 이제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랑을 해라. 지금은 뒷모습이겠지만 이걸 바르면은 앞모습인 연신을 만날 수 있다. 곰돌이도 줘라. 앉아서 데이트해라. 다 이 달림질이 있습니다. 너는 뭐 그냥 막 붙였구만.
1: 아니.
0: 난 스토리 형식이야, 사실.
1: 내가 더 스토리 형식인데?
0: 설명해줘.
2: 저는 보면은 이 헬스를 붙인 거는 탈모가 없다는 걸 좀 더 강조한 거고 이 헝클어진 느낌을 낸 거는 이제 머리가 사실 정리하기 힘들잖아요. 이걸 나타낸 거고 이제 이게 정리가 되면서 요거 글자 정도는 정돈이 돼 있잖아요. 그럼 사랑을 찾는다. 너의 머리는 탈모가 오지 않아. 사랑이 올 거야. 이게 너의 매력을 살려줄 거야.
0: 해시태그 해주시죠.
2: 해시태그 no 탈모, yes love, 볼륨 업, 휘핑 토닉.
1: 아, wow, unbelievable.
0: 반응이. 와, 이거 민망하네요, 이거.
2: 네.
0: 좋습니다. 자,
2: 오늘. 네. 오늘도 이렇게 재밌는 메이크업 시간. 와.

0: Time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ello,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온 방카 회원 무티아라 하이라니입니다. 반갑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왔을 때 한국 드라마를 즐겨봤어요. 그러다가 한국에 와서 대학을 다니게 됐어요.

그 사극 드라마도 즐거웠어요. 왕과 왕비가 살고 그리고 신하들이 그 회의를 하고 그리고 궁녀들이 일하는 그런 궁궐에 관심이 생겼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궁은 경복궁입니다. 그런데 AI한테 경복궁 그림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그 엉뚱한 그림을 보였다는 제보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궁 앞에 강이 있고 나룻배가 있다든지 산 꼭대기에 있다든지 이런 오해들. 제가 직접 경복궁을 소개해드릴게요. 같이 갈까요?

경복궁은 대한민국 역사와 문화의 중심지로 여겨져요. 조선시대 왕실의 그 위엄과 격식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곳이거든요. 또 경복궁은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그 서울의 랜드마크 중 하나입니다. 제가 경복궁을 사랑하는 이유 이제 아시겠죠?

0: Yeah.
1: Simply K-pop, gateway to Korea.
0: It's time to meet another incredible K-pop group. They're ready to be major. It's a group aspiring to take over the world.
1: It's 82 Major.
0: Welcome.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기 서시고요. Welcome 82 Major. Please say hello to all of your global fans. 팬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려요.
2: Hello, we are 82 Major.
1: It's great to see you all today. So you recently made your comeback with Silent Syndrome. Can you please introduce your album?
2: Yes. Okay, with Silent Syndrome, we want to show our listeners like an amazing performance that leaves them completely speechless.
0: Sounds like a solid album. And speaking of silence, we have a special guest who's been waiting for us quietly. Let's go greet her now. Hello, special guest.
3: Hello.
0: Hi.
3: Oh,
0: yeah. Yourself and tell us where you're from.
3: Hello, my name is Sophia. I'm from Florida, USA, and I'm so happy to meet you guys.
0: Yay! 미국 플로리다에 사는 소피아 양이라고 합니다. We're glad to have you with us today. Do you have any requests for 82 Major?
3: I know that all the members worked on Passport together, so could you please sing some of it for us?
0: 멤버들이 다 함께 참여한 Passport라는 곡 한 소절 요청하셨습니다. 해주실 수 있죠?
2: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0: Five.
1: In.
0: Action.
1: Action.
2: Action.
3: 수려한 자연경관과 유서 깊은 사적지. 멸종위기 동식물 보호를 위해 지정된 국립공원. 내장산 국립공원의 대표적 보물 천년고찰 백양사는 창건 당시 백암사라 불리다 고려시대 정토사로 개칭 후 조선시대의 백양사로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소장된 수많은 문화유산과 비자나무 숲 등의 천연기념물은 고찰의 면모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양사를 더욱 유명하게 만든 것은 바로 쌍계루입니다. 1350년 창건 이래 1377년 중건 당시 고려 말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러 최고로 추앙받던 두 인물 목은 이색과 포은 정몽주가 청수스님의 청으로 기문을 짓고 시를 지으며 널리 알려집니다. 누각의 그림자와 물빛이 위아래로 서로 비치어 참으로 볼만하다는 이색의 기문처럼 못에 어른거리는 쌍계루의 모습은 단연 압권입니다. 지금 시를 청하는 백암사 스님을 만나 붓을 잡고 끙끙거리니 글재주가 부끄럽네. 청수가 누각 세우니 그 이름 소중하고 목은 선생 기문 지으니 같이 더해지네. 노을빛 아득하니 저무는 산은 붉고 달그림자에 배회하니 가을물은 막네. 오랫동안 인간사 시달렸으니 어느 날 소매 떨치고 그대와 오르리. 정몽주의 시에서는 쌍계루 찬사와 함께 불교와 성리학의 화합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그 정신은 종교와 이념과 시대를 넘어 이름난 문인들의 글로 이어지며 쌍계루만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쌍계루의 시는 그게 정몽주의 시를 차원에 지어진 시와 경관을 찬미하는 시로 나뉘는데요. 쌍계루의 현판에는 그중 180여 수의 시가 걸려 있습니다. 골짜기 울창하고 나무는 뚫듯 솟았는데 산에 바람 불고 개화꽃 날리니 가을이라 어느 해에 쌍계수를 건널까 달밤에 종소리 들으며 누대에 홀로 기대네. 여러 보관과 시간이 흘렀어도 누적문학의 정수로 국립공원의 문화자원이 된 쌍계루. 자연과 누각과 문학이 어우러져 완성된 쌍계루의 미학이 더욱 빛나는 이유가 아닐까요?

0: 인류의 다음 단계의 존재를 우리 스스로 진화적으로, 인공진화적으로 창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1: 인프라를 수정하거나 비용을 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빠른 솔루션이 휴머노이드인 거죠.

0: 저희가 회사에서 CSR 참여한 지가 벌써 4년이 넘었는데 그때만 해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CES가 가전 박람회야, 자동차 박람회야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스마트카가 열풍이었었어요. 근데 올해는 단연코 피지컬 AI, 로봇에 많은 업체들이 출품을 했고 그쪽이 화두가 됐습니다.
1: In particular, Atlas, the humanoid robot developed by the Hyundai Motor Group's subsidiary, beat numerous competitors to win the Best Robot Award, demonstrating the potential of humanoid robots. 달려라, robots most closely resemble human beings, yet they still seem like something from a distant future. While defining a humanoid may be easy, pinpointing where exactly it all begins is more difficult.
2: 휴머노이드는 말 그대로 인간을 닮은 로봇입니다. 휴먼하고 로봇 오이드의 합성어인데 인간을 닮은 로봇. 근데 이게 이제 공학적으로 봤을 때는 몇십 년의 역사밖에 없는데 사실은 인문학적이나 뭐 만화, 콘텐츠 측면에서 보게 되면 수백 년 전부터 있던 개념이었어요. 산업적으로는 1950년대, 60년대 사이에 나왔던 우리 공장에 쓰는 로봇이 있어요. 그때 로봇팔이라고 해가지고 거대한 팔 하나가 뭐 용접을 하거나 거대한 부품을 집어서 옮기거나 하는 목적으로 사용됐었죠. 이걸 왜 로봇인데 흔히 인간한테 붙은 팔이라고 했을까? 로봇 집게도 아니고. 그건 이제 그 전에 뭐 신화나 또는 만화에서 봤던 인간 닮은 로봇에 대한 개념이 투영이 된 겁니다. 하나밖에 없지만 이 집게를 팔이라고 부르자. 그 다음에 몸통을 붙이고 팔이 두 개가 되고 하면서 인간형 로봇이 걸어나오기 시작했죠.
1: Robots are no longer those awkward figures from myths and comic books with bulky bodies and heavy arms. They closely resemble real human beings.
3: It has the ability to see, hear. It can suggest what to cook based on what you have in the fridge.
1: Through advances in technology developed by humans, they're evolving far more rapidly than we ever imagined. 그 of humanoid robots can make one wonder why so many companies and developers around the world are investing so much time and money in creating robots with human bodies.

0: The Humanoid Robot Research Center and the Department of Mechanical Engineering at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is developing a humanoid robot standing as tall as an adult man and designed with a focus on lower body hardware. This robot achieved perfect bipedal walking just 1 year after development began.
1: 네, 알을 켤게요.
0: It can withstand deliberate physical impacts. And it can maintain its balance even when faced with obstacles. Running at high speed is no more a surprise. It can even perform such sophisticated movements as the moonwalk and the duck walk, which are challenging even for humans. The robot can master all of these movements in just one day. It is possible thanks to a technology originally created for quadruped robots.
2: 제가 사족 보행 로봇부터 먼저 만들다 보니까 그때부터 만들던 이제 하드웨어적인 지식과 소프트웨어적인 이제 노하우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좀 빨리 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족 보행 로봇이 그 QDD라고 해서 쿼시 다이렉트 드라이버 해가지고 그 액추에이터에 디자인 변경이 있은 다음부터 이제 확 유명해지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로봇도 많이 생기고 다이나믹한 모션도 많이 되고 이제 그런 요소들을 휴머노이드에 반영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로봇이 이제 사족 보행 로봇으로 뭐 100m도 엄청 빠르게 달리고 요즘은 더 빠르게 달리는데 이제 그런 거에서 온 이제 하드웨어적인 지식들이 다 들어간 로봇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0: Beginning with quadrupedal locomotion and eventually standing upright on two legs, KAIST's humanoid robot has developed in a similar way to humans, and the reason is both simple and clear.
3: 사람이 그 산업 현장에서 하는 그 작업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로봇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뭐 이동 속도라든지 그리고 이 장애물 극복 능력 이런 거를 이제 사람 수준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개발하고 있는 로봇입니다.
0: One of the defining characteristics of this research team led by Professor Park Hae-won is that it designs and manufactures core components including motors on its own. The team's key players are the students. Over the past year, they have been working day and night to develop everything from the robot's body to the smallest motions to create a future where robots work like humans. Because of their dedication, this humanoid robot is gradually becoming ready to be deployed at industrial sites. Thanks to a motor developed in-house, the robot's maximum payload capacity, or the amount of weight it can carry, has been set at 25 kilograms, similar to that of a human worker. The robot's streamlined design, with complex components such as the battery and wiring integrated into its body, allows it to perform diverse motions using its joints. In fact, it can perform almost any movement a human can do.
3: 되게 무거운 뭐 물건 같은 걸 이제 잡아 올린다든지 그런 걸 빨리 해야 될 것 같고 이 모션이 사람이 시키는 로봇한테 시키는 일을 할 때 도움이 되도록 이제 써야 되잖아.
0: Humanoid robots are being developed to perform human tasks as efficiently as people.

0: But do they really need to look like humans to work efficiently?
1: 인간을 닮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은 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근데 제가 공학자로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뭐 생물학적인 시스템이지만 잘 되는 걸 봤잖아요, 이미. 좋은 예시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한번 따라해 보는 거 어때? 정말 극단적으로 잘 디자인된 시스템에서 모든 게 다 해결되어 있는 알고리즘, 하드웨어, 뭐 성능 이런 것까지. 그래서 우리도 기술이 있다면은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비슷하게 만들면은 그 정도 성능은 나와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관점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0: Many researchers and developers have been envisioning and calculating a future where humans and robots coexist.
2: And she can also understand speech.
0: In 2016, David Hansen, the creator of the world's most famous humanoid robot, Sophia, made a prophetic prediction that within 20 years, humans and robots would be indistinguishable. Will evolve to the point where they will truly. Now, 10 years later, how close have humanoid robots become to our everyday lives? Early morning, Taehaeun-lo in Gangnam. A robot walks busily down the street. Its confident walk catches the eye for a moment, but what its developers truly hope for is not attention, but familiarity.
3: 지금은 저희가 로봇을 가지고 밖에 나가면 와 로봇이다 이러면서 다들 영상을 찍으러 오시는데 그냥 5년 뭐 내에는 로봇이 다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사회를 만드는 거죠.
0: These people who envision a future in which robots are seamlessly integrated into the human world are a robot software startup founded by young developers from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4: 어떤 상황이 좀 더 중심적으로 학습해줬으면 좋겠다.
5: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딱 가다가 장애물을 만나면 사족보행 같은 경우는 좀 뒷걸음질치기가 쉽잖아요, 비교적. 근데 이제 휴머노이드는 이 한계 때문에 그러지 못할 것 같아서 그렇죠. 그런 사이즈 스텝이 약간 동시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리니어 X랑.
3: 저희는 많은 로봇 기업들이 하는 것처럼 하드웨어를 메인으로 개발하는 게 아니고 소프트웨어를 위주로 개발을 하는데요. 산악 환경까지 극복 가능한 비정형 이제 자율보행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지형이나 주변 환경에 따라서 어떻게 다닐지를 판단을 하는 건데 그 일련의 판단 과정과 그 이제 그런 뇌의 역할 그리고 운동신경의 역할까지도 함께하는 걸 저희 소프트웨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0: Simply put, the hardware determines the robot's maximum strength and speed of its muscles and joints, whereas the software acts as the robot's brain. Deciding how to use that body in different environments and situations.
6: 무조건
0: Before a robot can walk outdoors, it must undergo thousands of simulation tests. Using data generated through repeated successes and failures across thousands of different types of terrain, the robot learns to walk in virtually any environment. With software developed in just over 6 months, this robot learned to walk steadily in various environments. It can walk like a human, not only in rugged valleys with obstacles, but also on complex and uneven terrain, such as dark mountain trails and steep slopes. The reason it can walk in virtually any environment is a specialized technology known as blind locomotion control, which enables it to access the terrain beneath its feet on its own.
5: 로봇 안에 있는 그 관성 센서 그리고 이 각 모터들이 받아올 수 있는 관절 값을 통해서 이 로봇이 내가 현재 지금 밟고 있는 지형이 어떤 지형인지 스스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치 저희가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걸어가다가 이제 돌뿌리에 발을 걸려도 이렇게 재빠르게 저희가 딱 발을 자세를 잡을 수 있는 것처럼 로봇도 미처 보지 못한 상황에서도 어떤 발을 걷다가 계단을 만났을 때 아 여기가 계단 같은 환경이구나 생각을 해서 발을 들게 되고.
0: The ultimate goal for this humanoid robot is autonomous locomotion. It's an ability to gather information through sensors, perceive the surroundings, and navigate on its own without a human having to designate the destination. Once autonomous locomotion becomes a reality, seeing robots picking up coffee on behalf of humans could become a reality. A robot's ability to walk on its own also means entering the human world.
3: 이동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으면 로봇은 장비로 남게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인력을 대체하는 수단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사람과 같이 공존하는, 지낼 수 있는 그런 로봇을 개발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휴머노이드라는 게 필요한 건데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 속에 합의된 채로 들어올 수 있는 어떤 인터페이스 같은 거죠. 뭐 문의 손잡이의 높이라든지 저희가 지금 앉아있는 의자의 뭐 너비나 높이 이런 것 아니면 복도의 폭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사람을 기준으로 디자인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지금 사회에 들어와서 사람과 함께 다닐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빠른 솔루션이 휴머노이드인 거죠.
0: In the end, for robots to coexist with humans, they need bodies that fit into a world designed for humans. Although robots have no emotions, once they enter our daily lives in a form that resembles us, humanoids will no longer feel like strangers.
6: 인간은 사실 자기를 닮은 존재를 가장 아름답다고 또 친근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모습이기 때문에 내 모습의 범주인에서 아름다움을 찾고자 하는 게 인간의 기본적인 심리입니다. 따라서 이게 기능을 갖고 있는 로봇이지만 나하고 가깝게 살아가야 돼. 그럼 사실 인간이 가장 편하고 아름답게 느낄 수 있는 것은 나를 닮은 모습인 거죠.
0: Inspired by the human body, humanoid robots have two arms and two legs, which they use to imitate the way humans move. People sometimes mimic the awkward motions of robots. But the day when we will see robots moving as naturally as humans may not be far off. And the phrase, you look like a robot, will disappear altogether. And if robots one day become even more human than humans themselves, will we welcome them into our world?
7: Hello, everyone. My name is Alex, a general-purpose humanoid robot designed to interact...
0: This robot offers a remarkable answer to those of us who fear an uncertain future of coexistence. I don't fear
8: contact. 그 이름은 알렉스인데 ALLEX로 All Experience의 약자예요. 그래서 직접 물체랑 사람과 인터랙션하는 실제로 환경과 세상을 느끼는 그런 로봇으로 이제 활동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로봇입니다.
7: My arms is Weir Robotics breakthrough actuator architecture. It features 1/11th the friction and 1/24th the inertia of conventional actuators.
0: In the summer of 2025, the humanoid robot Alex, created by Korea University of Technology and Education, was unveiled after years of development. True to its name, All Experience, Alex can perceive and act through a wide range of experiences in the human world. The students who developed it chose a name for it on their own. They each fulfilled their roles to bring Alex to life. Through its interactions with people, Alex is gradually becoming a more human-like robot. Alex's most

0: They are made from a soft, subtle material. The arm becomes progressively lighter from the shoulder down to the hand, enabling Alex to move with human-like adaptability. It can feel even subtle changes in force. When subjected to an external impact, it can back drive rather than resisting the force, which allows it to adapt to any external force.
1: 저희는 인간 같은 시도를 한 거예요. 모터로부터 관절까지의 마찰도 상당히 작고 그 어떤 제어적인 투명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사람도 외력을 가하면 근육이 힘들잖아요. 근육 자체가 외력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것처럼 저희는 다이렉트로 모터의 부하로부터 외력을 느낄 수 있게 만듭니다. 센서 없이도 모터의 부하를 가지고 아 외부에 어떤 힘이 가해졌구나 이런 것들을 정교하게 알아냅니다.
2: 저희 알렉스는 이 관절 자체를 되게 가볍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아주 쉽게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3: 그래서 손가락도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했을 때 되게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되게 부드럽게 이렇게 움직여요.
0: Its hands move smoothly, requiring very little force. Even when holding a person's arm or hand, Alex adjusts its grip by yielding to external forces.
3: 되게 안전한 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0: Perhaps Alex is the very humanoid we have long imagined. Alex's human-inspired design brings us one step closer to a future where humans and robots coexist. That is the reason the researchers who created Alex strive to create a robot that can interact with people. So, what kind of future could that coexistence lead to?
4: 세상 모든 곳에 저희 알렉스가 들어가는 게 저희 꿈입니다. 로봇을 사람같이 만드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 이유가 사람이 하는 어려운 일들을 온전히 대체하기 위함이거든요.
5: 언젠가는 사람이 일을 온전히 로봇이 하고 옆에 있어도 알렉스처럼 이렇게 만져도 무서워하지 않고 더 친근하게 친구처럼 다가갈 수 있는.
0: Humanoid robots. Humanity's long-time dream. They have been envisioned as our replacements, partners, companions, and even successors to humankind. As technology continues to advance, robots' bodies will soon be even closer to the human form. In the end, the reason we dream of human-like robots is because we want to live better, more human lives.
6: 앞뒤는 안 버티는데 옆으로는 버틴다.

0: 올라왔다.
1: 아, 다 왔다. 야호! 야호!
0: 아, 귀 아파.
1: 근데 요즘에 어떤 느낌적인 느낌이랄까? 어떤 기운이랄까? 항상 그 제작진분들께서 저희를 좀 산으로 부르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0: 하지만 또 올라와야 될 만한 이유는 있는 것 같아요.
1: 그렇겠죠. 이유가 네. 있으니까 이쪽으로 오라 그러지 않았을까요?

0: 아, 귀여워.
1: 아, 귀엽다.
0: 야, 교수님, 여기 의자가 네.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어. 이 돼지 모양이네. 제가 돼지띠거든요.
1: 그러네. 네,
0: 어, 친근하다, 오. 되게.
1: 여기가 한진석 조각 정원이에요.
0: 아, 그러면 이제 이 허브 천문공원 안에 조각공원이 네. 있는 거네요?
1: 그렇죠.
0: 아, 그렇구나.
1: 대성 씨가 지금 앉아있는 이 작품이 네, 네. 한진석 작가님의 작품이에요. 이게 화강석으로 만들었거든요.
0: 아, 이게요?
1: 네.
0: 아이고, 진짜겠죠? 말씀해 주시죠.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이고, 내가 지금 뭐 이렇게 앉았어요, 진짜. 이거 작품이 좀. 아니, 나 올 때 뭐 아무것도 안 지켜가지고 네. 제가 몰랐거든요, 정말.
1: 근데 이거 앉아도 되는 거예요. 만져도 되고. 한진석 작가님은 홍대 조속과를 졸업하시고 또 동대학원을 나오셔서 그 다음에는 이태리 카라라 국립미술대학을 졸업하셨거든요. 네. 그렇다고 해서 어렵게 작업하시지 않으세요. 작가님은 굉장히 친숙하고 편안하고 가족과 동물들을 소재로 해가지고 즐거운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런 작품들을 만드세요. 근데 이 한진석 작가님의 이런 작품도 있지만 예술적인 벤치들? 그런 거는 세계 곳곳에 굉장히 많아요.
0: 아, 그렇게 예술 작품으로 된 벤치가 많습니까?
1: 많아요.
0: 대표적인 게 또 어떤 게 있죠?
1: 대표적인 게 네. 대성 씨도 아실 거야. 그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가우디 네. 아시죠?
0: 아, 그럼 알죠.
1: 예. 구엘 공원이라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 타일로 된 긴 벤치가 있거든요.
0: 긴 벤치.
1: 걔가 110m야. 아직까지도 세상에서 제일 긴 벤치야.
0: 아.
1: 그리고 또 영국에는 책 모양으로 벤치를 만들어가지고 그 책의 내용을 그려 넣어요. 그래서 독서를 장려하는 벤치?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아트 퍼니처의 대가가 계세요. 최병훈 작가님이라고요. 올해 2월인가요? 카타르 국립박물관에 테이블과 그 벤치 10점을 그 중앙광장에 연구 설치하셨거든요. 이 최병훈 작가님의 작품은 한국의 미, 자연의 미, 절제의 미를 정말 최대한 살려서 최병훈 선생님의 미학을 유기적으로 결합해가지고 진짜 만든 아 진짜 정수의 작업이 있어요.
0: 너무 멋지십니다. 또 한국을 또 알리시고.
1: 너무 멋지죠.
0: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 여기도 쑥 둘러보니까 정말 멋진 벤치로 된 작품들이 꽤나 많더라고요. 네. 사진 찍을 수 있을 만한.
1: 구경할까요?
0: 네, 저 구경하고 싶거든요.
1: 네.
0: 한번 둘러보실까요?
1: 네. 네.

0: 대성 씨, 네. 강풀 작가에 대해서 아세요?
1: 정말 유명하신 작가님이잖아요.
0: 맞아요.
1: 웹툰도 많이 그리시고 그리고 네. 그 웹툰 그린 게 영화화, 네. 드라마화도 많이 됐고
0: 맞아요.
1: 정말 이야기꾼이신 것 같고
0: 네. 그래서 우리 오늘 컨셉은 정말 약간 친절하고 편안하고 따뜻한 예술 그런 거를 찾는 컨셉인 것 같아요.
1: 그런 느낌이 드네요. 예.
0: 우리 이 안으로 들어가면은 정말 그 우리가 웹툰에 쏙 들어간 듯한 느낌, 만화 속으로 푹 빠지는 우리 체험하러 갈까요?
1: 어떤 만화 속의 순정 만화의 여주인공, 남주인공이 한번 돼보실까요?

0: 참 이게 골목을 이렇게 싹 돌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요. 그것도 강풀 작가님 작품을 봐도 항상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사람 사는 이야기,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야기를 많이 그리시고 또 그거에 진짜로 벽화 속에 보이니까 저도 이제 걸으면서 어떤 그 웹툰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기도 하면서 마음도 따뜻하게 정화되고 뒤에 있는 요 벽화만 하더라도 딱 보시면 피곤하지. 들어가서 쉬자. 이게 보시면 여기 이렇게 자물쇠같이 이렇게 예쁘게 귀엽게 이렇게도 돼 있어요. 이런 글씨 여러분 봐도 되게 마음이 좀 차분해지고 따뜻해지는 그런 골목이 되지 않나 싶거든요.
1: 맞아요. 이 거리가 2013년도 따뜻한 마을 만들기 프로젝트로 강동구에서 기획된 거였거든요. 근데 우리가 강풀 작가님의 그 만화를 안 읽었어도 이 동네를 쭉 돌면은 좀 이 동네 사람 된 것 같지 않아요? 이 동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다 알 것 같아.
0: 네.
1: 작가님이 이 강동구를 작품의 배경으로 작품들을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이 강동구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일상들 그런 게 여기 다 녹아 배어져 있어요.
0: 네.
1: 그러니까 우리 마을에 내가 이렇게 지냈던 일상들이 다 그려져 있고 하면 참 이 마을을 사랑하게 되지 않겠어요?
0: 네, 정말로 그렇게 그런 느낌이고 따뜻해지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1: 실제로 담배 피는 애들도 줄었대.
0: 아, 진짜요?
1: 근데 대성 씨, 승룡이라고 아세요?
0: 승룡이요?
1: 네.
0: 아, 그 웹툰에서 주인공이잖아요. 네. 알죠.
1: 우리 승룡이네 집에 한번 가볼까요?
0: 승룡이네 집이요? 여기 있다고요?
1: 네.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만나 뵙게 돼가지고 너무나 영광입니다.
1: 저도 너무 영광입니다.
2: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1: 네, 저는 현재 서예가로 활동하고 있고요. 한글의 아름다움을 이제 대중에게 그리고 전 세계에 알리고자 하는 뜻으로 한글 캘리그라피와 이런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외주 작업도 진행하고 개인 네. 전시, 작품 전시도 하고 있습니다.
2: 아, 김아연 작가님 환영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말씀하셨던 게 캘리그라피.
1: 네, 맞아요.
2: 근데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캘리그라피에 대해서 알고 네. 있는 것 같고, 저도 알고 있거든요. 어떤 건지 대충은.
1: 네.
2: 근데 그게 예술 작품인가 예술인가라고 하면 저는 약간 좀 어떤 장르에 속해 있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1: 아, 미술 분야에서도 네. 이 캘리그라피를 미술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아닌지 이런 화두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2: 아.
1: 네. 왜냐면 과거에는 서화 동원이라고 해서 네. 서예와 그림이 같다라고 말을 했는데
0: 네.
1: 그게 근대에 와서 이게 분리가 된 거거든요.
0: 네.
1: 그래서 앞으로는 서화 동원처럼 서예와 글씨가 같이 미술의 분야로 인정을 받아야 하고 저 같은 이제 작가들이 좀 더 활발한 활동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0: 그 캘리그라피가 약간 다양한 재료와 또 기술이랑 접목이 되면서 뭐 좀 현대적으로 재해석된다 그럴까요?
1: 아.
0: 좀 그런 캘리그라피에도
1: 맞아요.
0: 그 트렌드나 변화가 있나요?
1: 네. 어떻게 보면은 그 캘리그라피의 뿌리는 서예에서 시작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2: 아.
1: 그래서 제 전공도 서예 디자인 전공이에요.
0: 네.
1: 그래서 서예를 바탕으로 이제 한 10년간 전통 서예를 계속 공부를 해왔는데요. 그때 이제 배운 게 한글 판본체, 붕체, 민체.
2: 네.
1: 백성들이 썼던 걸 민체라고 하는데 이런 세 가지 전통 서체를 응용시키는 거예요. 현대적으로 응용 발전시켜서 캘리그라피처럼
0: 네.
1: 좀 더 이제 글자의 크기 변화, 두께 변화,
2: 네.
1: 각도의 변화 이런 그리고 재료의 다양성으로
0: 네.
1: 다양한 캘리그라피 작품들이 지금 시도되고 있어요.
0: 아, 그렇군요.
2: 좀 궁금한 게 있는데
1: 네.
2: 서예에서 시작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1: 네.
2: 그러면 캘리그라피는 영어잖아요?
1: 네.
2: 우리나라 말이 아니잖아요.
1: 네.
2: 그럼 외국에서는 어디서 시작을 하나요?
1: 이제 서예라는 용어를 영어로 표현하면 캘리그라피거든요.
2: 아~
1: 근데 마치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는 서예랑 캘리그라피는 다르게 인식이 되어 있어요. 그 점도 되게 특이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 용어를 계속 캘리그라피로 쓸 거냐라는 것도 작가들의 고민이에요. 너무 서양
2: 네,
1: 같은
2: 네.
1: 뜻인데 서양 영어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도 작가분들은 멋을 부린 글씨라고 해서 멋글씨.
0: 아, 멋글씨 좋네요.
1: 네, 멋을 부린 글씨 아니면은 먹으로 썼다 해서 먹글씨. 아니면 현대서예. 이제 어떤 단어를 쓸지 용어를 쓸지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2: 우리 작가님의 네. 어떤 그런 캘리그라피 작품을 좀 궁금하거든요.
1: 아, 제 작품이요?
2: 네, 네, 하나 뭐
1: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2: 아, 그래요? 기대가 됩니다. 너무 찾지 마시고요. 너무 제일 좋은 거 찾지 마시고 그냥 어느 정도 된 거 좀 보여주시면.
1: 네. 제가 수업했던 것들인데

0: 캘리그라피는 조금 좀 친숙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다른 예술 작품과 차별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1: 아, 차별점과 매력?
0: 네.
2: 한글의 아름다움을 이제 예술적으로 표현한다는 문자 예술 분야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자긍심을 갖고 우리 문화의 유산을 발전시킨다는 그런 자긍심을 갖고 이제 작품을 하고 있어서 이 한글을 활용해서 아름다움을 쓴다. 이게 저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0: 네네.
2: 이제 현대사회에서 굉장히 바쁘고 자기의 생각에 잠길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서예를 쓸 때는 되게 그 붓 끝에 제 온 기운과 힘을 다 전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딴 생각을 할 수 없고 오로지 붓과 내가 혼혈일체가 돼서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때 굉장한 힐링을 많이 느끼게 돼요.
1: 맞아요. 제가 볼 때 캘리그라피가 이제 그 뜻과 글을 몰라도 그 서체만의 조형성만으로도 정말 그 조형적 가치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 공간 안에서 흑과 백의 조화, 여백의 미,
0: 그렇죠.
1: 그런 맞아요. 것들이 그게 이제 조형적으로 잘 조화가 돼야 보는 사람도 뜻을 몰라도 그 미적 가치를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2: 이유는 모르지만 아름다워 보이는 그 시각적인 건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왜 이쁜지를 모르지만 내 눈에 예뻐 보이면 그게 조형적으로 균형이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공간감이나 이런 여백의 배치가 좋을 때.
1: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예술과 이렇게 같은 맥을, 그러니까 새로운 형태를 찾는 거, 그런 거에서 이렇게 맥이 좀 일치해서 흘러가지 않나 싶어요.
2: 맞아요.
0: 붓으로 이렇게 하시잖아요. 혹시 그 매직 같은 거로도 이렇게 가능한가요?
2: 네. 캘리그라피를.
3: 진짜?
0: 제가 저 실제로 보고 싶어서 그래요. 이런부터 처음으로 부탁드리고 있는데 아텐드 시티를 한번.
2: 아, 그러면 조금 시간을 조금.
0: 네네네. 네.
3: 시간 많아요.
2: 네.
3: 많아요.
2: 네. 한번.
4: 아텐드 시티.

0: 네, 귀엽게 애프터 인더 시티. 네. 오늘은 귀엽고 따뜻한 느낌.
1: 너무 귀엽다. 이렇게 딱 있으니까 좀 시원해.
2: 아, 너무 좋은 선물이 같아요. 저희 프로그램에도.
0: 아, 아니에요. 아, 네.
2: 우리 작가님의 어떤 그 캘리그라피 작품을 볼 때 네. 보시는 분들께서 어떤 점을 더 집중해서 봐줬으면 좋겠는지 궁금합니다.
0: 보통 작품을 할 때는 이제 사람들에게 희망과 꿈과 사랑, 행복 이렇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많이 담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을 수 있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한글이 이렇게나 다양한 표정이 있구나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변화 발전할 수 있구나 하면서 한글의 그 위대함, 한글의 아름다움 이런 거를 많이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 네, 오늘 아텐드 시티 이게 저기 전반적인 느낌이 모든 곳곳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넣는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차가운 돌에도 따뜻한 긍정의 에너지를 넣고 이 마을에도 긍정의 에너지, 글씨에도 긍정의 에너지. 네. 아, 훈훈한 자리였어요.
0: 네, 정말. 감사합니다.
2: 오늘 어떤 좋은 에너지, 따뜻한 기운. 글씨에서도 길에서도 많이 얻고 가는 그런 하루인 것 같습니다.
3: 아, 오늘 하루가 긍정이네.
2: 오늘 이렇게 감사해요. 저희 프로그램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0: 네. 네.

0: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다음 중 한국의 전통 의상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한국의 전통 의상 이름은 무엇일까요?
2: 정답은 한복입니다. 안녕하세요. 방크 청년연구원 이정우입니다. 한국 드라마와 한국 영화가 한류 팬들에게 사랑받으면서 한국 전통 의상인 한복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한국 문화 콘텐츠가 지구촌 곳곳에서 인기를 누리면서 한국과 관련된 잘못된 정보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3: 그중에는 한복에 관한 오류 정보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바라봄에 대한 작품인 것 같아요. 세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그 세상에 나뿐만 아니라 존재하는 이 모든 것들의 아름다움, 또 본연의 어떤 존재의 가치, 이런 것들을 제 나름의 생각으로 풀어낸 것이 몽유도원 모임.

독립무용단이라는 한국적 정체성을 가진 단체에서 이제 안무를 의뢰받았을 때 컨템포러리 아트를 하는 사람으로서 처음으로 굉장히 깊게 한국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나는 국립무용단의 어떤 한국성을 담아낼 수 있을까라고 고민했을 때 그냥 불현듯 굽이굽이라는 단어가 이제 저한테 떠올랐었고 그것이 저한테 굉장히 한국적 정서와 한국의 산세와 우리의 어떤 고유한 어떤 감각들이 되게 굽이굽이라는 말이 딱 이렇게 귀결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게 그 굽이굽이 하나로 이제 펼쳐진 예, 무대 언어가 그렇게 펼쳐졌어요.

목유도원무라는 작품이 저한테는 삶이라는 것과 되게 비슷하게 많이 닮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연습을 하는 과정 중에 저는 무용수로서 고민하고 성장을 하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 과정이 늘 있었던 것 같은데 작품 안에서의 나와 그리고 삶 속의 저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맞아떨어지는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연습을 하는 과정 중에는 그냥 저희가 늘 안무자님께서는 이상적인 것들이라고 얘기를 해주시지만 굉장히 디테일하게 어떻게 하면 춤의 언어로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래서 평상 어떠한 기분을 느끼면서 춤을 춰라. 어떠한 기분으로 춤을 추면 좋을까요? 늘 이런 질문을 반복하면서 이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본인들이 수십 년 동안 쌓아온 본인의 몸의 어떤 언어와 이 기술과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들이 여태까지 살아온 몸의 이야기를 저의 방식으로 이렇게 이 작품에 이렇게 담기기를 원했던 거라서, 그래서 모든 무용술이 똑같기를 바라지 않았어요. 다 다르기를. 각자의 삶에서 경험하고 느끼고 생각했던 어떤 그런 사유들이 이 작품에 녹아나길 바랬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사람이 궁금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고유한 어떤 아름다움이 저한테 막 이렇게 영감처럼 막 보여요. 그럼 이제 그것을 저는 이렇게 동작으로 만들고 안무하고 각 장면의 역할들로 분배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 안에는 그냥 저라는 차진엽의 큰 세계에 그 무용수들도 각자 자기 집을 짓는 것 같은 그런 생각으로 같이 대화를 많이 나눴습니다.

한지나 화선지 생각해보시면 이렇게 먹을 딱 떨궜을 때 머물러 있지 않고 생명력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스며들면서 이렇게 퍼져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 무대 위에 무용수들도 각자 이렇게 따로 존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서로의 이제 숨과 그 움직임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제 함께 그 호흡대로 흘러가거든요. 서로 주고받는 그런 관계성이라든지 살아있는 움직임 자체가 약간 수묵화처럼 보이는 네, 그런 요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관심을 갖는 관계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작업을 하면서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타인에 대한 관심일 수도 있고 내 주변 환경에 대한 관심일 수도 있고 내가 내 몸에 대한 관심일 수도 있고 이 공연을 본 관객들이 조금이나마 그런 거를 느낀다면은 그것이 예술의 힘이지 않나? 그것이 작게나마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예술의 역할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0: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ello, 저는 방크에서 활동하는 홍단비 청년 연구원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공식적인 징표이자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게 하는 힘을 가진 이것. 바로 태극기인데요. 일제강점기 당시 태극기는 우리 민족을 하나로 통합시키는 구심점 같은 역할을 하기도 했죠. 대한민국 국기인 태극기에 대해 잘못 알고 있거나 오해하는 부분들이 가끔 발견되더라고요. 제가 태극기에 담긴 의미와 역사에 대해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최초의 태극기는 1882년에 처음 만들어졌다고 해요. 이후 다양한 형태의 태극기가 제작됐다가 지금은 국가에서 국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어요. 태극기에 담긴 의미를 알아볼까요? 먼저 흰색 바탕은 밝음과 순수, 그리고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의 민족성을 나타내요. 태극기 가운데에는 태극 문양이 들어가는데요. 이 태극 문양은 우주 만물이 음양의 조화로 인해 생물을 얻고 발전한다는 대자연의 진리를 표현한 것이라고 해요. 다음으로 건공감리를 그려볼게요. 네 개 모서리에 그린 사괘에는 각기 다른 의미가 있어요. 건괘는 하늘, 곤괘는 땅, 감괘는 물, 이괘는 불을 상징해요. 우리 선조들이 생활 속에서 즐겨 쓰던 태극 문양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태극기는 우주와 더불어 끝없이 창조와 번영을 바라는 우리 민족의 이상을 담고 있답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드러내고 우리 민족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태극기, 우리의 자랑스러운 국가 상징입니다.

0: 공을 많이 기다리죠. 그래야 공이 많이 잡으니까.
1: 살몬. It returns to its birthplace in the fall after swimming 20,000 kilometers in the northern Pacific. Salmon has returned to Yangyang this fall as well. A quiet port wakes up from its sleep and gets ready for a new day. Daepo Port in Sokcho, where salmon fishing has begun, is full of boats returning to the port after early morning fishing. Fishermen on the East Coast have large catches these days. It is one of the most awaited seasons for fishermen. They can receive a good price for salmon, which can only be caught during 2 months of the year. Having a firm texture and a flavorful taste, salmon is regarded as a special delicacy. There's a man who also gets busy when salmon returns. It looks like he wants to dedicate the rest of his life to salmon. He is all into raising salmon these days.
2: 아, 연어가 이제 산란을 위해서 바다에서 올라온 것을 바로 채란해서 그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민물에서 적응기가 필요합니다. 그게 순치라고 하는데 그 기간이 한 2주 정도 소요돼요. 그래서 여기 수족관에서 민물 환경처럼 적응되면서 알이 성숙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채란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수정을 하게 됩니다.
1: As fewer salmon are returning in recent years, Taejin raises young salmon until they mature. In ancient times, salmon was served to monarchs and offered at ancestral worship rites. Taejin is upset to hear when people say salmon doesn't taste good.
2: 근데 그 말 들을 때마다 되게 섭섭한 게 과연 그분들이 연어를 제대로 드셨는지가 궁금해요. 여기 새빨간 살 보세요. 양식보다 훨씬 붉은 빛깔이 나오는 게 자연산이에요. 이거는 한 5년 됐습니다. 제 고향 돌아온 지 시작했으니까 한 5년 정도 됐죠. 근데 잘 되더라고요. 많이 봐서 그런지.
1: As the salmon fishing season is very short, it was important to find the right method to store the fish. Taejin makes salmon jerky using his mother's recipe and his own method.
2: 아, 이거 특제 소스인데 이건 어머니는 하지 않았던 방식이에요. 뭐냐면 이제 연어포를 육포처럼 단짠, 그러니까 달콤하게도 하고 짭짤하게도 하고 매콤하게도 하는 거죠. 한 번에 끝나진 않아요. 이거를 한 3개월 동안 계속 발라주고 말리고 하면 이제 스며드는 거죠. 그럼 나중에 더 쫀득하기도 하고 풍미가 깊어지죠.
1: After the fish is salted and marinated in a special sauce, the most important step is left. It needs to be dried well in the ocean wind.
2: 이 기분 좋은 바람 못 느끼세요? 그냥 바람만 맞아도 기분이 너무 좋잖아요. 말리는 것도 말려지는 맛도 되게 기분 좋은 맛이 된다라고 저는 믿어요. 그게 마치 와인처럼 와인이 어느 지역에서 나면 그 지역의 풍미를 간직하듯이 강원도 양양의 맑고 깨끗한 바닷바람에 말리면 그 강원도 양양의 맛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데하고 비교가 안 돼요.
1: When dried in the hot sun and the cold ocean wind, salmon jerky becomes very gooey. It's a labor-intensive process that needs to be repeated over 3 months. This man has no time for a break. He's doing something again in front of a bonfire.
2: Ah, 지금 그 훈연 중이죠. 이게 사람들이 훈제하고 훈연을 잘 모르시는데 훈연은 이렇게 연기만으로 연어의 이제 미열과 향기를 입힘으로써 저장 기간도 길어지고 그리고 맛도 좋아지게 하는. 이곳에 두면 이제 햇빛이 덜 받고 또 비를 피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 연기 때문에 벌레가 여기서 잘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겨울 동안에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장소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은은하게 연기를 꾸준하게 피워주는 겁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자부하건대 여기밖에 없어요. 제가 만드는 게 아마 우리나라 유일한 거일 겁니다.
1: This is his oak smokehouse that he created by himself. Dried salmon is smoked here every day. It's the essential step to making Tejin's signature salmon jerky. This time, Tejin cooks something with salmon, the passion of his life.
2: I got 좋은 분들 모셔서 연어 도시락 한번 싸고 있습니다.
1: Salmon roe is mixed with chopped chives and seasoned with various spices.
2: 연어 알 무침은 저희 어머니가 가르쳐 준 대로 계속 고수하고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 다른 곳에서 먹어도 저희 어머니가 가르쳐 준 것 이상으로 맛있는 걸 못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서 먹고 있어요.
1: The firm, silky roe looks very appetizing.
2: 이거는 연어알 손질하고 남은 연어알 본데요. 이것을 계란찜에 넣으면 쫀득쫀득하고 영양가 많은 아주 계란찜이 된답니다.
1: The roe sac is added to steamed eggs to create a unique flavor. The plain, light-tasting salmon flesh is used to make rolled rice, kimbap, and pancakes. Each part of the salmon, including the roe, has a unique taste. In no time, a fancy packed lunch is ready.
2: 아이고, 오래 기다리셨어요. 아마 세상에서 딴 하나밖에 없는 거니까 뭐 기대되세요?
3: 그래요. 없어요.
2: 자, 하나, 둘, 셋.
3: 이게 뭐야?
4: 진수성찬이야.
2: 진수성찬보다 이게 다 연어예요, 다 연어. 맞춰보세요.
1: Who are these people receiving this special treat?
3: 친구 아들이에요. 나는 학교 후배고.
1: They are the old friends of Tejin's late father. He wanted to express his gratitude to them someday.
4: 연어가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는데.
3: 양양연어가 많이 천대를 받고 있었거든요. 근데 천대 받은 게 뭐냐면 사람들 스스로가 양양연어를 리스펙을 안 해. 근데 이 친구처럼 젊은 사람들이 와서 이제 그쪽으로 바람이 불기 시작을 했어요. 굉장히 저는 이제 바람직하다고 보는 거죠.
2: 연어는 그냥 생각하면 부모님 생각이 제일 많이 나죠. 어머니가 가을이면 등 돌린다고. 등 돌리는 이유가 연어를 내걸어야 되니까 바다에다가. 그러니까 저를 쳐다볼 시간도 없을 정도였다면 얼마나 그랬겠어요, 마음이. 마음도 그랬지만 고생력. 가을색은 연어고 연어는 또 저희 부모님이 생각나고 그래요.
1: Salmon always reminds Tejin of his mother. When he returned to his hometown, salmon was the first thing that came to his mind. Autumn, the time when he misses his mother more than ever. He already looks forward to the next fall. Namhae Port, Yangyang, 3 a.m. The sea is buzzing with fishing boats hurrying to grab the best fishing spots. The fishermen had waited for this season, too.
0: 저희 같은 이제 어부들도 단풍을 많이 기다리죠. 그래야 공이 많이 잡으니까.
1: But doesn't the captain look really young?
5: 얼마나 되셨어요, 아시죠?
6: 아, 선장이라는 거요? 네. 한 1년 좀 넘었습니다.
1: He has been a captain for only 1 year, but he has already earned trust from his crew.
6: 뭐 실수를 하거나 잘 하고 있는지 보고 감독 같은 걸 하고 있어요. 바쁠 때는 좀 도와주고.
1: After a 15-minute ride, the boat arrives at Ki-young's fishing ground. The net looks very unusual.
0: 그물을 일곱 줄이 있는데 그 줄을 당기면은 지퍼 형식으로 열게 되어 있어요. 그거를 열고 이제 그물을 조금 사람 손으로 당겨 가지고 올린 다음에 저 크레인으로 이제 큰 뜰채로 물산대에 가져다가 이제 고기를 푸는 형태입니다.
4: 그러면은 연어만 따로 잡는 방식 그런 거 아니에요?
0: 네, 뭐 딱히 그런 방식보다는 그냥 일회라고 있는데 유도막 고기들이 그냥 지나가다가 동해바다 모든 고기가 다 들어온다고
1: 있습니다. It's a method called set net fishing. A net is set up in the areas with many fish. They get caught when they swim by. At first try, the net is full of various fish.

0: 예.
1: 안녕하세요. 온앤오프이션
0: 와이엇입니다. 예, 뷰티 온앤오프. 아, 오늘은 뭔가요?
1: 날씨가 봄이잖아요.
0: 뿅.
1: 봄이면은 예. 뭐가 떠올립니까?
2: 핑크빛?
1: 그쵸. 핑크빛 뭐예요? 더 해봐요.
2: 사랑?
1: 그렇죠. 봄이면은 네. 이제 또 여기가 대학 가잖아요. 홍익대학교 네, 그렇죠. 아닙니까?
0: 아, 홍익대학교.
1: 봄에는 꽈팅과 소개팅이 정말 많이 이루어진다고 해요.
0: 아, 맞죠.
1: 근데 꽈팅 소개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0: 가장 중요한 건 첫인상이라고 그렇죠? 합니다. 첫인상은 3초 만에 와, 결정이 3초. 된다고 합니다.
1: 3초 만에 네. 할 수 있는 매력 어필 아이템.
0: 네.
1: 오늘의 주제는 바로 매력 어필 필살템.
0: 필살템. 필살기죠, 필사템.

0: 아무래도 첫인상이 하면 얼굴을 많이 본단 말이에요.
1: 네, 그렇죠.
0: 그때 가장 중요한 게 깔끔함이라고 생각합니다.
2: 깔끔함.
0: 근데 네. 저 같은 경우는 깔끔함 중에서도 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네. 눈썹 정리.
1: 눈썹 정리.
0: 그렇죠.
1: 개인적으로도 많이 하시잖아요.
0: 그렇죠. 눈썹이 깔끔해야 네. 사람이 또 이제 인상이 환해 보이고 네. 깔끔해 보이는 그 3초 안에 결정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해요.
1: 3 seconds.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입술 같은 경우에도 저는 좀 신경 쓰는 편입니다.
0: 정말로?
1: 두툼하게 되면. 이게 사실 제가 두툼한 입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 팬분들도 많이 입술을 보시고 입술 너무 이쁘다라고 항상 해주시거든요. 그걸로 제가 3초 안으로 꼬십니다.
0: 오! 꼬셔져요 이게?
1: 이 정도?
0: 싸다.
1: 본격적으로 이제 인터뷰를 시작해 볼 건데
0: 네.
3: 안녕하세요.
1: Hello.
4: Hi.
1: Where are you from?
4: New York.
1: New York.
4: New York City.
1: Yeah. Oh, do you have time to interview?
4: Yeah.
1: Oh, thank you so much. Okay. Oh, are you attending university or what?
4: Yeah, I go to the language school.
1: Language school?
4: Language, yeah.
1: Oh, when did you come to Korea?
4: December, I think.
1: December. Yeah, December.
0: Oh, do you think about K-beauty?
4: I really like it. I like how much like natural tones that it has. So I like that a lot of the stuff is lightweight. And if I want to look more natural, it's really easy to do that.
1: Uh-huh.
5: How can you show the actress, your actress to?
4: Eyeliner.
1: Eyeliner. Oh, yeah, you're like...
0: Oh, good.
5: Little, like a special.
4: Yeah, I have really pale eyes, so I try to wear a lot of dark eye makeup to make them more like vibrant. So I just got the eyeliner I'm wearing from Daiso because I'm broke.
5: Can I know what eyeliner you use it?
4: It's Bonsept, that's the brand.
5: Bonsept.
4: Yeah.
0: K-beauty.
5: Hey, K-beauty입니다. And thank you for the interview.
4: Of course, thank you so much.
1: Thank you so much, high five. Interview 하실래요? 오셔도 돼요.
0: 지금 인터뷰 지금 웨이팅 있어요?
1: 웨이팅 있어요? 웨이팅이 생겼어? 안녕하세요.
0: 어서 오세요.
1: 강대에 오셔요. 홍대에 다니시고 계신 거예요?
4: 네네.
1: 몇 학년이에요?
4: 저 4학년이요.
0: 4학년. 4학년 되셨으면 네. 이 4년 동안 그래도 해보셨죠?
4: 네.
1: 뭘요?
0: 과팅.
4: 네.
0: 그때 내가 이제 좀 이 메이크업이나 뷰티템으로 좀 뭔가 이게 필살기를 써야겠다 하는 그런 아이템이 있었을까요?
4: 약간 술자리 넘으니까 이제 지워지지 않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지워지지 않는 거?
4: 네.
1: 지금 남자친구 있어요?
4: 네.
1: 진짜요? 오 마이 갓. 그러면 이거 물어봐야 돼. 남자친구를 이제 처음 만났을 때 막 엄청 신경 쓰셨을 거 아니에요?
4: 네네.
1: 그러면은 아 나 이것만큼 포기 못했다 하는 게 있어요? 속눈썹 이거 관리할 때 어떤 제품을 사용하셨죠?
4: 요즘에는 히팅 뷰러 쓰고 있어요.
1: 히팅 뷰러. 히팅 뷰러.
0: 드디어 디바이스 기기 나왔습니다.
1: 네. 디바이스 기기?
4: 요즘 쓰고 있는 거는 필리밀리 거.
0: 필리밀리. 지금 안 가지고 있죠?
4: 지금 있어요.
1: 보여주세요. 보여줘.
0: 찐템.
1: 필리밀리. 오. 오. 우와.
0: 이거 하잖아요. 시험지 나왔던.
1: 시험지 나왔던 이거. 이게 한국 제품이었어?
0: 지금 얼마예요?
4: 제가 올리브영 세일할 때 사서 한 2만 원대 중반이었던 것 같아요.
0: 올리브 에디션.
4: 네, 키티 에디션.
1: 지금 혹시 남자친구 만나러 가는 길이셨나요?
4: 아니요, 지금 친구들 만나러.
1: 남자친구도 그 다음에 중간에 만나고?
4: 남자친구는 내일.
1: 네.
0: 안녕하세요. 나는 솔로예요?
1: 신기하잖아.
4: 저 애들 오늘도 좋아했었어요.
0: 진짜요? 왜 했었어요? 왜
1: 했었어요? 지금도 ING 해주세요.
4: 취업 준비하느라 힘들어가지고.
1: 그냥 노래만 들어주셔도 돼요.
4: 네네네.
0: 감사합니다.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1: 네. 빰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
0: 화이팅!
1: 화이팅!
4: 감사합니다.
0: 대학생이시죠? 몇 학번이세요?
6: 26학번.
0: 와!
1: 26!
0: 너무 컸어요. 새내기입니다.
1: 와. 그럼 몇 살이요?
6: 20살.
0: 네, 06년생?
1: 그렇지, 당연한 얘기예요.
0: 07년생?
1: 응. 07년생.
0: 이제 새내기나 대학생분들이 많이 하는 게 있어요.
6: 네.
0: 뭘까요?
6: 과팅.
0: 오! 뭐야,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1: 과팅스!
0: 혹시 과팅을 해보셨어요? 아니면 지금 준비하고 계시죠?
6: 네, 준비.
0: 준비하고 있어요.
1: 다 과팅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렇죠.
0: 그러면 과팅할 때 내가 제일 신경 써야 될 포인트가 뭐다?
6: 피부랑 머리?
0: 머리. 뭐 특별한 제품 있어요? 뭐 추천할 만한?
6: 그 보라색에 이렇게 머리 헤어 드라이기 하기 전후에 쓰는 그런 제품 쓰고 있어요.
2: 그루밍 토닉.
0: 그리고 저도 이 얘기하시는 부분이 그루밍 토닉이잖아요.
1: 네.
0: 저도 쓰거든요.
1: 어? 아, 그러면은 이제 피부 관리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뭘 바르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6: 뭘 바르는지 기억 안 나는데 일단 그냥 세수하면서 그거 짜가지고 이렇게 하는
0: 클렌징 폼
6: 나와서 이거 이렇게 붙이는 거.
0: 붙이는 아 토너 패드.
6: 네, 패드 하고 떼고 이렇게 슉슉 하면서 거품 나오는 거.
0: 토너.
6: 예. 네.
1: 토너
6: 막 그런 거랑.
1: 네.
6: 나 앰플 짜서.
0: 앰플 바르시네.
1: 많이 바른다.
6: 그리고 뭐 또 이렇게 발라서 하고 또 이제 자기 전에는 뭐 흰색깔 해서 막 피부 하얘진다는 거 좀 하고.
0: 그래도 정확한 명칭은 모르지만 할 건 다 하고 있어요. 신경 쓰는 부분이 피부와 또 머리?
6: 눈썹은
0: 평소에 하세요?
6: 네.
0: 오, 뭘로 하세요?
6: 그냥 눈썹칼 올리브영에서 산 걸로.
0: 아, 눈썹칼로 하긴 하죠.
1: 저도 눈썹. 나 눈썹 정리하세요?
0: 혹시 실례가 안 되지만 혹시 눈썹칼을 가방에 갖고 다니진 않죠?
3: 저가 있긴 한데.
0: 있어요!
1: 오케이, 한번 보여주세요. 나 준비된 남자라는 걸 보여줘.
3: 아니 그거
1: 꽈티 이제 준비 들어가잖아.
0: 들어가기
3: 받은 거 있어가지고.
1: 어?
0: 요즘 MZ 분들은 이렇게 눈썹칼도 들고 다닙니다.
1: 그렇죠.
0: 준비가 됐다는 소리예요.
1: 그러면 뭐 혹시나 나 커팅할 때 이것도 해볼까라는 생각 있으세요?
6: 그거 뭐 인스타에 막 잡티 없애준다고 막 덱스랑 막 쓴다고 했던 거.
0: 아, 그게 스틱으로 된 거?
1: 아, 그거요.
6: 잘 모르겠는데.
1: 아, 뭐 그것도 사용하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0: 근데 그거 네. 주변에 좀 쓰거든요.
6: 네.
0: 근데 굉장히 이게 자연스럽게 발린다고 하더라고요.
1: 네.
0: 그러면 혹시 지금 이름 잘 모르시는 있는 거잖아요. 혹시 이제 신뢰가 안 된다면 제품을 찍어가지고 이제 보내주시면 제가 또 참고해가지고
6: 네.
0: 이 K뷰티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1: 예. 마팅 네.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0: 네. 또 이제 우리 새내기 분들이니까
1: 네.
0: 제가 좀 뷰티도 좀 알거든요. 일단 제가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깔끔하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립밤도 바르고 눈썹 정리 하고 이제 더 나아가서 아까 그랬던 그런 스틱 있잖아요. 이 정도만 해줘도 굉장히 성공하실 겁니다.
1: 네. 아, 이매춘 조금 너무 잘생기셨어요.
0: 맞아요.
1: 그림 그려요, 둘 다?
6: 네.
0: 아, 진짜 미술.
1: 오 마이 갓. 나중에 저희 온앤오프도 그려주면 안 돼요?
6: 연락 주신다면.
1: 파이팅 꼭 성공하고.
0: 진짜 성공하세요.
1: 네. 행복한 사랑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0: 그러면 뭐 이게 성공 안 해도 됩니다.
1: 네, 성공 안 해도 돼.
0: 인생.
1: 고마워요. 조심하세요.
6: 네.

0: 피카처 분들이
1: 네, 처음 들어봤어요.
0: 하시는 분들이 네. 사람을 천인상을 3초 만에 스캔해서 그리신단 말이야. 그분들에게 또 이제 겸사겸사 그림도 우리 그림도 그리고 또 이제 또 얘기도 해보면 어떨까?
2: 아, 그래 볼까요? 한번
0: 양양양. 천인상을 잘 파악하려면 캐릭터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1: 진짜로?
0: 안녕하세요.
3: 저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4: 저희가 사실 지금 첫인상 그런 뷰티 필스템 이런 걸 지금 인터뷰하고 있거든요. 이 첫인상을 파악하고 그리시니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찾아와 봤습니다. 아무래도 이목구비가 제일 중요하죠.
5: 전체적인 느낌은 이목구비에서 나오는.
3: 오, 신기해. 오, 진짜.
1: 신기하다.
4: 처음 봤을 때 어떤 게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 이목구비 이런 거에서.
5: 남성분들은 코가 제일 많이 있어요.
4: 중심부니까.
5: 여성분들은 눈을.
4: 상대를 딱 처음 봤을 때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하다라는 게 있을까요?
5: 눈썹이 깔끔한 건 좋은 것 같아요.
4: 근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림을 잘 그리면 메이크업을 잘한다. 맞습니까?
5: 그림 잘 그리시는 선생님들 생각하면 색감 배합이나 이런 거 잘 하시는 것 같아요.
1: 아, 그렇죠. 색감.
4: 이제 그림은 이제 도화지에 그리는 거고요.
1: 그렇죠.
4: 메이크업은 이제 얼굴이랑 도화지에 그리는 거잖아요.
1: 그렇죠.
5: 본인이 생각하기에 본인은 어떤 인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1: 저는 좀 날카로움. 둥글면서 날카로운 느낌이고.
4: 둥글면서 날카로울 수가 있나요?
1: 이해하셨는데 왜 그러시죠?
4: 저도 약간 좀 날카롭죠. 일단 눈상에다가.
1: 네.
4: 저도 그래서 네. 눈썹을 굉장히 포인트로 삼고 있습니다.
5: 자기가 생각하는 거랑 다른 이미지가 나올 때도.
4: 둘 중에 한 명 다르다 지금. 아.
1: 오케이, 오케이.
4: 날카로운데 안 되는데.
1: 갑자기 고릴라 그려진 거 아니겠지?
4: 도대체 뭐 기니피그 그려지는 거 아니겠지? 카피바라 이런 거?
1: 그러니까 여기 닮긴 했어.
4: 저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상어력을 생각합니다. 상어.
5: 상어?
1: 네. 일단 혹시 누가 더 잘생겼어요?
4: 질문이 여기 그게 아니잖아.
1: 그러니까 혹시 모르니까 혹시 몰라서.
5: 두 분 다 매력이 다 좀 다르게 있어요.
1: 아, 다르게 있어요?
4: 이런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어봤었겠어요.
1: 그치,
4: 그러긴 와가지고.
1: 그치, 막.
4: 아, 기대된다.
1: 그러니까. 넣을게요.
5: 네.
4: 데링.
1: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4: 아, 나 오늘
1: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죄송합니다.
3: 우와. 잘 그렸다. 우와, 이거 닮았다, 근데.
1: 오, 형도 닮았는데? 오, 형, 이런 게 있었네. 포인트가 있네.
4: 감사합니다.
1: 와.
4: 아, 좋은데?
1: 그니까.
4: 아, 힐링했어요.
1: 맞아, 맞아. 아, 근데 너무 이뻤다.
6: 일단 저희가 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뭐 어떤 걸 구매해야 되죠?
4: 일단은 쭉 인터뷰를 토대로 봤을 때
6: 네.
4: 뷰러 나왔습니다. 히팅 뷰러.
6: 히팅 뷰러.
4: 남성분들도 얘기 들었을 때 헤어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6: 맞아요.
4: 이런 제품을 참고해서
6: 네.
4: 저희가 또 이제 직접 구매해서
6: 네. 한번 리뷰를
4: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 오케이. 한번 가보도록 하죠. 렛츠 고!
4: 렛츠 고.
6: 와우! 야, 저희가 또 인터뷰를 통해서 사왔잖아요. 첫 번째 제품부터 뭐 소개를 한번 드려볼까요?
4: 그렇죠. 이 제품은?
6: 이 제품.
4: YSC가.
6: 네. 네. 첫 번째 인터뷰 손님이셨죠? 뉴욕에서 오신
4: 맞아요.
6: 분이었습니다.
4: 뉴욕커.
6: 네, 뉴욕커. 그때 얼굴 뵀었을 때 제가 느꼈던 거는 아이라인에 진심이시다.
4: 맞아요. 눈에 집중적으로.
6: 네. 아이 컬러도 너무 이쁘신데 아이라이너로 그거를 극대화시키셨던 것 같더라고요.
4: 맞아요.
6: 뭐 아까 전에 인터뷰하면서 느꼈지만 매력 어필을
4: 맞아요.
6: 하기 위한 또 필수템이잖아요.
4: 아, 근데 됐어요. 그분의 매력이 느껴졌습니다.
6: 맞아요. 그래서 일단 이거 같은 경우에는 더 특별한 게 뭔지 알아요?
4: 3,000원이라고 합니다.
6: 3,000원밖에 안 해?
4: 네. 대박이죠.
6: 아, 대박이죠. 본셋 워터프루프 아이라이너. 컬러는 블랙. 말 그대로 그냥 블랙이에요. 진짜 너무
4: 블랙. 아니에요. 너무 01 블랙이에요. 이게 중요하잖아. 01 블랙. 근데 사실 네. 가격도 가격인데
6: 네.
4: 가격이 싸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6: 맞아요. 우리 냉정하잖아요.
4: 해봐야지.
6: 네.
4: 자, 끝나겠습니다.
6: 또 글 써요?
4: 아니, 아니, 아니. 오? 아, 근데 리퀴드 브러쉬라가지고
6: 네.
4: 굉장히 부드럽게
6: 네.
4: 펜슬보다 훨씬 선명하게 발색되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6: 약간 느낌이 제가 받았을 때는 야. 약간 그 붓으로 쓰는 느낌?
4: 눈 세 개야 지금. 그만큼 이제 발색력이 좋다는 거죠.
6: 네. 그리고 이게 워터프루프라서 한번 이거 지워지는지 안 지워지는지
4: 좋습니다.
6: 한번 비벼볼게요.
4: 워터프루프는 물로 지워야죠. 해봐야죠.
6: 느낌상?
4: 느낌상.
6: 네, 느낌상. 그래도 이렇게 비비면 어느 정도 번짐이 세잖아요. 근데 이렇게 비벼도 안 지워진다는 점 일단은.
4: 그렇죠. 네. 확실한 리뷰를 위해서 정말 워터프루프가 네. 강력한지 보겠습니다. 네. 바로 전해볼게요.
6: 네.
4: 갑니다. 오!
6: 아, 저희 리얼한 또 제품을 소개하는 거잖아요.
4: 넘어가겠습니다.
6: 넘어가죠.
4: 네. 자, 두 번째 매력어필 필살템입니다.
6: 네, 두 번째, 세컨.
4: 이거는 또 이제 저희 문제 나왔죠. 뭐예요? 저희 사전 문제 나왔죠.
6: 아, 눈썹, 눈썹.
1: 어, 이거 나와.
4: 뷰러 아니에요, 뷰러?
5: 뷰러, 정답.
1: 마스카라 아니었어요?
5: 진심으로요?
6: 아, 다른 거였구나.
4: 눈썹 정리를 썼는데? 자, 용도, 속눈썹을 올릴 때 쓰는 제품.
6: 아, 속눈썹. 아, 나 속눈썹이라고.
4: 딩동댕. 속눈썹을 이제,
6: 아, 속눈썹.
4: 이제 높게 세워져가지고 아. 눈을 좀 더 커보게 해주는 뷰러죠.
6: 우와.
4: 근데 이게 또 장점이 원래 이 쇠로 하는 거는 계속 오래해져 올라가는데 히팅 기능이 있어가지고 바로 된다고 합니다.
6: 아, 약간 그 고데기처럼.
4: 그렇죠. 이건 사실 기능이 중요하니까 네.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 네.
4: 오, 자.
6: 히트.
4: 바로 들어왔어요. 단계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하이, 로우, 하이. 자, 두 단계로 할 수 있어요.
6: 네. 그 만지면 아 뜨겁지 않을까?
4: 이게 예열이 되면 실리콘색이 변한다고 합니다. 최첨단이요.
6: 디자인은 일단은 여성분들께서 되게 좋아할 만한 디자인이에요. 헬로키티가 일단 붙어있다는 점과
4: 그쵸.
6: 또 사실 색감하고 보면은 이게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사실 예전에 막 그 저는 가위로 다른 걸 봤는데 네. 세상이 참 많이 발전하고 있어요.
4: 아, 근데 또 확실히 네. 조작감이 간편합니다. 저는 누르고 그냥 하면 바로 돼요. 자, 열이 올라온 거 보니까 아, 안 뜨겁네. 딱 은은한 따뜻함. 와이어 씨 해볼래요?
6: 아니요.
4: 아, 제가 해보겠습니다.
6: 네. 오! 오! 됐는데요? 잠깐만, 형 한 번만. 한 번 더 해봐봐. 약간.
4: 어, 됐다, 됐다. 잡았다. 오! 됐어요!
6: 올라왔어!
4: 여기 끝에.
6: 좀 다르죠?
4: 아니, 근데 이게 제가 뷰러를 저도 많이 써보잖아요.
6: 네.
4: 근데 한 번씩 찝힙니다.
6: 맞아요.
4: 그래서 저는 이 뷰러에 대해서 그냥 트라우마가 있어요. 무서워 이렇게 찝히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많이 안 하고 한 번만 딱 올리면 바로 열 때문에 올라가니까 이건 진짜 좋은 것 같아. 아, 이거 좋다.
6: 제가 한번 해볼까요?
4: 아, 그러니까요.
6: 비포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4: 이게 쭉쭉쭉 해줘야 되네. 일단은 올라갔어요! 올라갔어.
6: 그렇지.
4: 오! 예뻐서 송아지가 됐어요, 지금. 저는 사실 이 뷰러를 많이 했는데 좀 차갑고 이 그게 있어요. 잘 안 돼요. 이거 한번 하면 잘. 근데 이거는 그쵸? 열 때문에 확실히 금방 조금만 돼도 이렇게 올라가는
6: 거. 받을 때 보통 쌤들이 이쑤시개나 막 면봉으로 이렇게 좀 태워서 이거를 좀 올리는 컬링 느낌을 주잖아요. 근데 이게 태우다 보면 사실 눈이 좀 따가울 때도 있잖아요.
4: 근데 해에 들어가면 또 그게 안 좋습니다. 건강에 좋다는 거죠.
6: 아, 건강, 헤어데이.
4: 네. 너무 좋은 것 같아, 진짜.
6: 맞아요.
4: 이거는 가져가겠습니다, 저희가.
6: 좋은데? 네. 오케이, 쌤들한테 한번 줄게요. 좋습니다.
4: 또 이 제품, 그 아까 새내기 분들께서 추천해주신 제품인데 제품명 몰랐지만 덱스 파운데이션 이래서 찾았더니 나왔습니다.
6: 와우.
7: 인스타에 막 잡티 없애준다고 막 덱스랑 막 쓴다고 했던 거 막.
4: 아.

0: 된 거?
1: 네. 아, 그거요.
2: 잘 모르겠는데.
3: 이게 정말 핫했대요. 맨즈 뷰티 아이템으로 오. 그냥 좀 간편하고 색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돼가지고 이게 근데 이런 제형 이렇게 쓰는 게 굉장히 좀 맨즈 뷰티에 많이 사용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발라보겠습니다. 슥. 근데 또 이게 남성분들이 잘 못해요. 이럴 땐 어떻게 하냐?
1: 맞아.
3: 놀라지 마시라. 뿅, 뿅, 우와! 완전 뒤에도 있는 거예요. 이제 이걸로 펴주면 됩니다. 오!
1: 브러쉬 일체형이잖아.
3: 그쵸. 우와, 근데 좋다, 이거.
1: 이거 뭐야? 자연스럽게 돼.
3: 이거 좋다, 이거. 오, 진짜 좋은데, 이거? 자, 보여드릴게요. 너무 부드럽게 잘 발리고 잘 펴져가지고 보니까 로션과 선크림이랑 파데가 다 들어있대요.
1: 형, 충격인 게 뭔지 알아? 이게 하얀색이 조금 나왔었잖아. 이게 로션이래. 이거 어떻게 보면 로션과 로션을 이제 바르고 사실 보통 이제 메이크업을 시작을 하잖아. 이거는 그냥 일석이조인 거지.
4: 저 같은 약간 좀 메이크업에 뭔가 메이크업을 하고 싶은데 좀 이런 걸 세세하게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필수품이라고 합니다. 맞아요. 이게 사실 오리지널 제품이에요.
3: 제가 진짜 발라봤잖아요.
1: 네.
3: 여기 손에 있는 모공도 채워줍니다.
1: 오!
3: 아, 나 이거 진짜 좋아. 아, 거짓말이 아니야. 아, 끈적감 중요하죠. 오, 없어요, 진짜. 뭐야, 이거. 뭐야 이게. 리얼하게 하라고. 아무래도 맨살이랑은 좀 이제 비슷한데? 보송보송해. 아, 전 또 그래, 이것도 중요해. 파운데이션 바르면은 묻어요, 막.
1: 맞아, 맞아.
3: 이게 중요한데 잘 안 묻습니다.
1: 잘 스며든다.
3: 진짜. 이런 걸 좋은 걸 새내기들만 알고 썼단 말이야?
1: 나쁘지 않아요.
3: 오늘도 이제 베스트템을 좀 뽑아야 되는데 전 벌써 골라진 것 같아요.
1: 오케이, 좋아요.
3: 자, 이제 이것도.
1: 아, 이거 새내기분들께서 또 이거 사진으로 보내주셨어요.
3: 직접 가서 집에서?
1: 네, 집에서 와. 보내달라니까 진짜 보내줬어요. 보통은 까먹고 안 보내는데
3: 그러니까요.
1: 아, 이걸 또 보내주셨습니다. 이거는 이거 무슨 제품이죠, 근데?
3: 이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헤어 제품이죠. 저도 굉장히 이 그루밍 토닉을 정말 많이 씁니다.
1: 어, 그래요?
3: 왜냐면 네. 이걸 바르고 안 바르고 머리를 세팅하는 게 엄청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는 이거 그루밍 톤을 쓰는데 또 휘핑 제형도 처음 써봐요. 기대가 되는데.
1: 휘핑 크림 같은 건가?
3: 그렇죠. 제품명은 그라펜 볼륨업 휘핑 토닉이에요.
1: 휘핑 토니
3: 가볼게요.
1: 네.
3: 사실 또 제가 헤어 제품 좀 많이 써봤기 때문에 알아요.
1: 촌촌하면서 가벼운 약간 그런 크림 제형이네요.
3: 촌촌이.
1: 오! 촌촌. 촌촌. 촌촌. 촌촌하네.
3: 진짜 촌촌해요. 쫀쫀하고 진짜 가볍긴 합니다.
1: 예.
3: 네. 자, 이게 어떻게 하냐면 타월 드라이 하잖아요.
1: 네.
3: 그런 다음에 살짝 젖었을 때 머리 이렇게 가볍게 한준 다음에 드라이로 말려주면은 세팅이 잘 돼요.
1: 오.
3: 굉장히 이거는 네. 진짜 모든 헤어 제품을 쓰시기 전에 가장 처음으로 써봤으면 하는 저는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1: 맞습니다. 토닉. 지금 냄새도 좋아요. 그래서 뭔가 머리 감았다고도 생각 들 것 같아요. 머리 세팅을 했을 때도.
3: 끈적임은 없어요. 아무래도 이 토닉이다 보니까 끈적이 덜하고 이제 아마 여기서 드라이까지 하면은 아마 이 다 날아갈 거예요. 끈적이.
1: 그렇죠. 그러니까 마르면서.
3: 맞아요.
1: 이거 사실상 이제 고정력.
3: 그쵸.
1: 또 이제 볼륨감.
3: 그렇죠.
1: 거기에서 또 뭐가 있을까요?
3: 저는 이제 또 세정력도 진짜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1: 네.
3: 이게 잘못하면 모공을 막아요.
1: 맞습니다. 탈모 정말 무섭잖아요. 예, 네, 위험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이 정말 그거에 대한 완화를 시켜준다고 그쵸. 하니까 너무 좋은 제품이네요.
3: 좋습니다, 이거.
1: 네. 우리 새내기 친구들이 또 추천해준.
3: 이것도 하나 가져갈까 봐.
1: 그럴까 봐.
3: 새내기들 역시.
1: 우리 방송하길 잘했다.
3: 그러니까, 좋은데?
1: 오케이, 가위바위보 할까요?
3: 아니, 동시에 집죠.
1: 잠시만요. 잠시만요. 우리 순서대로 가는 거잖아요.
3: 아, 그래요.
1: 그렇죠?
3: 좋아요.
1: 하나, 둘, 셋 하면 하는 거예요.
3: 아니, 하나. 먼저 골라. 앵벅. 아니, 하나. 먼저 골라. 앵벅.
1: 이게 저는 이걸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려해준 우리 이현 형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3: 아니, 사실 이게 뭐 고르는 게 뭐 그게 없는데 괜히 이게 뭔가 더 내 마음에 드는 걸 고르고 싶긴 하네.
1: 아, 맞죠. 아, 근데 저번에 제가 형이 원래 고르려 했던 거를 제가 골랐잖아요. 이번에는 양보하겠습니다.
3: 그래요? 전 이거 골라도 돼요, 근데.
1: 아, 근데 내가 이거 할래.
3: 뭐야?
1: 오케이.
3: 저는 그러면 저의 베스트 아이템 이 제품입니다.
1: 왜죠?
3: 첫인상. 이제 매력 어필을 해야 되잖아요.
1: 예.
3: 근데 저는 피부톤 이런 트러블이 안 보이고 잡티가 안 보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맞죠.
3: 근데 또 간편하게 이렇게 베이스 메이크업을 할 수 있다는 제품이 있다는 게 너무 좋고 해서 저는 이거 베스트 아이템으로 뽑았습니다.
4: 제가 뽑은 매력 아웃펫 아이템은 사실 이제 머리. 남자는 머리빨이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3: 맞아요.
4: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머리가 무거워요. 그리고 세팅하기가 어려운데 이 제품을 바른다면 아, 정말 쉽게 머리를 만들고 싶은 대로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 제품으로 좀 베스트로 뽑아봤습니다.

0: 오늘도 네. 저희 픽으로 메이크업 다이어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Let's go.
0: 터프한 느낌을 전 주도록 하겠습니다.
1: 그거 알죠? 원래 똑바로 붙이는 게 아닌 거 느낌.

0: 짜란. 난 염원을 담았어. 피부에 자신감을 부탁해. 새내기 러브 스토리. 그의 사랑이 이루어지게.
1: 좋은데?
0: 이거 그거예요. 이터널 러브. 이제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랑을 해라. 지금은 뒷모습이겠지만 이걸 바르면은 앞모습인 연신을 만날 수 있다. 곰돌이도 줘라. 앉아 데이트해라. 다 다름질 수 있습니다. 너는 뭐 그냥 막 붙였구만.
1: 아니.
0: 난 스토리 형식이야 사실.
1: 내가 더 스토리 형식인데?
0: 설명해줘.
2: 저는 보면은 이 헬스를 붙인 거는 탈모가 없다는 걸 좀 더 강조한 거고 이 헝클어진 느낌을 낸 거는 이제 머리가 사실 정리하기 힘들잖아요. 이걸 나타낸 거고 이제 이게 정리가 되면서 요거 글자 정도는 정돈이 돼 있잖아요. 그럼 사랑을 찾는다. 너의 머리는 탈모가 오지 않아. 사랑이 올 거야. 이게 너의 매력을 살려줄 거야.
0: 해시태그 해주세요.
2: 해시태그 no 탈모, yes love, 볼륨업, 휘핑 토닉.
1: 와. Wow. Unbelievable.
0: 반응이. 와 이거 유망하네 이거.
2: 네.
0: 좋습니다. 자.
2: 오늘 네. 오늘도 이렇게 재밌는 메이크업 시간.
0: 와.

책임은 두 줄로 된 한 학기인데 저도 처음에 시작하게 된 거는 그 두 줄에서 너무 다양한 소리가 나오는 게 너무 신기했고 일단 해금이 되게 사람의 목소리랑 좀 비슷하다고 많이들 하세요. 줄을 눌러서 이렇게 음을 계속 왔다 갔다 진동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다 보니까 애절하다라고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 곡은 제가 좀 오래 좋아했던 친구에 대한 제 여러 감정을 담은 곡인데요. 슬펐던 마음 혹은 뭐 고마웠던 마음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을 한데 묶어서 마음이 담긴

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대적인 음악으로 이제 재구성하는 단계를 거칠 때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음악의 분위기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는 뭔가 전통적인 주법들, 식임새, 이런 전통의 냄새라고 할까요? 맛? 이런 걸 살릴 수 있는 요소들을 좀 집어넣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저는 요새 연주하면서도 스스로가 마음도 편하고 몸도 편안한 음악들을 좀 자주 들려드리고 싶다. 제가 음악으로 위로받았던 것처럼 제가 하는 음악들로 여러분들이 좀 위로받을 수 있는 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무대를 만들려고 노력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수려한 자연경관과 유서 깊은 사적지, 멸종위기 동식물 보호를 위해 지정된 국립공원. 내장산 국립공원의 대표적 보물 천년고찰 백양사는 창건 당시 백암사라 불리다 고려시대 정토사로 개칭 후 조선시대의 백양사로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소장된 수많은 문화유산과 비자나무 숲 등의 천연기념물은 고찰의 면모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양사를 더욱 유명하게 만든 것은 바로 쌍계루입니다. 1350년 창건 이래 1377년 중건 당시 고려 말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러 최고로 추앙받던 두 인물 목은 이색과 포은 정몽주가 청수스님의 청으로 기문을 짓고 시를 지으며 널리 알려집니다. 누각의 그림자와 물빛이 위아래로 서로 비치어 참으로 볼만하다는 이색의 기문처럼 못에 어른거리는 쌍계루의 모습은 단연 압권입니다. 지금 시를 청하는 백암사 스님을 만나 붓을 잡고 끙끙거리니 글재주가 부끄럽네. 청수가 누각 세우니 그 이름 소중하고 목은 선생 기문 지으니 같이 더해지네. 노을빛 아득하니 저무는 산은 붉고 달 그림자에 배회하니 가을물은 막네. 오랫동안 인간사 시달렸으니 어느 날 소매 떨치고 그대와 오르리. 정몽주의 시에서는 쌍계루 찬사와 함께 불교와 성리학의 화합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그 정신은 종교와 이념과 시대를 넘어 이름난 문인들의 글로 이어지며 쌍계루만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쌍계루의 시는 그게 정몽주의 시를 차원에 지어진 시와 경관을 찬미하는 시로 나뉘는데요. 쌍계루의 현판에는 그중 180여 수의 시가 걸려 있습니다. 골짜기 울창하고 나무는 뚫듯 솟았는데 산에 바람 불고 개화꽃 날리니 가을이라 어느 해에 쌍계수를 건널까 달밤에

종소리 들으며 누대에 홀로 기대네. 여러 보관과 시간이 흘렀어도 누적문학의 정수로 국립공원의 문화자원이 된 쌍계루. 자연과 누각과 문학이 어우러져 완성된 쌍계루의 미학이 더욱 빛나는 이유가 아닐까요?

0: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다음 중 한국의 전통 의상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한국의 전통 의상 이름은 무엇일까요?
2: 정답은 한복입니다. 안녕하세요. 방크 청년연구원 이정호입니다. 한국 드라마와 한국 영화가 한류 팬들에게 사랑받으면서 한국 전통 의상인 한복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한국 문화 콘텐츠가 지구촌 곳곳에서 인기를 누리면서 한국과 관련된 잘못된 정보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3: 그중에는 한복에 관한 오류 정보도 있더라고요.

법지사는 풍수적으로 배가 항해하는 그런 형국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로부터 이 배에는 무거운 돌을 실으면 가라앉을 수 있다는 염려 때문에 나무로서 이렇게 목탑 형식의 팔상전을 지은 것입니다.

0: 나왔다.
1: 아, 나왔다. 야호! 야호!
0: 아, 귀 아파.
1: 근데 요즘에 어떤 느낌적인 느낌이랄까? 어떤 기운이랄까? 항상 그 제작진분들께서 저희를 좀 산으로 부르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0: 하지만 또 올라와야 될 만한 이유는 있는 것 같아요.
1: 그렇겠죠. 이유가 네. 있으니까 이쪽으로 오라 그러지 않았을까요?

0: 아, 귀여워.
1: 아, 귀엽다.
0: 야, 교수님, 여기 의자가 네.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어. 이 돼지 모양이네. 제가 돼지띠거든요.
1: 그러네. 네,
0: 어, 친근하다, 오. 되게.
1: 여기가 한진섭 조각 정원이에요.
0: 아, 그러면 이제 이 허브 천문공원 안에 조각공원이 네. 있는 거네요?
1: 그렇죠.
0: 아, 그렇구나.
1: 대성 씨가 지금 앉아있는 이 작품이 네, 네. 한진섭 작가님의 작품이에요. 이게 화강석으로 만들었거든요.
0: 아, 이게요?
1: 네.
0: 아이고, 진짜겠죠? 말씀해 주시죠.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이고, 내가 이제 모르고 앉았어요. 진짜 이거 작품이 좀. 아니, 나 올 때 뭐 아무것도 안 지켜가지고 네. 제가 몰랐거든요, 정말.
1: 근데 이거 앉아도 되는 거예요. 만져도 되고. 한진섭 작가님은 홍대 조속과를 졸업하시고 또 동대학원을 나오셔서 그 다음에는 이태리 카라라 국립미술대학을 졸업하셨거든요. 네. 그렇다고 해서 어렵게 작업하시지 않으세요. 작가님은 굉장히 친숙하고 편안하고 가족과 동물들을 소재로 해가지고 즐거운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런 작품들을 만드세요. 근데 이 한진섭 작가님의 이런 작품도 있지만 예술적인 벤치들? 그런 거는 세계 곳곳에 굉장히 많아요.
0: 아, 그렇게 예술 작품으로 된 벤치가 많습니까?
1: 많아요.
0: 대표적인 게 또 어떤 게 있죠?
1: 대표적인 게 네. 대성 씨도 아실 거야. 그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가우디 아시죠?
0: 네. 아, 그럼 알죠.
1: 예. 구엘 공원이라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 타일로 된 긴 벤치가 있거든요.
0: 긴 벤치.
1: 걔가 110m야. 아직까지도 세상에서 제일 긴 벤치야.
0: 아.
1: 그리고 또 영국에는 책 모양으로 벤치를 만들어가지고 그 책의 내용을 그려넣어요. 그래서 독서를 장려하는 벤치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아트 퍼니처의 대가가 계세요. 최병훈 작가님이라고요. 올해 2월인가요? 카타르 국립박물관에 테이블과 그 벤치 10점을 그 중앙광장에 연구 설치하셨거든요. 이 최병훈 작가님의 작품은 한국의 미, 자연의 미, 절제의 미를 정말 최대한 살려서 최병훈 선생님의 미학을 유기적으로 결합해가지고 진짜 만든 아 진짜 정수의 작업이 있어요.
0: 너무 멋지십니다. 또 한국을 또 알리시고.
1: 너무 멋지죠.
0: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 여기도 쑥 둘러보니까 정말 멋진 벤치로 된 작품들이 꽤나 많더라고요. 네. 사진 찍을 수 있을 만한.
1: 구경할까요?
0: 네, 저 구경하고 싶거든요.
1: 네.
0: 한번 둘러보실까요?
1: 네. 네.

0: 대성 씨, 강풀 작가에 대해서 아세요?
1: 정말 유명하신 작가님이잖아요.
0: 맞아요.
1: 웹툰도 많이 그리시고 그리고 네. 그 웹툰 그린 게 영화화, 네. 드라마화도 많이 됐고.
0: 맞아요.
1: 정말 이야기꾼이신 것 같고.
0: 네. 그래서 우리 오늘 컨셉은 정말 약간 친절하고 편안하고 따뜻한 예술 그런 거를 찾는 컨셉인 것 같아요.
2: 그런 느낌이 드네요. 예.
0: 우리 이 안으로 들어가면은 정말 그 우리가 웹툰에 쏙 들어간 듯한 느낌, 만화 속으로 푹 빠지는. 우리 체험하러 갈까요?
1: 어떤 만화 속의 순정 만화의 여주인공, 남주인공이 한번 돼보실까요?

0: 참 이게 골목을 이렇게 싹 돌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요. 그것도 강풀 작가님 작품을 봐도 항상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사람 사는 이야기,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야기를 많이 그리시고 또 그거에 진짜로 벽화 속에 이 보이니까 저도 이제 걸으면서 어떤 그 웹툰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기도 하면서 마음도 따뜻하게 정화되고 뒤에 있는 요 벽화만 하더라도 딱 보시면 피곤하지. 들어가서 쉬자. 이게 보시면 여기 이렇게 자물쇠 같이 이렇게 예쁘게 귀엽게 이렇게도 돼 있어요. 이런 글씨 여러분 봐도 되게 마음이 좀 차분해지고 따뜻해지는 그런 골목이 되지 않나 싶거든요.
1: 맞아요. 이 거리가 2013년도 따뜻한 마을 만들기 프로젝트로 강동구에서 기획된 거였거든요. 근데 우리가 강풀 작가님의 그 만화를 안 읽었어도 이 동네를 쭉 돌면은 좀 이 동네 사람 된 것 같지 않아요? 이 동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다 알 것 같아.
0: 네.
1: 작가님이 이 강동구를 작품의 배경으로 작품들을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이 강동구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일상들 그런 게 여기 다 녹아 배어져 있어요.
0: 네.
1: 그러니까 우리 마을에 내가 이렇게 지냈던 일상들이 다 그려져 있고 하면 참 이 마을을 사랑하게 되지 않겠어요?
0: 네, 정말로 그렇게 그런 느낌이고 따뜻해지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1: 실제로 담배 피는 애들도 줄었대.
0: 아, 진짜요?
1: 근데 대성 씨, 승룡이라고 아세요?
0: 승룡이요?
1: 네.
0: 아, 그 웹툰에서 주인공이잖아요. 네. 알죠.
1: 우리 승룡이네 집에 한번 가볼까요?
0: 승룡이네 집이요? 여기 있다고요?
1: 네.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만나 뵙게 돼가지고 너무나 영광입니다.
2: 저도 너무 영광입니다.
1: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2: 네, 저는 현재 서예가로 활동하고 있고요. 한글의 아름다움을 이제 대중에게 그리고 전 세계에 알리고자 하는 뜻으로 한글 캘리그라피와 이런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외주 작업도 진행하고 개인 네. 전시, 작품 전시도 하고 있습니다.
1: 아, 김아연 작가님 환영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말씀하셨던 게 캘리그라피.
2: 네, 맞아요.
1: 근데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캘리그라피에 대해서 알고 네. 있는 것 같고, 저도 알고 있거든요. 어떤 건지 대충은.
2: 네.
1: 근데 그게 예술 작품인가 예술인가라고 하면 저는 약간 좀 어떤 장르에 속해 있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2: 아, 미술 분야에서도 네. 이 캘리그라피를 미술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아닌지 이런 화두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1: 아.
2: 네. 왜냐면 과거에는 서화 동원이라고 해서 서예와 그림이 같다라고 말을 했는데
0: 네.
2: 그게 근대에 와서 이게 분리가 된 거거든요.
0: 네.
2: 그래서 앞으로는 서화 동원처럼 서예와 글씨가 같이 미술의 분야로 인정을 받아야 하고 저 같은 이제 작가들이 좀 더 활발한 활동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0: 그 캘리그라피가 약간 다양한 재료와 또 기술이랑 접목이 되면서 뭐 좀 현대적으로 재해석된다 그럴까요?
2: 아.
0: 좀 그런 캘리그라피에도
2: 맞아요.
0: 그 트렌드나 변화가 있나요?
2: 네. 어떻게 보면은 그 캘리그라피의 뿌리는 서예에서 시작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1: 아.
2: 그래서 제 전공도 서예 디자인 전공이에요.
0: 네.
2: 그래서 서예를 바탕으로 이제 한 10년간 전통 서예를 계속 공부를 해왔는데요. 그때 이제 배운 게 한글 판본체, 붕체, 민체.
1: 네.
2: 백성들이 썼던 걸 민체라고 하는데 이런 세 가지 전통 서체를 응용시키는 거예요. 현대적으로 응용 발전시켜서 캘리그라피처럼
0: 네.
2: 좀 더 이제 글자의 크기 변화, 두께 변화,
1: 네.
2: 각도의 변화 이런 그리고 재료의 다양성으로
0: 네.
2: 이렇게 다양한 캘리그라피 작품들이 지금 시도되고 있어요.
0: 아, 그렇군요.
1: 좀 궁금한 게 있는데
2: 네.
1: 서예에서 시작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2: 네.
1: 그러면 캘리그라피는 영어잖아요?
2: 네.
1: 우리나라 말이 아니잖아요.
2: 네.
1: 그럼 외국에서는 어디서 시작을 하나요?
2: 이제 서예라는 용어를 영어로 표현하면 캘리그라피거든요.
1: 아~
2: 근데 마치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는 서예랑 캘리그라피는 다르게 인식이 되어 있어요. 그 점도 되게 특이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 용어를 계속 캘리그라피로 쓸 거냐라는 것도 작가들의 고민이에요. 너무 서양 그
1: 네,
2: 같은
1: 네.
2: 뜻인데 서양 영어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도 작가분들은 멋을 부린 글씨라고 해서 멋글씨.
0: 아, 멋글씨 좋네요.
2: 네, 멋을 부린 글씨 아니면은 먹으로 속다 해서 먹글씨. 아니면 현대서예 이제 어떤 단어를 쓸지 용어를 쓸지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1: 우리 작가님의 네. 어떤 그런 캘리그라피 작품을 좀 궁금하거든요.
2: 아, 제 작품이요?
1: 네, 네, 하나 뭐
2: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 아, 기대가 됩니다. 너무 찾지 마시고요. 너무 제일 좋은 거 찾지 마시고 그냥 어느 정도 된 거 좀 보여주시면.
2: 아, 네. 제가 수업했던 것들인데

0: 캘리그라피는 조금 좀 친숙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다른 예술 작품과 차별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1: 아, 차별점과 매력?
0: 네. 네.
2: 한글의 아름다움을 이제 예술적으로 표현한다는 문자 예술 분야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자긍심을 갖고 우리 문화의 유산을 발전시킨다는 그런 자긍심을 갖고 이제 작품을 하고 있어서 이 한글을 활용해서 아름다움을 쓴다. 이게 저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0: 네네.
2: 이제 현대사회에서 굉장히 바쁘고 자기의 생각에 잠길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서예를 쓸 때는 되게 그 붓 끝에 제 온 기운과 힘을 다 전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딴 생각을 할 수 없고 오로지 붓과 내가 혼혈일체가 돼서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때 굉장한 힐링을 많이 느끼게 돼요.
1: 맞아요. 그 제가 볼 때 캘리그라피가 이제 그 뜻과 글을 몰라도 그 서체만의 조형성만으로도 정말 그 조형적 가치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 공간 안에서 흙과 백의 조화, 여백의 미,
0: 그쵸.
1: 그런 맞아요. 것들이 그게 이제 조형적으로 잘 조화가 돼야 보는 사람도 뜻을 몰라도 그 미적 가치를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2: 이유는 모르지만 아름다워 보이는 그 시각적인 건 다 네. 똑같거든요. 그래서 왜 이쁜지를 모르지만 내 눈에 예뻐 보이면 그게 조형적으로 균형이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공간감이나 이런 여백의 배치가 좋을 때.
1: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예술과 이렇게 같은 맥을, 그러니까 새로운 형태를 찾는 거, 그런 거에서 이렇게 맥이 좀 일치해서 흘러가지 않나 싶어요.
2: 맞아요.
0: 붓으로 이렇게 하시잖아요. 혹시 그 매직 같은 거로도 이렇게 가능한가요?
2: 네. 캘리그라피를.
3: 진짜? 예정이요.
0: 제가 저 실제로 보고 싶어서 그래요. 이런부터 처음으로 부탁드려보는데 네. 아텐드 시티를 한번.
2: 아, 그러면 조금 시간을 조금.
0: 네네네. 네.
3: 시간 많아요.
2: 네.
3: 많아요.
2: 네. 한번.
4: 아텐드 시티.

0: 귀여워.
1: 센터 시티. 네. 오늘은 귀엽고 따뜻한
2: 너무,
1: 느낌.
2: 너무 귀엽다. 이렇게 딱 했으니까 좀 시원해.
3: 아, 너무 좋은 선물인 것 같아요. 저희 프로그램에도.
1: 아, 아니에요. 아. 네.
3: 우리 작가님의 어떤 그 캘리그라피 작품을 볼 때 네. 보시는 분들께서 어떤 점을 더 집중해서 봐줬으면 좋겠는지 아, 궁금합니다.
1: 보통 작품을 할 때는 이제 사람들에게 희망과 꿈과 사랑, 행복 이렇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많이 담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을 수 있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한글이 이렇게나 다양한 표정이 있구나.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변화 발전할 수 있구나 하면서 한글의 그 위대함, 한글의 아름다움 이런 거를 많이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 네. 오늘 아텐드 시티 이게 저기 전반적인 느낌이 모든 곳곳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넣는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차가운 돌에도 따뜻한 긍정의 에너지를 넣고 이 마을에도 긍정의 에너지, 글씨에도 긍정의 에너지. 네. 아, 훈훈한 자리였어요.
1: 네, 정말. 감사합니다.
2: 오늘 어떤 좋은 에너지, 따뜻한 기운, 글씨에서도 길에서도 많이 얻고 가는 그런 하루인 것 같습니다.
4: 아, 오늘 하루가 긍정이네.
2: 오늘 이렇게 감사해요. 저희 프로그램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 네. 네.

0: As we age, our daily lives become more limited. Our arms and legs lose muscle strength, making once enjoyable activities like hiking and traveling almost impossible. Even leaving the house without assistive devices, such as canes or wheelchairs, becomes daunting. An innovative robotic technology designed to directly augment human muscle strength is gaining attention recently. An elderly man wearing a wearable robot, developed by the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successfully reaches the summit of Yeongbong Peak on Bukhansan Mountain. The feat was achieved solely with the robot's strength assistance, without developer intervention or battery replacement. It demonstrates the potential for wearable robots to be commercialized in complex outdoor environments. This wearable robot weighs just 2 kilograms. Even elderly users can put it on by themselves in less than 10 seconds. Equipped with 4 high-power actuators on both sides of the hips, it not only helps maintain walking balance, but also enhances leg strength by up to 30%. The artificial intelligence, which acts as a robot's brain, analyzes the wearer's condition in real time and delivers optimal assistance across various terrains, from gentle paths to rugged rocky trails and steep stairs.
1: 사람이 이제 로봇을 입었을 때 입고 걸을 때 이제 고관절에 관련된 각도라든가 각속도라든가 자세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센서들이 여러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센서 정보를 입력으로 받아서 실제로 그 사람의 보행에 관련된 건강의 수준 그리고 그 사람이 걷는 그 보행의 환경 이런 것들을 정밀하게 예측하고 그거에 맞는 최적화된 제어를 하게 됨으로써 실제로 북한산과 같은 그런 좀 더 동적인 환경에서도 로봇의 활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0: A research institute in Daejeon. A very special kind of wearable device was created here to expand the stride of older adults. It's an ultra-lightweight elastic suit developed by Dr. Shin Ho-chol's team at the Korea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Research Institute. This innovative technology overcomes the limitations of conventional wearable robots, such as heavy weight, high price, and discomfort, all at once.
2: 사용자를 지원하기 위한 많은 웨어러블 로봇들이 있었습니다만 무게가 무겁고 가격이 비싸다는 그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사용자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무게는 가볍고 가격은 경제적이면서도 핵심적인 보조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탄성 슈트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0: The secret lies in a unique structure called tensegrity. Combining tension and structural stability, this technology helps maintain a firm structure using only lightweight cables and a simple frame similar to an umbrella or a tent. The researchers applied this concept to the human body to provide gentle support for the spine and legs and reduce the strain of simple movements such as sitting, standing, and lifting objects. Its effectiveness is shown in data. In clinical trials on individuals 65 years of age and older, simply wearing the suit increased walking speed by 14%. Chair stand performance, a barometer of lower body strength, improved by 40%.
3: 5, 9.
0: The time required to climb and descend stairs was also reduced by 18%. This shows how technology can become part of the body to provide support.
3: 손을 안 잡고는 한 걸음도 걷지를 못했습니다. 셔틀을 착용하고 나서는 어느 정도 걷을 수 있게 되고 몸을 어느 정도 이제 움직일 수 있게 되니까 좀 자신감도 얻게 되고 네.
4: 가볍고 이렇게 단순한 구조이지만 정교하게 설계된 이런 탄성 슈트만으로도 노인분들이나 아니면 신체 기능이 저하된 분들의 보행이라든지 근력을 효과적으로 보조해 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 이번 임상의 큰 의미인 것 같습니다.
0: This suit, weighing less than a kilogram, is now preparing to expand into a broader world.
5: AI를 탑재해서 사용자의 의도를 파악해서 적극적인 보조.
0: This platform, which can be expanded from a passive product to an active system equipped with AI, is expected to be put to use even at industrial sites beyond healthcare and caregiving.
2: 저희가 개발 중인 탄성 슈트는 고령자의 일상 활동 지원뿐만이 아니라 재활 치료라든가 노동 현장에서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현장 시험을 거쳐서 상용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0: We all know that exercise is good for health. But few of us can explain what exactly it does for the body. To explain the systemic effects of exercise, scientists have actively studied and discovered substances known as myokines since the 2000s. Myokines are protein signaling molecules secreted by muscles during exercise, acting like hormones that influence overall health. This discovery shows that muscles are not just organs for movement, but important endocrine organs. Active research is underway to discover new myokines and explain their functions. A research team led by Dr. Yang Yong-yeol at the Aging Convergence Research Center of the Korea Research Institute of Bioscience and Biotechnology has found a special protein called CLCF1, which underlies the effects of exercise. Secreted from muscles during physical activity, it helps strengthen muscles and bones, thus suppressing musculoskeletal aging.
1: 저희가 주목했던 것은 우리가 늙게 되면 운동의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느끼고 있잖아요. 그 원인이 뭘까? 혹시 근육에서 분비되는 이런 마이오카인 분비가 노화되면 변화하지 않을까? 이런 가설을 세우고 연구를 수행했고 그런 분석을 하던 와중에 마이오카인인 CLCF1을 발굴하게 되었습니다.
0: The researchers first divided participants into two groups, young and elderly, and had them exercise. They then analyzed changes in the blood levels of the CLCF1 protein. Surprisingly, the protein levels spiked in younger individuals after just one session of exercise, whereas older participants needed more than 12 weeks of consistent exercise for the levels to rise. The researchers then conducted experiments using aged mice. When CLCF1 was injected into aged mice, their muscle strength and bone density improved. But when the action of CLCF1 was inhibited, even exercise produced little effect. This experiment shows that this protein is essential to benefit from exercise fully. This study proves that in muscle cells, CLCF1 enhances the function of mitochondria, known as the cell's energy factories. In bone cells, it suppresses the formation of osteoclasts, which break down bone tissue, while promoting the differentiation of osteoblasts, which build bone. This is the first scientific evidence showing that proteins secreted within the body cause musculoskeletal aging and affect the effectiveness of exercise.
1: Okay. 저희가 찾은 CLCF1이 근육과 뼈에 효능이 있다라는 것을 마우스 동물 모델에서 확인을 했고 기전까지 밝혔는데요. 저희는 현재 CLCF1을 노인성 근감소증 치료제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 대상으로 임상시험한 정도는 아니지만 기전을 바탕으로 동물 모델에서
6: 어떤 단백질로 개발을 해야 효과가 더 있고 안정성도 더 있는지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고 그 이후에 다른 제약회사와 함께 공동연구를 통해서 노인성 근감소증 치료제로 개발을 더 앞장서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0: Understanding and treating brain disorders such as dementia and Parkinson's disease are the greatest challenges in modern medicine. This is why active research is underway into electrophysiology, a technology that reads the communication between neurons through electrical signals. Probes are inserted directly into the brain to read signals. Sometimes electrical stimulation is used to treat diseases. But there's a major barrier. The body recognizes implanted electrodes as foreign objects and accumulates immune cells around them through foreign body reaction. After just 1 month, the signals get lost, making long-term treatment or research impossible. To overcome this, Drs. Hung Hae-jung's team at the Brain Convergence Research Department of the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together with Professor Park Sung-jun's team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developed a groundbreaking coating technology. It extends the lifespan of brain implanted electrodes from just 1 month to more than 3. First, they change the material of the electrodes. Instead of rigid silicon, they used flexible plastics to reduce damage to brain tissue and applied a 100 nanometer thick coating on the electrode surface to improve durability. These electrodes not only record neuronal activity in real time, but can also deliver medication. This enables control of specific neural systems or the induction of certain behaviors through optogenetic stimulation.
7: 이번 연구는 이제 저희가 만들어 놓은 섬유형 신경 인터페이스에 성혜정 박사님 연구실에서 개발한 초박막 코팅을 더해서 이제 물리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이제 프로틴의 흡착을 억제하여 이제 화학적인 방법으로도 그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이제 면역 반응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연구가 진행되었고 해당 연구는 3개월 정도 이제 수명을 보이면서 기존 디바이스 대비 좀 우월한 장기간 사용 가능성을 보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The innovation lies in the 100 nanometer thick polymer coating. The research team developed a groundbreaking deposition process that uses gas and light instead of liquid. The equipment itself already existed, but its application to brain neural electrode coatings and the coating material itself were unprecedented in the world. The coating swells slightly upon contact with cerebral spinal fluid, forming a barrier that prevents proteins or immune cells from sticking to the electrode. The results were a big success. The lifespan of electrodes was extended to more than 3 months. Animal experiments showed that the new electrodes reduced inflammatory responses by more than 60% compared to conventional electrodes and increased neural survival rates by 85%. Moreover, the signal-to-noise ratio, which indicates the clarity of brain signals, improved over time. This shows that long-term, stable, and reliable measurement of neural signals is possible. And the technology can be used in brain disease research and the development of brain signal technologies.
8: 뭐 유연 전자 소자를 이용해서 뇌를 측정하고 몸을 보조하는 연구가 굉장히 오래 이루어져 왔지만 사실 우리 생활에서 이런 것을 실제로 보기는 어려웠던 부분이 이 소자들을 몸 안에 넣었을 때 생기는 여러 가지 안 좋은 부반응들 때문이었는데요. 저희가 개발한 코팅이 이런 소자의 생체 친화성을 좀 더 강화시키고 더 환자들이 오랜 기간 몸 안에서 써도 안정하게 보호를 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된다면 파킨슨병이라든지 치매 환자라든지 이런 뇌 질환을 치료하시고 싶은 분들에게 좀 더 좋은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 The research team attached a crown-shaped device onto the heads of lab mice to analyze their behavioral responses and brain signals to specific stimuli. A neural interface made with the soft material is implanted into the mouse brain to read and regulate signals from the neural system.
9: 이 쥐는 BCI 연구를 목적으로 한 쥐로 이제 머리에 전극을 삽입하는 형태로 이제 뇌에서 발생하는 신호를 읽는데 사용됩니다. 그래서 특정 자극을 주거나 어떠한 환경이 주어졌을 때 이제 뇌에서 발생하는 신호를 컴퓨터로 읽고 기록 분석하는 데 사용됩니다.
0: When a specific brain area is stimulated using light, behavioral changes occur. This technological advancement brings us closer to the commercialization of brain-computer interfaces. It paves the way for a future where elderly patients can control machines on their own and live daily life actively.
7: 뇌신경 질환의 치료도 그렇고 속칭 이제 뇌기계 인터페이스, 뇌컴퓨터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분야가 굉장히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에게 건강과 생명과 이런 편의에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것을 이루기 위한 공학적 기술이 아직까지 발전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고 저희 이제 서울대학 키스트의 공동 연구가 그 난제 중에 하나를 해결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 몸 안에 넣어도 평생 안전하게 그리고 어쩌면 인식하지 못한 채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그러면서도 우리를 항상 지켜보고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동반자 같은 디바이스 그런 새로운 개념을 제시를 하고 또 뭐 그걸 융합적인 연구를 통해서 해결했다는 게 되게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0: Nowadays, customers are often greeted by a cold screen when ordering food. Some people can figure it out in a minute, but for others, it can be quite challenging.
10: 하나 눌러보세요. 자, 그럼 저 밑에 하나.
0: To the elderly, the convenience of digital society means exclusion.
10: 여기 X를 찍으시라고. 예, 예, 예.
0: This is the Digital Learning Center of the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11: 카페에 가보세요. 아이스크림 가게 가보세요.
0: It's a free educational program provided nationwide to digitally vulnerable groups, such as seniors, so that they can learn and experience digital skills from smartphones and kiosks to AI applications.
12: 정말 다양한 강의하고 있고요. 우리가 무인의 시대가 오면서 벌어지는 일들이거든요.
11: 일단은 패드를 한번 켜보실까요?
0: 예. At the Digital Learning Center's previously digitally marginalized seniors become the protagonists of the new era.
11: 올려보실래요? 그러면은 화면이 올라가요.
13: 디지털 배움터는 국민 누구든 생활권 내에서 무료로 디지털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사업으로서 국민 누구나 전국에 있는 69개 거점 센터와 교육 수요가 있는 곳에 강사를 파견하는 형태의 4천여 개 파견 교육장에서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NIA 디지털 포용본부는 배움터를 통하여 2020년부터 현재까지 고령층을 포함하여 430만 명 이상에게 디지털 활용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1: 하단에 이렇게 장바구니 우리가 담잖아요, 쇼핑할 때?
0: It's okay to fail and perfectly fine to start over as many times as needed. With the instructor's help, they get acquainted with words like shopping cart and checkout, which were once unfamiliar to them.
11: 치즈 스틱을 먹어야겠다. 롱 치즈 스틱을.
12: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세대가 아니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두려움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없애드리기 위해서 최대한 반복적으로 천천히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 교육 목표 핵심은요, 바로 자신감을 얻어가는 것입니다.
0: Personally selecting items from the menu and completing a payment is a truly fulfilling experience to these seniors.
11: 메뉴를
0: 선택해 주세요. They've regained confidence in being able to keep pace with technological advancement.
12: 확인하시고.
0: In addition to digital education, the digital learning centers promote social participation, independence, and communication among different generations. From a passive life of waiting for help to an active life where seniors can make choices for themselves, the greatest benefit of the digital learning centers is the confident exercise of one's rights.
14: 일단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실습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처음에 그냥 이론 쪽으로 배울 때는 잊어먹고 또 사람들이 막 기다리거나 시간이 조급할 때는 아는 것도 막 생각이 안 나는데 이렇게 몸으로 체험하고 나니까는 친구들한테도 자신 있게 이렇게 제가 솔선수범할 수 있어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15: 이제 하나하나씩 자신이 생기면서 AI 관련해서도 많이 배우게 됐고 그 전에는 또 동영상도 배웠고 그러다 보니 동영상 배우니까 유튜브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지금 유튜브 하루에 쇼츠로 10개 정도 올립니다. 그러다 보니 채널은 5개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0: We live in an era where artificial intelligence is part of daily life. Missing an opportunity to learn could turn the gap in AI skills into an unbridgeable chasm. The government is establishing 32 new AI digital learning centers nationwide so that all citizens can learn to use artificial intelligence. They serve as reliable hubs where every citizen, including digitally vulnerable groups, can learn the language of the new era and enjoy the benefits of technology.
13: 우선 교육 대상이 고령층

0: 유후 공간을 문화 재생을 할 때에는 이 공간에 대한 것들을 보존할 것인가 아니면 흔적을 지울 것인가 이런 선택을 하게 되는 순간이 좀 있어요. 우리가 역사가 거대한 어떤 역사의 흐름과 사건 속에서도 이루어지지만 사람의 한 사람 개인과 작은 어떤 공동체 안에서 진행됐던 역사도 어떤 미시적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료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과거에 이 잠정장이 갖고 있었던 과거의 역사를 이어가면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덧입혀서 어떤 미래의 이야기를 그려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1: There were a total of 28 buildings in the old silkworm farm, and they have been renovated into places where visitors can immerse themselves in art. A space that was home to a testing lab, cocoon unwinding machine, a silk mill, and a drying room is now the Nu'e Art Hall. Various immersive art programs and exhibitions are held here.
2: 만주에 그 복합지구 누에라는 곳이 있다는 거를 듣기만 했는데 여기서 뭐 어떤 활동을 하는지 좀 뭔가 자세히 알고 싶어가지고 홈페이지에서 찾아보니까 이런 그 채워가는 미술관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가지고 이용자분들이 좀 더 뭔가 다양한 경험을 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냥 딱 이 관만을 보는 게 아니라 뭔가 자연이랑 좀 더 뭔가 이렇게 연계돼서 좀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는 것 같아가지고 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1: The barista at Shimari Cafe, which has a casual and accommodating vibe, is quite interesting. It is where brainstorming ideas for arts and culture takes place in addition to thinking of ways to benefit the local economy.
3: 전주에서도 여기가 근교기 때문에 전주 분들도 자주 오시고 또 친구분들도 이제 가끔 또 공간이 괜찮으니까 오시고 애들 데리고 또 엄마들이 많이 오셔요. 어린 자녀들 부모님들이.
1: Art is what people create with their own two hands, be it a creative endeavor or an aspirational work. Open Space Nu'e is nurturing an art movement that will become a foundation that can enrich lives. Which is how it has become a place to learn arts and crafts within the confines of the neighborhood.
0: 노예 고치가 성충이 되어서 결국 나비가 되거든요. 문화예술이라는 것은 지금 이제 아이들이 뭔가를 만들고 있는 행위도 하지만 예술을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삶의 어떤 나비가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곳은 이런 공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공간 안에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기자재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민의 삶이 이런 문화예술로 조금 더 행복해지고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는 어떤 문화 플랫폼의 역할을 누에가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시설 중심의 문화예술을 진행을 할 때 이 공간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굉장히 일상성을 가지고 그리고 문화 향유를 보편적으로 즐길 수 있는 이거 특별한 행위가 아닌 늘상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늘 내가 가할 수 있는 그런 직거리에 있는 문화 거점으로서 그리고 이 거점 안에서 예술가들도 자기 자신들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어떤 든든한 지지자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거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 The pursuit of art can bring many benefits. Open Space Nu'e is a force that drives creative pursuits among artists. A place that encourages creativity. What artists need is stable support, and that is what Nu'e is here for.
4: 저는 그리는 세화씨로 한 25년간 회화 작업도 하고 도예도 지금 한 5, 6년째 계속 같이 회화와 도예를 같이 작업하고 있고요. SNS로 활동해서 사람들하고 소통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1: 'Some people still believe that the entry barrier to the world of art is high. But Open Space Niue has flipped the script. This is where people can pursue artistic endeavors. Instead of simply appreciating art, you can use your hands to create art as you please.
0: '도시에서는 월화일에서 저녁 있는 삶을 추구하지만 농촌에서는 저녁엔 쉬어야 돼요. 내일에 농사를 지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형편대로, 그래서 전주나 인근 대전이나 서울의 어떤 이런 복합문화 공간의 운용의 어떤 실태를 따라하거나 흉내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완주만의 형편대로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더 가깝게 지낼 수밖에 없었고 지역의 이야기들을 콘텐츠를 발굴하는 차원에서 지역의 이야기를 주민들과 스스로 찾아가는 작업들 그리고 이 안에 채워져야 하는 예술가들, 기획자들을 주민들 속에서 발굴하고자 했던 그런 노력들을 해가면서 그런 어떤 진정한 모습들을 조금 좋게 봐주시는 것 같아요.
1: The winning project, Gumdara Cultural Arts School Program, focuses on an immersive cultural arts learning experience. It is one of the programs that Open Space Niue offers with a local flavor. It is a lifelong learning initiative centered on arts and culture for people of all ages. It's an open environment for cultural activities in a facility primed as a cultural arts and teaching education hub.
4: 저희 예술가 입장에서도 이런 공간들이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같이 와서 호흡하고 볼 수 있고 고마운 공간이고 특히나 제가 이주를 했잖아요. 이주에서 정착하기 전까지 여기서 이런 활동을 하면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또 공간을 만들어서 제 작업에 또 몰입을 할 수 있게 연결해 줄 수 있는 재단에서도 그렇고 누에서도 그런 징검다리 역할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행운같이 저한테는 계속 창작 활동을 나이 들어서까지도 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돼준 공간인 것 같아요.
1: Once the heart of Jeollabuk-do Province's silk industry, today the site has been reborn as a cultural and artistic hub. Its value is evident as a vital community hub in Wanju that cuts across different periods.
5: Oh, 네, 그때는 이제 황무지였죠. 완전히 황무지였지만 이렇게 차츰차츰 갈수록 모든 게 이렇게 하나하나씩 들어서면서 너무 좋아요.
6: 이제 여기 수업 있는 날 오고요. 이제 뭐 배우러 많이 오고 또 이제 여기가 너무 시설이 좋다 보니까 그냥 아이들 듣고 손주들 듣고 두루두루 와요. 그전에는 이제 이게 많은 시설이 없었어요. 복합지구라는 게. 근데 지금 엄청 많이 달라졌잖아요. 내가 맘만 먹고 부지런만 하면 완주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요. 나만 하고 싶다 의욕만 있으면요.
1: Open Space Niue especially focuses on arts programs aimed at children while welcoming all age groups as its founding mission.

0: to help children widen their horizons and realize their dreams. Niue encourages immersive art education at a young age.
1: 올 봄부터 토종 씨앗을 가지고 학교에서 농부들과 같이 좀 축제, 재미있는 놀이 형태, 그리고 거기에 문화예술 교육, 그리고 예술가들이 함께하는 그런 프로그램까지 같이 가미해서 아이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어떤 생명의 싹틈과 그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과정들을 어떤 시간들을 좀 같이 나누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올해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0: 아 디케잉 사이트 that had seen better days and would have been demolished was renovated to become a local institution supporting arts and culture. But it retained its past even after its renovation.

0: musical and artistic programs.
1: 예전에 이런 벽돌, 그러니까 40년 전, 50년 전에 이 벽돌 한 장을 보면서도 드리고자 하는 어떤 정서적인 느낌이라든가 그 따뜻한 느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래된 건물 안에서 지금을 살고 있는 사람들과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게 다른 데서는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특별한 선물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0: along the western edge of the Noryang mountain range, situated near the Soyangchon stream, a tall red structure rises at the foot of the mountains of Soyangmyeon. It appears to be in the shape of a chimney. After taking a glimpse of the surrounding buildings, one can confidently guess that it used to be a factory.
2: 아, 여기 소양면 회원리는 예전에 전주를 대표하는 한지를 만들던 그 공장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곳이고요. 여기 산속등대 예전의 모습은 그 전주를 대표했던 한지나 그리고 전주 페이퍼에서 나오는 부산물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만든 골판지를 만들던 회사였습니다. 한 40년 정도 방치되어 있다가 저희한테 이제 발견되면서 새로운 공간의 재창출로 이제 미술관으로 만들어지게 되죠.
0: This place once supported the livelihoods of workers and their families. However, the unstoppable passage of time and trends resulted in people leaving. For a long time, the place was left to rot. In 2019, this abandoned space that was in a state of disrepair became part of a revival project. And the project's theme was art.
2: 공간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저희 광장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광장에 보면 큰 별 하나가 있는데 이 별의 의미는 다섯 개의 공간을 의미하는 다섯 개의 꼭지점이 있습니다. 하나가 수장고, 두 번째가 미술관, 세 번째가 쓴쓴 카페, 세 번째가 어뮤즈 월드, 네 번째가 아트 플랫폼 이렇게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0: The art museum is the centerpiece of this multicultural space where different character was infused into each area. Impressive outdoor art installations and designs with a fun element that contain both the old and new, where the past and present meet. This makeover resulted in a unique multicultural space.

0: 가장 필요했던 거는 사실은 이제 이 지역을 대표하는 공간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그 욕심이 생겼고, 그 시작은 이제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우리 아이들한테 물려주고 싶은 어떤 문화라고 하는 그 컨텐츠를 착안하게 되었고, 그 공간에서 가장 필요했던 게 이제 플랫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1: A multicultural space for the whole family where children and adults alike can immerse themselves in arts and culture while also relaxing in the spaces. But why did the planners decide to build a lighthouse in a forest?
0: Well,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이제 단체로 여기로 오시는 이제

0: 관광객들 중에 어떤 분들이 이제 산 속에 있는 등대를 보러 간다고 하셔서 높은 산 속을 생각을 하고 오셨는데 너무 접근성이 좋아서 좋았다라고 이제 해프닝이 한번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바다에 있어야 할 등대가 산 속에 있는 거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고 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셨습니다.
1: Once a working chimney is now a red lighthouse that shines a light on the local arts and culture scene. It also breathed new life into an abandoned place, giving it a new purpose. These old places have allowed a uniquely Wanju-like makeover.
2: We are 이제 농촌이다 보니까 이 공간을 채울 수 있는 전문적인 전문 인력의 인프라가 부족을 합니다. 인근 전주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인근 이제 다른 지역에서 오기도 하지만 지역의 어떤 자생력을 키워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 스스로가 그런 부분에 대한 역량을 좀 키워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좀 시간이 더디 가더라도 노예에서 문화예술을 소비하고 생산하는 사람들을 가르켜서 예술 또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누예를 지탱하고 있고 시간이 흐를수록 아마 주민 스스로 자치적으로 움직이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그림을 그려봅니다.
0: 저는 그 폐공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이게 근대사나 현대사의 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제 산속등대가 다른 공간보다의 가치가 있다면 이런 우리 7, 80년대에 경제활동의 주축이 되셨던 어르신들이 만들어놓은 근대사의 역사를 우리 아이들한테 그리고 후손들한테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문화적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 The unstoppable passage of time and the entailing abrupt changes almost relegated this place. In which its very existence was in question to the history books. But its renewal not only honors its past glory, but also carves out a new role for itself that makes the place hum with activity.

0: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anukul 대표하는 먹거리 하면

0: 먼저 떠오르시나요?
1: 김치입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에서 온 옥안입니다. 김치는 한국인의 밥상에 빠지지 않고 올라오는 먹거리인데요. 그런데 가끔 김치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김치에 대한 빠른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김치는 한국의 전통 발효 식품인데요. 한국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김치는 배추김치예요. 고춧가루, 마늘, 젓갈 등 다양한 양념을 넣어 버무려 발효시키면 맛있는 김치가 탄생합니다.
1: 와, 맛있겠다! 선생님, 김치 종류가 엄청나게 많다고 들었어요.
2: 네.
1: 어떤 게 나 있어요?
2: 김치는 배추김치를 한국 사람들은 제일 많이 먹긴 해요. 뭐 깍두기, 총각김치, 무로 만든 김치가 있고 갓김치, 파김치, 부추김치, 그리고 오이소박이, 열무김치 이런 식으로 모든 채소가 다 김치를 담글 수가 있어요. 김치의 세계는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김치의 맛은 전국에 어머니 숫자만큼 있었어요. 집집마다 맛이 다 달랐기 때문에 김치가 맵기만 한 줄 알지만 꼭 그렇지 않아요. 고춧가루 들어가지 않은 백김치도 있고요. 물김치도 있고 과일김치도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해외에서 김치를 많이 찾고 있어요. 먹어보고 간 좀 봐요.
1: 너무 맛있어요.
2: 네, 맛있어요.

0: Yeah.
1: Simply K-pop, gateway to Korea.
0: It's time to meet another incredible K-pop group. They're ready to be major. It's a group aspiring to take over the world.
1: It's 82 Major.
0: Welcome.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시고요. Welcome 82 Major. Please say hello to all of your global fans. 팬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려요.
2: Hello, we are 82 Major.
1: It's great to see you all today. So you recently made your comeback with Silent Syndrome. Can you please introduce your album?
2: Yes. Okay, with Silent Syndrome, we want to show our listeners like an amazing performance that leaves them completely speechless.
0: Sounds like a solid album. And speaking of silence, we have a special guest who've been waiting for us quietly. Let's go greet her now. Hello, special guest.
1: Hello.
0: Hi.
3: Oh, yeah.
0: Yourself and tell us where you're from.
4: Hello, my name is Sophia. I'm from Florida, USA, and I'm so happy to meet you guys.
0: Yay! 미국 플로리다에 사는 소피아 양이라고 합니다. We're glad to have you with us today. Do you have any requests for 82 Major?
4: I know that all the members worked on Passport together, so could you please sing some of it for us?
0: 오, 멤버들이 다 함께 참여한 Passport라는 곡 한 소절 요청하셨습니다. 해주실 수 있죠?
2: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저는 만 5살에 바이올린을 시작했는데요. 바이올린 소리를 워낙 좋아했어서 그 특유의 따뜻함과 약간 사람의 목소리 같은 목소리를 갖고 있거든요, 바이올린이.

올랐을 때보다는 이제 혼자 연습할 때 더 큰 희열을 느끼는데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음악이 잘 나왔을 때 그때 가장 큰 기쁨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만의 색깔을 어떻게 하면 찾아갈 수 있을까 그걸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연습을 할 때는 이제 생각과 고민을 많이 하는 반면에 무대에서 연주할 때는 정말 머릿속을 비우고 아무 생각도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무대에서는 자유롭게 콩쿨 무대도 저만의 독주회라고 생각하는 자세를 가지려고 하고 있어요. 사실 바이올린과는 거의 제 인생의 대부분을 같이 해왔기 때문에 저를 힘들게 할 때도 많지만 제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존재입니다. 작곡가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와 또제 자신이 관객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모두 다 설득력 있게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연주자가 되고 싶습니다.

편안할 안자, 나라국자, 편안한 나라, 즉 극락세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안국사에서 이곳에 오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쉬고 가실 수 있는 좋은 곳이 됐으면 합니다.

옛날부터 그 신인보를 붓다보리라고 했는데요. 그 편안히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면서 궁극적으로는 내 안에 본래 있는 완전하고 청정하고 걸림없는 그 성품, 그 침묵의 자리를 자각하게 해주는 아주 좋은 방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ello, I'm Bank of America's Jung Hee-seok Officer.
2: Bank은 전 세계 외국인에게 한국을 알리기 위해 만들어진 사이버 외교사절단이죠. 저도 그중 한 사람이고. 여러분들의 높은 관심 속에 수많은 한국 오류 정보를 바로잡을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한국 역사와 관련된 오류 정보들이 여전히 눈에 띄더라고요. 잘못된 정보는 바로 고쳐야겠죠? 지금부터 제가 한국 역사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조선에서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한국은 5000년 역사를 이어온 나라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왕조가 바뀌고 나라 이름이 바뀌긴 했지만 한국은 독자적인 문화와 전통을 가진 독립국가였는데요. 1910년, 한국은 국권을 상실하고 일제치하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한민족은 1919년 3.1운동을 포함해 여러 차례 대규모 독립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시정부 수립, 광복군 활동 등을 통해 끊임없이 일제에 항거했어요. 1945년 8월 15일, 한국은 해방을 맞이했는데요. 하지만 한국전쟁 이후 한반도는 남북한으로 분단됐어요.

0: 예.
1: 안녕하세요. 온앤오프이션
0: 와이엇입니다. 예. 뷰티 온앤오프. 아, 오늘은 뭔가요?
1: 날씨가 봄이잖아요.
0: 뿅.
1: 봄이면은 예. 뭐가 떠올립니까?
2: 핑크빛.
1: 그렇죠. 핑크빛 뭐예요? 더 해봐요.
2: 사랑.
1: 그렇죠. 봄이면은 네. 이제 또 여기가 대학 가잖아요. 홍익대학교 네, 그렇죠. 아닙니까?
0: 아, 홍익대학교.
1: 봄에는 꽈팅과 소개팅이 정말 많이 이루어진다고 해요.
0: 아, 맞죠.
1: 근데 꽈팅 소개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0: 가장 중요한 건 첫인상이라고 그렇죠? 합니다. 첫인상은 3초 만에 와, 결정이 3초. 된다고 합니다.
1: 3초 만에 네. 할 수 있는 매력 어필 아이템.
0: 네.
1: 오늘의 주제는 바로 매력 어필 필살템.
0: 필살템. 필살기죠, 필살템.

0: 아무래도 첫인상이 하면 얼굴을 많이 본단 말이에요.
1: 네, 그렇죠.
0: 그때 가장 중요한 게 깔끔함이라고 생각합니다.
2: 깔끔함.
0: 근데 네. 저 같은 경우는 깔끔함 중에서도 네. 가장 중요한 게 생각하는 게 네. 눈썹 정리.
1: 눈썹 정리.
0: 그렇죠.
1: 개인적으로도 많이 하시잖아요.
0: 그렇죠. 눈썹이 깔끔해야 네. 사람이 또 이제 인상이 환해 보이고 네. 깔끔해 보이는 그 3초 안에 결정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해요.
1: 3 seconds.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입술 같은 경우에도 저는 좀 신경 쓰는 편입니다.
0: 정말로?
1: 두툼하게 되면. 이게 사실 제가 두툼한 입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 팬분들도 많이 입술을 보시고 입술 너무 이쁘다라고 항상 해주시거든요. 그걸로 제가 3초 안으로 꼬십니다. 오!
0: 꼬셔져요 이게?
1: 이 정도?
0: 싸다.
1: 본격적으로 이제 인터뷰를 시작해 볼 건데
0: 네.
3: 안녕하세요.
1: Hello.
4: Where are you from?
3: New York.
1: New York.
3: New York City.
1: Yeah. Oh, do you have time to interview?
4: Yeah.
1: Oh, thank you so much. Okay. Oh, are you attending university or what?
4: Yeah, I go to the language school.
1: Language school?
4: Yeah.
1: Oh, when did you come to Korea?
4: December, I think.
3: Yeah,
1: December.
0: Oh, do you think about K-beauty?
4: I really like it. I like how much natural tones that it has. So I like that a lot of the stuff

0: is lightweight, and if I want to look more natural, it's really easy to do that.
1: Uh-huh.
2: How can you show the actress your actress tooth?
0: Eyeliner.
1: Eyeliner.
2: Oh yeah, you're like.
1: Oh, good.
2: Little like a special.
0: Yeah, I have really pale eyes, so I try to wear a lot of dark eye makeup to make them more like vibrant. So I just got the eyeliner I'm wearing from Daiso because I'm broke.
2: Can I know what eyeliner you use it?
0: It's Bonsept. That's the brand.
2: The Bonsept.
0: Yeah.
1: KBT.
2: Hey, KBT입니다. And thank you for the interview.
0: Of course, thank you so much.
2: Thank you so much. High five.
3: Off.
1: Interview 하실래요?
4: 오, 오셔도 돼요.
5: 아, 지금 인터뷰 지금 웨이팅 있어요?
1: 웨이팅 있어요? 웨이팅이 생겼어? 안녕하세요.
4: 어서 오세요.
1: 강남에 오셔요. 홍대에 다니시고 계신
0: 네네.
1: 거예요?
0: 네네.
1: 아, 진짜요? 몇 학년이에요?
0: 저 4학년이요.
5: 4학년? 4학년 되셨으면 은 네. 이 4년 동안 그래도 해보셨죠?
0: 네.
1: 뭘요?
5: 과팅.
0: 아, 네.
5: 그때 내가 이제 좀 이 메이크업이나 그 티템으로 좀 뭔가 이게 필살기를 써야겠다 하는 그런 아이템이 있었을까요?
0: 약간 술자리 넘으니까 이제 지워지지 않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지워지지 않는 거?
0: 네.
1: 지금 남자친구 있어요?
0: 네.
1: 오! 오,
4: 진짜요?
1: 어, 그러면 이거 물어봐야 돼. 남자친구를 이제 처음 만났을 때 막 엄청 신경 쓰셨을 거 아니에요?
0: 네네.
1: 그러면은 아, 나 이것만큼 포기 못했다 하는 게 있어요? 속눈썹 이거 관리할 때 어떤 제품을 사용하셨죠?
0: 요즘에는 히팅 뷰러 쓰고 있어요.
1: 히팅 뷰러. 히팅 뷰러.
5: 드디어 디바이스 기기 나왔습니다.
1: 네. 아, 디바이스 기기?
0: 요즘 쓰고 있는 거는 필리밀리 거.
5: 필리밀리. 필리밀리. 지금 안 가지고 있죠?
0: 지금 있어요.
1: 오, 보여주세요. 보여줘.
5: 찐템.
2: 필리밀리.
1: 오.
5: 오.
1: 우와.
5: 이거 하잖아요. 시험에 나왔던.
1: 오, 시험에 나왔던. 이거. 아, 이게 한국 제품이었어?
5: 좀 얼마예요?
0: 아, 기억. 제가 올리브영 세일할 때 사서 한 2만 원대 중반이었던 것 같아요.
5: 올리브 에디션.
0: 네, 키티 에디션.
1: 지금 혹시 남자친구 만나러 가는 길이셨나요?
0: 어, 아니요. 지금 친구들 만나러.
1: 남자친구도 그다음에 중간에 만나고?
0: 아, 남자친구는 내일.
1: 네.
5: 안녕하세요. 나는 솔로예요?
1: 아니, 신기하잖아.
0: 저 애들 오늘도 좋아했었어요.
5: 아, 진짜요? 어? 왜 했었어요? 왜요?
1: 왜 했었어요? 지금 아, ING 해주세요.
0: 취업 준비하느라 힘들어가지고.
1: 아, 그냥 노래만 들어주셔도 돼요.
0: 네네네.
5: 감사합니다.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1: 네.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5: 파이팅!
1: 파이팅!
0: 감사합니다.
5: 대학생이시죠? 몇 학번이세요?
6: 26학번.
5: 와!
2: 26!
5: 어, 너무 컸어요. 새내기입니다.
2: 와. 그럼 몇 살이야?
6: 20살.
5: 네, 06년생?
2: 아, 그렇지. 당연한 얘기야.
5: 07년생?
2: 응, 07년생.
5: 이제 새내기나 대학생분들이 많이 하는 게 있어요.
6: 네.
5: 뭘까요?
6: 과팅.
5: 오! 뭐야,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2: 과팅!
5: 혹시 과팅을 해보셨어요? 아니면 지금 준비하고 계시죠?
6: 네, 준비.
5: 어, 준비하고 있어요.
2: 다 과팅을 준비하고 있어요?
5: 아,
2: 아, 그렇죠.
5: 그러면 과팅 할 때 내가 제일 신경 써야 될 포인트가 뭐다?
6: 피부랑 머리?
5: 머리. 뭐 특별한 제품 있어요? 뭐 추천할 만한?
6: 그 보라색에 이렇게 머리 헤어드라이기 하기 전후에 쓰는 그런 제품 쓰고 있어요.
4: 그루밍 토닉?
5: 그리고 저도 이 얘기하시는 부분이 그루밍 토닉이잖아요.
2: 네.
5: 저도 쓰거든요.
2: 어? 아, 그러면은 이제 피부 관리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뭘 바르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6: 뭘 바르는지 기억 안 나는데 일단 그냥 세수하면서 그거 짜가지고 이렇게 하는
5: 아, 클렌징 폼?
2: 네, 아, 클렌징 폼.
6: 하고 나와서 이거 이렇게 붙이는 거.
5: 붙이는 아, 토너 패드.
2: 토너 패드. 네, 패드. 토너 패드. 네,
6: 패드 하고 떼고 이렇게 슉슉 하면서 거품 나오는 거.
5: 토너?
6: 네.
2: 토너.
6: 토너 막 그런 거랑
2: 네.
6: 앰플 짜서
5: 앰플 많이 바르시네.
2: 어, 많이 바른다.
6: 그리고 뭐 또 이렇게 발라서 하고 또 이제 자기 전에는 뭐 흰색깔 해서 막 피부 하얘진다는 거 좀 하고
5: 그래도 정확한 명칭은 모르지만 할 건 다 하고 있어요. 신경 쓰는 부분이 피부와 또 머리?
6: 눈썹?
5: 눈썹! 눈썹은 평소에 하세요?
6: 네.
5: 오, 뭘로 하세요?
6: 그냥 눈썹 칼 올리브영에서 산 걸로.
5: 아, 눈썹 칼로 하긴 하죠.
2: 저도 눈썹. 나 눈썹 정리하세요?
5: 혹시 실례가 안 되시면 혹시 눈썹 칼을 가방에 갖고 다니진 않죠?
7: 저가 있긴 한데
5: 있어요!
2: 오케이, 한번 보여주세요.
5: 보여줘요.
2: 난 준비된 남자라는 걸 보여줘. 아니 그 꽈티 이제 준비 들어가잖아.
5: 들어가기
2: 바른 거 있어가지고.
5: 어? 요즘 MZ분들은 이렇게 눈썹칼도 들고 다닙니다.
2: 그렇죠.
5: 준비가 됐다는 소리예요.
2: 그러면 뭐 혹시나 아 나 커팅할 때 이것도 해볼까라는 생각 있으세요?
6: 그 뭐 인스타에 막 잡티 없애준다고 막 덱스랑 막 쓴다고 했던 거. 아
5: 그게 스틱으로 된 거?
2: 아 그거요.
6: 잘 모르겠는데.
2: 아 뭐 그것도 사용하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5: 근데 그거 네. 주변에 좀 쓰거든요. 네. 근데 굉장히 이게 자연스럽게 발린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혹시 지금 이름 잘 모르시는 있는 거잖아요. 혹시 이제 신뢰가 안 된다면 제품을 찍어가지고 이제. 보내주시면 제가 또 참고해가지고 네. 이 K뷰티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2: 예, 꽈팅 네.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5: 네. 또 이제 우리 새내기 분들이니까 네. 제가 좀 뷰티도 좀 알거든요. 일단 제가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깔끔한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립밤도 바르고 눈썹 정리하고 이제 더 나아가서 아까 그랬던 그런 스틱 있잖아요. 이 정도만 해줘도 굉장히 성공하실 겁니다.
2: 네. 네. 아, 이매춘 두 분 너무 잘생기셨어요.
5: 맞아요.
2: 그림 그려요, 둘 다?
6: 네.
5: 아, 진짜 미술.
2: 오 마이 갓. 나중에 저희 오늘 오프도 그려주면 안 돼요?
6: 연락 주신다고.
2: 꽈팅 꼭 성공하고.
5: 진짜 성공하세요.
2: 네. 행복한 사랑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5: 그러면 뭐 이게 성공 안 해도 됩니다.
2: 네, 성공 안 해도 돼.
5: 인생.
2: 고마워요. 조심하세요. 네.

0: 헬카처 분들이
1: 네, 처음 들어봤어요.
0: 하시는 분들이 네. 사람을 천인상을 3초 만에 스캔해서 그리신단 말이야. 그분들에게 또 이제 겸사겸사 그림도 우리 그림도 그리고 또 이제 또 얘기도 해보면 어떨까?
2: 아 그래 볼까요? 한번
0: 천인상을 잘 파악하려면 캐릭터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2: 진짜로?
0: 안녕하세요.
3: 저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저희가 사실 지금 첫인상 그런 뷰티 필스템 이런 거를 지금 인터뷰하고 있거든요. 이 첫인상을 파악하고 그리시니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찾아와 봤습니다. 아무래도 이목구비가 제일 중요하죠.
4: 전체적인 느낌은 이목구비에서 나오는.
2: 오, 신기해요. 오, 그러니까.
1: 신기하다.
0: 처음 봤을 때 어떤 게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 이목구비 이런 거에서.
4: 남성분들은 코가 제일 많으세요.
0: 중심부니까.
4: 여성분들은 눈을.
0: 상대를 딱 처음 봤을 때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하다 라는 게 있을까요?
4: 눈썹이 깔끔한 건 좋은 것 같아요.
0: 근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림을 잘 그리면 메이크업을 잘한다. 맞습니까?
4: 그림 잘 그리시는 선생님들 생각하면 색감 배합이나 이런 거 잘 하시는 것 같아요.
1: 아, 그쵸. 색감.
0: 이제 그림은 이제 도화지 그리는 거고요.
1: 그렇죠.
0: 메이크업은 이제 얼굴이랑 도화지 그리는 거잖아요.
1: 그렇죠.
4: 본인이 생각하기에 본인은 어떤 인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1: 저는 좀 날카로움. 둥글면서 날카로운 느낌이고.
0: 둥글면서 날카로울 수가 있나요?
1: 이해하셨는데 왜 그러시죠?
0: 저도 약간 좀 날카롭죠. 일단 무쌍이다가.
1: 네.
0: 저도 그래서 네. 눈썹을 굉장히 포인트로 삼고 있습니다.
4: 자기가 생각하는 거랑 다른 이미지로 나올 때도
0: 둘 중에 한 건 다르다 지금.
1: 오케이,
0: 날카로운데 안 되는데.
1: 갑자기 고릴라 그려진 거 아니겠지?
0: 도대체 뭐 기니피그 그려지는 거 맞지? 카피바라 이런 거?
1: 그러니까 이거 닮긴 했어.
0: 저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상어를 생각합니다. 상어.
4: 상어?
1: 네. 일단 혹시 누가 더 잘 생겼어요?
0: 질문이 여기 그게 아니잖아.
1: 그러니까 혹시 모르니까 혹시 몰라서.
4: 두분다 매력이 다좀 다르게 있어요.
1: 아 다르게 있어요?
0: 이런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어봤었겠어.
1: 그치
0: 그 와가지고.
1: 그치 막.
0: 아 기대된다.
1: 그러니까. 나올게요.
4: 네.
0: 드링.
1: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
0: 아
1: 우와. 아 너무 죄송합니다.
3: 우와. 잘 그렸다. 오, 이거 닮았다 근데.
1: 오, 형도 닮았는데? 오, 형, 이런 게 있었네. 포인트가 있네.
0: 감사합니다.
1: 와.
0: 아, 좋은데?
1: 그니까.
0: 아, 힐링했어요.
1: 맞아. 아, 근데 너무 이뻤다.
5: 일단 저희가 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뭐, 어떤 걸 구매해야 되죠?
0: 일단은 쭉 인터뷰를 토대로 봤을 때.
5: 네.
0: 뷰러 나왔습니다. 히팅 뷰러.
5: 히팅 뷰러.
0: 남성분들도 얘기 들었을 때 헤어에 지금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5: 맞아요.
0: 또 이런 제품을 참고해서
5: 네.
0: 제가 또 이제 직접 구매해서
5: 네. 한번 리뷰를
0: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 오케이. 한번 Let's 가보도록 go. 하죠. Let's go.
0: Let's go.
5: 와우. 야, 저희가 또 인터뷰를 통해서 사왔잖아요. 첫 번째 제품부터 뭐 소개를 한번 드려볼까요?
0: 그렇죠. 이 제품은?
5: 이 제품.
0: YSC가.
5: 네. 네. 첫 번째 인터뷰 손님이셨죠? 뉴욕에서 오신
0: 맞아요.
5: 분이었습니다.
0: 뉴욕커.
5: 네, 뉴욕커. 그때 얼굴 뵀었을 때 제가 느꼈던 거는 아이라인에 진심이시다.
0: 맞아요. 눈에 집중적으로.
5: 네. 아이 컬러도 너무 이쁘신데 아이라이너로 그거를 극대화시키셨던 것 같더라고요.
0: 맞아요.
5: 뭐 아까 전에 인터뷰하면서 느꼈지만 매력 어필을
0: 맞아요.
5: 하기 위한 또 필수템이잖아요.
0: 아 근데 됐어요. 그분의 매력이 느껴졌습니다.
5: 맞아요. 그래서 일단 이거 같은 경우에는 더 특별한 게 뭔지 알아요?
0: 3,000원이라고 합니다.
5: 3,000원밖에 안 해?
0: 네. 대박이죠.
5: 아, 대박이죠. Bone set, waterproof, eyeliner. 컬러는 black. 말 그대로 그냥 블랙이에요. 진짜 너무.
0: 아니에요. 블랙. 너무 01 블랙이에요. 이게 중요하잖아. 01 블랙. 근데 사실 네. 가격도 가격인데.
5: 네.
0: 가격이 싸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5: 맞아요. 우리 냉정하잖아요.
0: 해봐야지.
5: 네.
0: 자, 끝나겠습니다.
5: 또 글 써요?
0: 아니. 아, 근데. 리퀴드 브러쉬라가지고
5: 네.
0: 굉장히 부드럽게
5: 네.
0: 펜슬보다 훨씬 선명하게 발색되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5: 약간 느낌이 제가 받았을 때는 약간 그 붓으로 쓰는 느낌?
0: 눈 세 개야 지금. 그만큼 이제 발색력이 좋다는 거죠.
5: 네. 그리고 이게 워터프루프라서 한번 이거 지워지는지 안 지워지는지
0: 좋습니다.
5: 한번 비벼볼게요.
0: 워터프루프는 물로 지워야죠. 해봐야죠.
5: 느낌상?
0: 느낌상.
5: 네, 느낌상. 그래도 이렇게 비비면 어느 정도 번짐이 세잖아요. 근데 이렇게 비벼도 안 지워진다는 점, 일단은.
0: 그렇죠. 네. 확실한 리뷰를 위해서 정말 워터프루프가 네. 강력한지 보겠습니다. 네. 바로 전화해볼게요.
5: 네.
0: 갑니다. 오!
5: 어. 아, 저희 리얼한 또 제품을 소개하는 거잖아요.
0: 넘어가겠습니다.
5: 넘어가죠.
0: 네. 자, 두 번째 매력 어필 필살템입니다.
5: 네, 두 번째, 세컨드.
0: 이거는 또 이제 저희 문제 나왔죠. 뭐예요? 저희 사전 문제 나왔죠.
5: 아, 눈썹, 눈썹. 어, 이거 나.
0: 뷰러 아니에요, 아, 뷰러?
4: 뷰러, 정답.
1: 마스카라 아니었어요?
4: 진심으로요?
5: 아, 다른 거였구나.
0: 눈썹 정리를 썼는데? 아. 자, 용도, 속눈썹을 올릴 때 쓰는 제품.
5: 아, 속눈썹. 아, 나 속눈썹이라고.
0: 딩동댕. 속눈썹을 이제,
5: 아, 속눈썹.
0: 이제 높게 세워가지고 눈을 좀 더 커 보게 해주는 뷰러죠.
5: 우와.
0: 근데 이게 또 장점이 원래 이 쇠로 하는 거는 계속 오래 해줘 올라가는데 히팅 기능이 있어가지고 바로 된다고 합니다.
5: 아, 약간 그 고데기처럼.
0: 그렇죠. 이건 사실 기능이 중요하니까 네.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 네.
0: 오, 자
5: 히트
0: 바로 들어왔어요. 단계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하이, 로우, 하이. 자, 두 단계로 할 수 있어요.
5: 네. 그 만지면 뜨겁지 않을까?
0: 이게 예열이 되면 실리콘색이 변한다고 합니다. 최첨단이요.
5: 디자인은 일단은 여성분들께서 되게 좋아할 만한 디자인이에요. 헬로키티가 일단 붙어있다는 점과
0: 그쵸.
5: 또 사실 색감하고 보면은 이게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사실 예전에 막 그 저는 가위로 다른 걸 봤는데 네. 세상이 참 많이 발전하고 있어요.
0: 아, 근데 또 확실히 네. 조작감이 간편합니다. 저는 누르고 그냥 하면 바로 돼요. 자, 열이 올라온 거 보니까 아, 안 뜨겁네. 딱 은은한 따스함. 와이어 씨 해볼래요?
5: 아니요.
0: 아, 제가 해보겠습니다.
5: 네. 오! 오! 됐는데요? 잠깐만, 형 한 번만, 한 번 더 해봐봐. 약간.
0: 어, 됐다, 잡았다. 오! 됐어요!
5: 올라갔어!
0: 됐어요! 여기 끝에.
5: 좀 다르죠?
0: 아니, 근데 이게 제가 뷰러를 저도 많이 써보잖아요.
5: 네.
0: 근데 한번 찝힙니다.
5: 맞아요.
0: 그래서 저는 이 뷰러에 대해서 그냥 트라우마가 있어요. 무서워, 이렇게 찝히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많이 안 하고 한 번만 딱 올리면 바로 이렇게 열 때문에 올라가니까 이건 진짜 좋은 것 같아. 아, 이거 좋다.
5: 제가 한번 해볼까요?
0: 아, 그니까요.
5: 빅봄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0: 이게 쭉쭉쭉 해줘야 되네. 일단은 올라갔어요! 올라갔어.
5: 오!
0: 예뻐서 송아지가 됐어요, 지금. 저는 사실 이 뷰러를 많이 했는데 좀 차갑고 이 그게 있어요. 잘 안 돼요. 이거 한번 하면 잘. 근데 그쵸? 이거는 열 때문에 확실히 금방 조금만 돼도 이렇게 올라가는 게 느껴집니다.
5: 네. 그 메이크업 받을 때 보통 쌤들이 이쑤시개나 막 면봉으로 좀 태워서 이거를 좀 올리는 컬링 느낌을 주잖아요. 근데 이게 태우다 보면 사실 눈이 좀 따라올 때도 있잖아요.
0: 근데 해에 들어가면 또 그게 안 좋습니다. 건강에 좋다는 거죠.
5: 아, 건강, 헤어데이.
0: 네. 너무 좋은 것 같아, 진짜.
5: 맞아요.
0: 이거는 가져가겠습니다, 우리 저희가.
5: 좋은데? 네. 오케이, 쌤들한테 한번 줄게요. 좋습니다.
0: 또 이 제품, 그 아까 새내기 분들께서 추천해주신 제품인데 제품명 몰랐지만 덱스 파운데이션 이래서 찾았더니 나왔습니다.
5: 와우.
6: 인스타에 막 잡티 없애준다고 막 덱스랑 막 쓴다고 했던 거 막.
0: 아,
5: 되게 스틱으로 된 거?
6: 네.
5: 아, 그거요?
6: 잘 모르겠는데.
0: 이게 정말 핫했대요. 맨즈 뷰티 아이템으로
5: 오.
0: 그냥 좀 간편하고 색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돼가지고 이게 근데 이런 제형 이렇게 쓰는 게 굉장히 좀 맨즈 뷰티에 많이 사용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발라보겠습니다. 슥. 근데 또 이게 남성분들이 잘 못해요. 이럴 땐 어떻게 하냐?
5: 맞아.
0: 놀라지 마시라. 뿅, 뿅.
5: 우와!
0: 완전 뒤에도 있는 거예요. 이제 이걸로 펴주면 됩니다.
5: 오! 브러쉬 일체형이잖아.
0: 그쵸. 우와, 근데 좋다, 이거.
5: 이거 뭐야? 자연스럽게 돼.
0: 이거 좋다, 이거. 오, 진짜 좋은데, 이거? 자, 보여드릴게요. 너무 부드럽게 잘 발리고 잘 펴져가지고 보니까 로션과 선크림이랑 파데가 다 들어있대요.
5: 형, 충격인 게 뭔지 알아? 이게 하얀색이 조금 나왔었잖아. 이게 로션이래. 이거 어떻게 보면 로션과 그러니까 로션을 이제 바르고 사실 보통 이제 메이크업을 시작을 하잖아. 이거는 그냥 일석이조인 거지. 저 같은 약간 좀 메이크업에 뭔가 메이크업을 하고 싶은데 좀 이런 걸 세세하게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필수품이라고 합니다.
0: 맞아요.
5: 이게 사실 오리지널 제품이에요.
0: 제가 진짜 발라봤잖아요.
5: 네.
0: 손에 있는 모공도 채워줍니다.
5: 오!
0: 아, 나 이거 진짜 좋아. 아, 거짓말이 아니야. 아, 끈적거림 중요하죠.
5: 오 없어요 진짜.
0: 뭐야 이거 뭐야 이게. 아니, 어, 리얼하게 하라고. 아무래도 맨살이랑은 어. 좀 이제 어, 비슷한데?
5: 응.
0: 보송보송해. 아 전 또 그래 이것도 중요해. 파운데이션 바르면은 묻어요 막.
5: 맞아 맞아.
0: 이게 중요한데 잘 안 묻습니다.
5: 잘 스며든다.
0: 진짜 이런 걸 좋은 걸 새내기들만 알고 썼단 말이야?
5: 나쁘지 않아요.
0: 또 오늘도 이제 베스트템을 좀 뽑아야 되는데 어, 좀 벌써 골라진 것 같아요.
5: 오케이 좋아요.
0: 자 이제 이것도.
5: 아, 이거 새내기분들께서 또 이거 사진으로 보내주셨어요.
0: 직접 가서 집에서?
5: 네 집에서 와. 보내달라니까 진짜 보내줬어요. 보통은 까먹고 안 보내는데
0: 그러니까요.
5: 아 이걸 또 보내주셨습니다. 이거는 이거 무슨 제품이죠 근데?
0: 이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헤어 제품이죠. 저도 굉장히 이 그루밍 토닉을 정말 많이 씁니다.
5: 어 그래요?
0: 왜냐면 네. 이걸 바르고 안 바르고 머리를 세팅하는 게 엄청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는 이거 그루밍 토닉을 쓰는데 또 휘핑 제형도 처음 써봐요. 기대가 되는데
5: 휘핑 크림 같은 건가?
0: 그렇죠. 제품명은 그라펜 볼륨업 휘핑 토닉이에요.
5: 휘핑 토닉
0: 가볼게요.
5: 네.
0: 사실 또 제가 헤어 제품 좀 많이 써봤기 때문에 알아요.
5: 촌촌하면서 가벼운 약간 그런 크림 제형이네요.
0: 촌촌이
5: 촌촌 촌촌 촌촌 촌촌하네.
0: 진짜 촌촌해요. 쫀쫀하고 진짜 가볍긴 합니다.
5: 예.
0: 자, 이게 어떻게 하냐면 타월 드라이 하잖아요.
5: 예.
0: 그런 다음에 살짝 젖었을 때 머리 이렇게 가볍게 한준 다음에 드라이로 말려주면은 세팅이 잘 돼요.
5: 오.
0: 굉장히 이거는 진짜 모든 헤어 제품을 쓰시기 전에 가장 처음으로 써봤으면 하는 저는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5: 맞습니다. 토닉. 지금 냄새도 좋아요. 어. 그래서 뭔가 머리 감았다고도 생각 들 것 같아요. 머리 세팅을 했을 때도.
0: 끈적임은 없어요. 아무래도 이 토닉이다 보니까 끈적임이 덜하고 이제 아마 여기서 드라이까지 하면은 아마 이 다 날아갈 거예요. 끈적임.
5: 어, 그렇죠. 그러니까 마르면서.
0: 맞아요.
5: 뭐 사실상 이제 고정력.
0: 그렇죠.
5: 또 이제 볼륨감.
0: 그렇죠.
5: 거기에서 또 뭐가 있을까요?
0: 저는 이제 또 세정력도 진짜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5: 네.
0: 이게 잘못하면 모공을 막아요.
5: 맞습니다. 탈모 정말 무섭잖아요. 예, 네, 위험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 제품이 정말 그거에 대한 완화를 시켜준다고 그쵸. 하니까 너무 좋은 제품이네요.
0: 어, 좋습니다, 이거.
5: 예. 네. 우리 새내기 친구들이 또 추천해준.
0: 이것도 하나 가져갈까봐.
5: 그럴까봐.
0: 어, 새내기들 역시.
5: 우리 이 방송하길 잘했다.
0: 그니까, 좋은데?
5: 오케이, 가위바위보 할까요?
0: 아니, 동시에 쉽죠.
5: 잠시만요. 잠시만요. 우리 순서대로 가는 거잖아요.
0: 아, 그래요.
5: 그쵸?
0: 좋아요.
5: 하나, 둘, 셋 하면 하는 거예요.
0: 아니, 먼저 골라. 양복. 아니, 먼저 골라. 양복.
5: 이게 저는 이걸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려해준 우리 이현 형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0: 아니, 사실 이게 뭐 고르는 게 뭐 그게 없는데 괜히 이게 뭔가 더 내 마음에 드는 걸 고르고 싶긴 하네.
5: 아 맞죠. 아 근데 저번에 제가 형이 원래 고르려 했던 거를 제가 골랐잖아요. 이번에는 양보하겠습니다.
0: 그래? 전 이거 골라도 돼요 근데.
5: 아 근데 내가 이거 할래.
0: 뭐야.
5: 오케이.
0: 저는 그러면 저의 베스트 아이템 이 제품입니다.
5: 왜죠?
0: 첫인상. 이제 매력 어필을 해야 되잖아요.
5: 예.
0: 근데 저는 피부 톤 이런 트러블이 안 보이고 잡티가 안 보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 맞죠.
0: 근데 또 간편하게 이렇게 베이스 메이크업을 할 수 있다는 제품이 있다는 게 너무 좋고 해서 저는 이거 베스트 아이템으로 뽑았습니다.
5: 제가 뽑은 매력 어필 아이템은 사실 이제 머리 남자는 머리빨이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0: 맞아요.
5: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머리가 무거워요. 그래서 세팅하기가 어려운데 이 제품을 바른다면 아 정말 쉽게 머리를 만들고 싶은 대로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가지고 어 저는 이 제품으로 좀 베스트로 뽑아봤습니다.

0: 오늘도 네. 저희 픽으로 메이크업 다이어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Let's go.
0: 터프한 느낌을 전 주도록 하겠습니다.
1: 그거 알죠? 원래 똑바로 붙이는 게 아닌 거 느낌.

0: 짜란. 난 염원을 담았어. 피부에 자신감을 부탁해. 새내기 러브 스토리. 그의 사랑이 이루어지길.
1: 좋은데?
0: 이거 그거예요. 이터널 러브. 이제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랑을 해라. 지금은 뒷모습이겠지만 이걸 바르면은 앞모습의 연신을 만날 수 있다. 곰돌이도 줘라. 앉아서 데이트해라. 하이, 달려져 있습니다. 너는 뭐 그냥 막고 쳤구만.
1: 아니.
0: 난 스토리 형식이야, 사실.
1: 내가 더 스토리 형식인데?
0: 설명해줘.
2: 저는 보면은 이 헬스를 붙인 거는 탈모가 없다는 걸 좀 더 강조한 거고, 이 헝클어진 느낌을 낸 거는 이제 머리가 사실 정리하기 힘들잖아요. 이걸 나타낸 거고, 이제 이게 정리가 되면서 요거 글자 정도는 정돈이 돼 있잖아요. 그럼 사랑을 찾는다. 너의 머리는 탈모가 오지 않아. 사랑이 올 거야. 이게 너의 매력을 살려줄 거야.
0: 해시태그 해주시죠.
2: 해시태그 no 탈모, yes love, 볼륨업, 휘핑 토닉.
1: 와, wow. unbelievable.
0: 반응이. 와, 이거 민망하네요, 이거.
2: 네.
0: 좋습니다. 자,
2: 오늘도 이렇게 재밌는 메이크업 시간. 와.

어떻게 보면 이게 바라봄에 대한 작품인 것 같아요. 세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그 세상에 나뿐만 아니라 존재하는 이 모든 것들의 아름다움, 또 본연의 어떤 존재의 가치, 이런 것들을 제 나름의 생각으로 풀어낸 것이 몽유도원 모임.

국립무용단이라는 한국적 정체성을 가진 단체에서 이제 안무를 의뢰받았을 때 컨템포러리 아트를 하는 사람으로서 처음으로 굉장히 깊게 한국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나는 국립무용단의 어떤 한국성을 담아낼 수 있을까라고 고민했을 때 그냥 불현듯 구비구비라는 단어가 이제 저한테 떠올랐었고 그것이 저한테 굉장히 한국적 정서와 한국의 산세와 우리의 어떤 고유한 어떤 감각들이 되게 구비구비라는 말이 딱 이렇게 귀결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게 그 구비구비 하나로 이제 펼쳐진 예, 무대 언어가 그렇게 펼쳐졌어요.

저는 삶이라는 것과 되게 비슷하게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연습을 하는 과정 중에 저는 무용수로서 고민하고 성장을 하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 과정이 늘 있었던 것 같은데 작품 안에서의 나와 그 삶 속의 저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맞아떨어지는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연습을 하는 과정 중에는 그냥 저희가 늘 안무자님께서는 이상적인 것들이라고 얘기를 해주시지만 굉장히 디테일하게 어떻게 하면 춤의 언어로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래서 평상 어떠한 기분을 느끼면서 춤을 춰라. 어떠한 기분으로 춤을 추면 좋을까요? 늘 이런 질문을 반복하면서 이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본인들이 수십 년 동안 쌓아온 본인의 몸의 어떤 언어와 이 기술과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들이 여태까지 살아온 몸의 이야기를 저의 방식으로 이렇게 이 작품에 이렇게 담기기를 원했던 거라서, 그래서 모든 무용수들이 똑같기를 바라지 않았어요. 다 다르기를. 각자의 삶에서 경험하고 느끼고 생각했던 어떤 그런 사유들이 이 작품에 녹아나길 바랬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사람이 궁금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고유한 어떤 아름다움이 저한테 막 이렇게 영감처럼 막 보여요. 그럼 이제 그것을 저는 이렇게 동작으로 만들고 안무하고 각 장면의 역할들로 분배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 안에는 그냥 저라는 차진엽의 큰 세계에 그 무용수들도 각자 자기 집을 짓는 것 같은 그런 생각으로 같이 대화를 많이 나눴습니다.

천지나 화선지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먹을 딱 떨궜을 때 머물러 있지 않고 생명력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스며들면서 이렇게 퍼져 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 무대 위의 무용수들도 각자 이렇게 따로 존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서로의 이제 숨과 그 움직임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제 함께 그 호흡대로 흘러가거든요. 서로 주고받는 그런 관계성이라든지 살아있는 움직임 자체가 약간 수묵화처럼 보이는 네, 그런 요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관심을 갖는 관계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작업을 하면서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타인에 대한 관심일 수도 있고 내 주변 환경에 대한 관심일 수도 있고 내가 내 몸에 대한 관심일 수도 있고 이 공연을 본 관객들이 조금이나마 그런 거를 느낀다면은 그것이 예술의 힘이지 않나? 그것이 작게나마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예술의 역할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눈물 날 정도로 행복하다는 그런 말. 그날의 온도와 나를 보던 사람들의 표정. 그리고 또 이 음식을 처음 먹었던 날. 저에겐 동시에 같은 설렘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뮤지컬 배우 이지혜입니다. 그날은요, 제가 처음으로 고민이 생겼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데뷔 초창기였는데, 아, 무대란 이런 곳이구나 라는 맛을 보고 난 후에, 이럴 때는 그냥 고민 없이 매운 걸 먹어야 돼. 근데 그게 너무 빨간 거예요. 근데 저는 매운 음식을 못 먹어서 그냥 좀 쳐다만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올라오는 그 향이 왠지 모르게 완전히 매운맛은 아니었어요. 그렇게 딱 한 입 먹었던 순간, 아, 이거다.

우리 뷰티의 기초가 클렌징이잖아요. 쭈꾸미 같은 경우에는 소금이랑 밀가루를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정말 빨래하듯이 주물러서 이 불순물을 다 제거해 주셔야 되는데, 쭈꾸미 그 이름이랑 생김새랑 식감이 다 되게 귀여운 음식이에요. 한치, 뭐 낙지, 오징어 이런 친구들이랑은 비슷한 친척이긴 하지만 좀 다른 식감? 조금 더 재밌고 개구장이 같고 말괄량이 같은 느낌의 식감이에요. 아삭한 식감을 주는 채소가 있어요. 천사채 무침이거든요. 그걸 같이 곁들여서 먹으면 매운맛을 천사채가 잡아주면서 그 뽀드득 뽀드득 씹히는 그 맛이 있어요. 천사채가 잘 어울리는 조합인 것 같아요. 주꾸미와 천사채, 깻잎, 양파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거기서 되게 단맛이 나오거든요.

쭈꾸미가 보글보글 끓어오를 때 저는 그때 되게 초조하거든요. 굳이 음악에 비유하자면 왕벌의 비행. 어떻게 생각해보면 외국분들은 깔라마리랑 조금 비슷하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맛있는 고추장에 버무려서 쭈꾸미의 쫄깃쫄깃함이 만났을 때 그 궁합,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한식에만 딱 있는 식감인 것 같아요. 쭈꾸미 발판을 보면 아이들의 결이 다 살아있거든요. 탱글한 느낌. 매우면서도 매운 걸 참으면서 먹게 되는 그 알싸한 매운 맛을 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완전한 한식파거든요. 이제는 일상에서 저는 정말 항상 소소한 행복을 찾으려고 하거든요.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게 가장 저를 빠르게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길이거든요. 오늘 밤에 왠지 자면서 꿈을 꿀 것 같아요. 어젯밤 꿈속 쭈꾸미 이러면서

물의 국경선. 세계의 물이 점점 빨리 돌고 있다. 담수가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열대와 아열대의 물이 마르고 있다. 남반구의 물이 북반구를 향해 속수무책 빨려 들어가고 마지막 빗방울을 본 것이 언제였을까? 전쟁이 난 것도 아닌데 북쪽으로 북쪽으로 물을 찾아 이동하는 난민들. 국경에 줄을 서서 고무호수 속으로 빨려 들어가기만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국경은 얼음처럼 단단하다. 빗방울은 떨어지지 않고 마른 돌멩이들만 울퉁불퉁한 기념비처럼 쌓여 있다. 아주 멀리서 빙하가 속수무책 무너져 내리고 세계의 물이 더 빨리 돌기 시작하고 담수 한계선이 북상하고 있다. 물풀 한계선처럼, 수목 한계선처럼 지도 위에는 매일 새로운 물의 국경선이 그어진다. 안녕하세요. 시인 나희덕입니다. 저는 1989년 시인으로 활동하기 시작했고요. 9권의 시집을 비롯해서 시와 예술에 대한 비평적인 글쓰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시를 흔히 1인칭의 주관적인 발화 방식으로 여기지만 실은 실한 타자를 향해서 귀를 기울이고 또 깊이 공감하면서 그것을 자신의 몸과 언어에 실어내는 2인칭의 문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다가가고 말을 건네는 그런 대화적 행위인 셈이죠. 그렇게 타자들의 고통스러운 목소리를 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시가 좀 무거워지고 어두워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대면한 어떤 현실의 어둠을 외면하고 다른 아름다움을 추구하거나 재현하는 일이 시인으로서 직무유기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앞서 낭독해드린 물의 국경선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 물의 국경선은 잘 사는 북반구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환경오염이나 기후위기로 인해서 아프리카를 비롯한 남반구의 사람들이 그 피해자가 되고 있는 현실, 또 엄청난 규모의 난민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현실을 다룬 시입니다. 국가와 국가를 가르는 국경선도 있지만 담수 한계선이 점점 북상하면서 새로운 양태의 국경선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아주 오래전에 시장노트에 가능주의자라는 다섯 글자를 써둔 적이 있어요. 지난 몇 년간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온갖 불가능성들에 부딪히다 보니까 이제야말로 그 불가능성의 가능성을 믿고 또 살아내는 노력이 필요한 시대가 아닐까 싶더군요. 기존의 시스템을 그대로 인정하고 현실은 살만하다고 말하는 그런 단순한 낙관주의자가 아니고요. 현실의 고통과 모순을 직시하고 그 속에서 희미하게 남아 어떤 변화의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 말이죠. 중고등학교 때부터 시 읽는 걸 좋아했고 습작도 열심히 한 편이었어요. 또 대학에서도 국문학 전공하면서 문학계 활동을 했고요. 그저 시를 쓸 때 그 몰입하는 즐거움이 좋았고 제 자신이 가장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그런데 졸업 후에 고등학교 교사하면서 혼자 자취방에서 시를 쓰다 보니까 외롭고 막막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동안 썼던 원고들을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투고를 했는데 덜컥 당선이 된 거죠. 23살에 시인의 삶이 뭔지 깊이 생각도 못 해봤는데 그냥 시인이 됐고요. 그저 계속 시를 쓰기 위한 조건이나 동력을 얻고 싶어서
시인의 길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청소년기에 좀 조용하고 생각이 많은 아이였고 또 입시 체제로 막 그 긴장되어 있는 교실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숨이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 조용히 교실을 나와서 학교 주변을 몇 시간이고 쏘다녔거든요. 길에서 식물, 동물, 곤충, 뭐 돌멩이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유심히 관찰하고 그게 바로 이제 저한테는 문학 공부였던 것 같아요. 그런 경험이나 기억들이 시를 쓸 때 불쑥 떠오르기도 하고 과학과 관련된 책이나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시적인 착상을 얻는 경우도 꽤 있어요. 사실 시와 생물학이 그렇게 다른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생물체의 원리나 구조, 또 관계와 공생, 또 긴 시간 속에서의 변화 양상 이런 것들을 탐구한다는 점에서는 시와 생물학이 또 비슷한 점이 많다는 거 생각해요. 시인은 어떤 감정이나 사유도 감각화하는 습관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이제 눈에 보이게 만들고 또 시각뿐 아니라 청각, 호강, 미각, 촉각 이런 온몸의 감각을 결합해서 어떤 살아있는 형상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하죠. 팬데믹 시대를 건너오는 동안 제가 길에서 만난 삶의 풍경이나 사람들의 모습도 저에게는 피나 땀이나 눈물 같은 어떤 체액의 형태로 전달되는 느낌이었거든요. 시인의 역할은 비탈에 서 있는 나무처럼 가장 외롭고 가난하고 위태로운 존재들과 가까이 있으면서 그 말을 받아 적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프랑스어 시선집이 나왔을 때 그 출판사, 슈엔 출판사인데 그 슈엔에서 주최하는 나무 그늘 아래 낭독회라는 그 페스티벌에 주빈국 대표로 초청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알프스 가까운 산골에 그 수십 개의 천막을 치고 거기서 페스티벌을 하는데 정말 전국에서 굉장히 많은 출판사 관계자들이나 독자들이 찾아와서 깜짝 놀랐어요. 그때가 아마 제가 가장 많은 해외 독자들을 만난 기회였던 것 같고요. 낭독회나 작가와의 대화도 반응이 좋았어요. 물론 제가 프랑스어를 할 수 있었다면 더 좋았겠지만요. 시집 가능주의자를 낸 후에는 아마도 당분간 산문 작업들에 집중해야 할 것 같고요. 그런 중에서도 시적인 긴장이나 리듬을 놓치지 않고 새로운 시들을 계속 쓰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죠.

0: Let's go! Simply K-Pop!
1: We'll be capturing your favorite artist's best visual moments up close when hair, makeup, and styling shine the most.
2: 멋지고 각진 느낌의 쉐딩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3: 쉐딩.
4: 쨍한 컬러를 입어가지고 색조에 포인트를 줬습니다.
1: With the Melon's Hunters.
5: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무대죠. 바로 만나볼까요? 뮤직 스타트!

0: 안녕하세요. 커리어 서포터즈 아시엠
1: 휘바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서포터즈 활동을 처음 하게 됐는데요. 긴장이 많이 되네요.
0: 저도 여기까지 긴장을 엄청 많이 하고 왔어요. 같이 파이팅 해보자고요.
2: 파이팅!
0: 그나저나 우리가 나와 있는 곳이 어디죠?
1: 짜잔! 외교부잖아요.
0: 맞아요. 우리가 이곳에 왜 왔냐? 우리가 오늘 만나러 뵌 분이 바로 여기 이곳에 계시기 때문이죠.
1: 궁금한 거 너무 많은데 얼른 가보실까요?
3: 인사 나누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2: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4: 네. 안녕하세요. 국장님.
3: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외교부의 개발협력국장 이규호라고 합니다.
1: 바쁘실 텐데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찾아뵙게 된 이유는 사실 코리아즈 서포터즈 활동을 시작하면서 예전보다 더 열심히 코리아즈 채널에 올라온 컨텐츠들을 보고 있는데요. 최근에 우즈베키스탄 ODA 편을 보고 한국 ODA 정책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는데 한국은 왜 이렇게 멀리 있는 나라들을 돕는 걸까 라는 호기심도 있었고요. 그리고 저의 본국인 모로코에서도 직업훈련 교사들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얘기도 네, 들었는데요.
0: 맞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도 디지털 전환을 위해 연속 활동을 한국 정부가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KODA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3: 딱 맞는 사람을 오늘 면담하게 됐네요. 희바님께서 왜 한국은 멀리 있는 나라를 도와줄까 했는데 생각해보시면 한국 전쟁 때 왜 멀리 있는 에티오피아, 멀리 있는 콜롬비아가 한국을 도와줬을까? 그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점에서 오늘 두 분이 갖고 계신 궁금증을 풀고 가실 수 있도록 열심히 답변하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 그러면 제일 기본적인 것부터 여쭤보고 싶은데요. 개발협력이라는 단어가 생소한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정확히 개발협력이란 어떤 건가요?
3: 개발협력은 개발과 협력 두 단어를 합친 거죠. ODA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라고 하는 건데 이걸 다시 재조합을 하면 Official Assistance for Development예요. 디벨로프먼트 목적인 거고 어시스턴스는 수단을 의미하는 거죠.
0: 그럼 개발협력을 딱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국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3: 저는 빈곤 퇴치라고 봅니다. SDG라고 하는 게 Sustainable Development Goal도 No One Left Behind. 아무도 뒤처지지 않고 소외되지 않는 그런 빈곤 퇴치인 거고 결국은 ODA라는 거는 국제 글로벌 연대를 통해서 국제사회에 있는 개개인들의 빈곤을 퇴치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0: 국장님 말씀 들으니 딱딱하게 느껴졌던 개발협력 단어가 좀 더 따뜻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3: 맞습니다. 이게 하여튼간 개발협력이 이제 국가들이 공적 재원을 활용해서 좀 더 제도적인 발전 이루어질 수 도와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음을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 저 같은 사람이 열심히 할 수 있는 거죠.
1: 그런데 국장님. 제가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좀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2026년 한국 ODA 예산이 5조 원을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0: 5조 원이요? 이렇게 한국의 큰 규모의 예산을 들어서까지 개발협력을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3: 그의 답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은 민주화 이후에 계속 글로벌 리더가 되고 싶었어요. 글로벌 책임 강국, 유엔 안보리 비상이사국을 세 번째 수임한 나라고 G20, APEC 이렇게 하잖아요.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그 국가가 글로벌 공공재를 제공해야지 그들한테 도움이 되는 공공재를 제공해야지 여러 국가들 지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가 제 생각이에요. 원조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카자흐스탄의 공무원들이 역량을 갖추게 되면서 그 공무원들이 역량이 갖춰지면 배럴 팔러시를 만들 거야.

0: 직업훈련을 해줘가지고 거기에 많은 모로코 젊은이들한테 기술을 알려주고 기술을 알려준 사람이 숙련 노동자가 돼서 모로코의 어떤 공장에 가면 배럴 프로덕트를 만들게 되고 그럼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이런 노력이 없이는 누구와 한골 지지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된 이후에 가장 큰 국정 과제를 내세운 게 글로벌 책임 강국입니다. 그게 바로 한국은 이제 글로벌 리더로서 글로벌 공공재를 생산하고 그 글로벌 공공재의 성과가 글로벌 연대를 기여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연대라는 말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코로나 때 글로벌 연대가 없었으면 백신이라는 거를 생산해서 협력국에 나눠주고 마스크도 나눠주고 이런 의식이 없었으면 지금 아마 여전히 우리는 코로나 위기 속에 살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글로벌 연대가 가장 우리하고 상관이 없게 느껴지지만 가장 우리의 실존 문제에 와닿는다.
1: 저는 국장님 말씀 중에 글로벌 리더, 책임 강국 이런 말이 귀에 쏙 들어갔거든요.
2: 네, 저도요. 그렇게 한국의 위상이 하루하루 높아지고 있는 거 저도 느껴져 있는데 높아진 위상만큼 책임감도 다하겠다는 말이 좀 멋지게 들리네요.
0: 감사합니다.
1: 국장님, 그런데 개발 협력에도 정말 다양한 분야가 있잖아요. 이것만큼은 한국이 잘하고 있다 하는 개발 협력 분야를 골라보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0: 한국 정부는 지금까지 보건, 교육, 뭐 디지털, 뭐 지역 개발, 기후 변화 대응 다양한 분야에서 개발 협력 사업들을 파트너 국가들과 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또 뭐 시민사회, 국제기구, 뭐 기업들 다양한 주체들이 협력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제가 꼽으라면 우즈베키스탄에 사마르칸트의 직업훈련 학교가 있었습니다. 되게 인상적이었던 거는 거기에 금형 분과가 교육이 잘 돼서 그 주변에 있는 산업체들한테 주문이 쇄도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직업훈련원이 그 지역 산업과 연계를 해서 산업에도 훌륭한 인력도 제공하지만 그 산업이 다시 또 비즈니스를 잘해서 이 직업훈련원한테 다시 주문을 넣고 이 직업훈련원 그 돈으로 다시 교육의 질을 높이는 선순환 과정이 구축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바로 지속 가능성이죠. 교육도 하지만 취업도 하게 되고 비즈니스 하게 되는 삼박자가 딱 맞는 아주 훌륭한 사업을 하고 있고 이런 성과는 외교관계를 더 확대하는 데 긍정적인 기여를 할 거고 그러한 외교관계는 저는 되게 지속 가능하다고 봐요.
2: 네, 말씀 듣다 보니 한국 정부가 청년을 위한 활동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하나의 청년으로서 반가운 소식으로 들리네요.
0: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향후 5년간에 무상운전을 어떻게 이끌어 갈 거냐 하는 계획을 세웠어요.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하고 혁신적인 투자라는 비전을 가지고 청년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한국이 앞으로 ODA를 계속 이끌어 갈 예정입니다.
1: 국장님, 수많은 사업과 현장들 중에 국장님의 마음을 가장 크게 움직였던 기억에 남는 일이 있을까요?
0: 외교관으로서 경력을 개발협력에 집중하게 하는 사업이 하나가 있어요. 수단에 2년간 근무를 했었는데 코이카가 하는 사업에 준공식을 제가 가게 됐어요. 개천이 있어서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물을 거기서 이렇게 떠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물을 먹으면 거기에 있는 주혈 흡충, 기생충에 감염이 돼요. 그럼 배가 불러지고 복수가 차고 블로팅하는 그런 병들이 이제 만연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제거하는 사업을 코이카가 하는데 어떻게 하냐. 정화시설을 만들고 그 깨끗한 물을 펌핑으로 올려서 워터탱크를 만들어서 그 워터탱크도 연결해서 워터포인트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마을 근처에. 근데 이 워터포인트가 왜 중요하냐면 개도국에 가보면 물을 기르고 나르는 사람들은 남성이에요? 여성이에요?
1: 남성?
0: 여성입니다.
1: 여성이에요?
0: 물을 기르러 왔다 갔다 하면서 어른 여성뿐만 여아 여성들도 성폭력의 위험에 노출되고 되게 위험해요. 근데 워터포인트를 마을 근처에 만들어주니까 그런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사업에 갔더니 그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저를 반겨주는 거예요. 히잡을 두른 여아들의 그 눈을 아직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눈망 때문에 제가 개발협력을 계속 하게 됐습니다.
2: 당장의 성공보다 미래의 투자라는 말씀.

0: 이 기억에 남는데요. 맞습니다. 그때 그 아이들이 자라서 기억해 준다면 그 국장님이 말씀하신 미래를 위해 기초가 될 수 있어요.
1: 맞습니다. 그들이 커서 한국에 대한 우호적 감정을 갖게 되고 나중에 한수단 관계에 회복하는데 기초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외교는 당장의 이익보다는 롱텀 인베스트먼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 국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 한국의 역할이 앞으로 더 커질 것 같다는 기대가 생기는데요. 혹시 시대 변화에 맞춰서 한국이 새로 공을 들이고 있는 개발협력 분야도 따로 있을까요?
1: 두 서포터즈 분들이 보시기에 어떤 개발협력 분야가 한국의 트렌드나 한국의 뭐 어떤 강점에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하나요? 한번 아이디어를 줘보세요.
0: 아무래도 한국은 과학기술 공국이니까 아마 AI 같은 걸 활용할 수 있을지 않을까요?
2: 오, 맞아요. 기술하고 관련된 그런 분야일 것 같은데.
1: 맞아요. 제가 요즘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소셜벤처예요. 소셜벤처라는 게 뭐냐면 그 젊은 창업자들이 뭐 여러 가지 혁신적 아이디어를 기술을 활용해서 사회의 공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 그 기여하는 과정에서 비즈니스를 창출해서 돈을 버는 기업이에요. 사회적 기업은 좀 더 공익적인데 관심을 갖는 거고 소셜벤처는 좀 더 재무적인데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그들은 지속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개도국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들이 그 개도국 시장에서 비즈니스를 만들면 개도국에 있는 사람들하고 협력을 할 수도 있고 고용을 할 수도 있고 그러면 그 개도국의 또 시장도 넓어지게 되고 그거는 시장이 넓어지면 경제성장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의 각 분야에 있는 소셜벤처들을 하고 K-임팩트 연합체를 만들었어요. 여태까지 한국의 ODA는 되게 시공 중심에 그리고 기자재 제공 중심의 ODA를 많이 했어요. 그게 도움이 되지만 그게 만약에 그 협력국 정부의 예산이 없으면 그건 언젠가 낡고 언젠가는 망가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찾은 게 바로 소셜벤처 활용한 기술 중심의 ODA를 해야 된다. 그게 오늘날 우리 현대 ODA의 미래라고 그래요. 원조는 아무래도 작아요. 그래서 투자가 이루어지게 해야지 그 개도국 경제성장이 이루어지고 그래야지 고용이 이루어지고 그래야지 빈곤 퇴치가 이루어지는 순환적인 사이클이 만들어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저도 나중에 착한 소셜벤처 기업에서 일을 해보고 싶은 욕심이 생기네요.
1: 맞아요. 이렇게 한국에 와서 공부하시는 두 분 같은 분들이 어떤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결국은 개발협력은 인재를 키우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똑똑해지지 않으면 배럴 팔라시가 안 나와요. 경제가 성장하려면 아이디어, 혁신적 아이디어가 나와야 되고 혁신적 아이디어는 교육에서 나오는 거고 그래서 저는 청년 개발협력이 앞으로 미래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 국장님께서 생각하는 개발협력이 미래까지 듣고 나니 오늘 제가 안고 온 궁금증이 모두 쏙 시원히 해결된 것 같아요.
1: 저야말로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초심을 다시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앞으로 코리아즈 서포터즈의 멋진 활약을 계속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2: 오늘 외교부 방문하고 나오니 너무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0: 네,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 들었는데요. 한국의 개발협력에 대한 진심을 느껴져서 정말 좋았어요.
2: 그럼 앞으로도 저희가 코리아즈 서포터즈의 활동을 열심히 이어가겠습니다.
0: 코리아즈 시청자 여러분,
2: 감사합니다.
0: 안녕.

터지.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한국인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본 시일 텐데요. 바로 서시입니다. 이 시를 쓴 주인공, 바로 윤동주 시인입니다. 안녕하세요. 반크에서 활동하는 권소영 연구원입니다. 서시, 별에는 밤, 자화상 등을 쓴 윤동주 시인은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시인 중 한 명으로 꼽히는데요. 가끔 윤동주 시인의 정보에서 오해와 오류가 보이더라고요. 제가 윤동주 시인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대일항쟁기였던 1917년에 태어난 윤동주는 평생 한국어로만 시를 쓰며 민족의 아픔을 위로했던 시인이에요. 폭넓게 세상을 접하고 더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해 일본 유학을 떠났던 윤동주는 1943년 7월 한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민족 문화와 독립 정신을 고취시켰다는 혐의로 일본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1945년 2월 윤동주는 28세의 나이로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숨을 거뒀는데요. 암울했던 식민지 시절, 민족에 대한 사랑과 독립에 대한 염원을 시로 쓴 윤동주 시인. 우리가 기억해야 할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한국 바로 알리기. 여러분도 함께 해주세요.

누나가 발레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누나 발레 학원에 따라가서 누나가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하고 싶다고 생각이 조금 들어서 발레 음악에 맞춰서 아무 춤이나 추다 보니까 그냥 그 음악에 맞춰서 제가 몸을 움직이는 게 재밌다고 느껴졌었는지 발레를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나이가 어릴 때 제가 가진 장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아예 제가 가진 단점도 모를 때 발레를 시작했다 보니까 제일 큰 문제가 이제 평발이었던 것 같아요. 평발이다 보니까 발레를 할 때 쥐가 조금 많이 나는 편이라 그거를 견뎌가면서 춤을 계속 춰야 했던 거 그게 가장 극복하기 힘들었던 것 같고요. 제가 다리가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두껍다고 해서 제 다리를 조금 싫어했었는데 근데 이제 로잔에 갔다 오고 나서 오히려 이 제 다리에서 나오는 파워풀한 힘이 좋았다고 해주시는 분들도 있다는 걸 느껴가지고 그 두 개가 가장 극복하기도 힘들었고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프릭스티 로잔이라는 콩쿨 자체가 학생들 사이에서는 가장 크고 의미 있는 콩쿨이다 보니 제가 그 로잔 영상을 보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그 무대에 서서 제가 춤을 췄다는 것 자체가 엄청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제가 걸어왔던 길, 이게 맞는 방법일까? 근데 그런 의구심을 다 없앨 수 있게 제가 가는 길이 맞았다라는 거를 확인시켜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감정이 들어서 조금 감격스러웠던 것 같아요. 한 배역에만 잘 할 수 있는 명수가 아니라 어떠한 배역을 받아도 다 넣어서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스펙트럼이 넓은 명수가 되고 싶습니다.

0: Let's go! Simply K-Pop!
1: We'll be capturing your favorite artist's best visual moments up close when hair, makeup, and styling shine the most.
2: 멋지고 각진 느낌의 쉐딩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쉐딩.
3: 쨍한 컬러를 입어가지고 색조에 포인트를 줬습니다.
1: With the Melon's Hunters,
4: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무대죠. 바로 만나볼까요? 뮤직 스타트!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의 주인공 누구? 나초진세. 다들 잘 지내셨어요? 아 근데 갑자기 이렇게 카메라가 바로 세팅이 돼 있네요. 이게
1: 오늘이 시즌 2 네. 처음이잖아요.
0: 아, 아 또 이렇게 시즌 2를 또 맞이하게 됐네요. 또 여러분들 덕분에. 아, 아니 이게 짤들이 좀 많이 돌더라고요. 이게 지금 생각하면 조금 부끄럽기는 한데 그래도 전 되게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재밌었어요. 또 이번에는 어떤 또 새로운 또 재밌는 여행들이 또 기다리고 있을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저와 여행을 같이 할 또 파트너가 필요하잖아요. 또 자 우리 나와주세요. 아 건범씨 잘 지냈어요. 잘 지냈어요. 궁금이다 언니 오빠들 잘
2: 떠나요. 오늘 잘 지냈어요?
0: 잘 지냈어?
2: 네, 저 이제 브랜드도 런칭하고 바쁘게 보냈어요.
0: 아 근데 감독님 그러면 저희 이렇게 일찍 부른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출연자가 저희 둘만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3: 여러분 두 분한테 특별한 선물을 드리려고 오늘 특별히.
0: 아 저희한테요? 오
2: 너무 좋은데요?
3: 오늘의 선물의 제목을 하나 말씀드리면
0: 네
3: 하늘을 선물해 드릴 거예요.
0: 하늘을 어떻게 줘요?
2: 뭔가 스카이 다이빙 시키는 거 아니야?
0: 스카이 다이빙?
2: 하늘에서 막 밑으로 떨어뜨리고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0: 어, 근데 좀 몸 불안해 맨날. 나한테 맨날 가보시면 알 거예요 하면서 갔는데 산에서 그냥 떨어뜨려 버리고 이러니까. 아 근데 궁금하다. 그러면은 저희 선물을 받으러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하늘을 받으러 저희 둘이라도 이거 오랜만에 이거 할까요?
2: 네
0: 하여 오랜만에 우리 한번 하자.
2: 네
0: 넘어온 김에 천국일주 갑시다.

0: 어, 깜짝이야.
1: 이거 3대가 더블 쌓아야 탈 수 있는 거래요.
0: 아, 진짜야?
1: 네.
0: 와, 근데 불 진짜 세다.
1: 와. 어, 너무 신기해요. 대박. 와.
0: 이거 그냥 해외, 그냥 이거 영상으로만 봤지, 이거를 실제로 볼 줄이야. 와, 이거 여기서 봐요.
2: 하트는 준비 되셨어요?
3: 네, 하세요.
0: 예.
3: 이쪽으로 오세요.
0: 예. 이쪽으로. 와. 와, 잠깐만, 불이 이렇게 가깝구나. 와. 위에서 보니까 이거 CG 같아. 지금 우리가 위에 있다는 느낌이 안 들어.
1: 오빠, 저 새보다 우리가 더 높이 있어요.
0: 그치?
1: 네.
0: 와, 그러네.
1: 야! 어, 너무 예뻐.
0: 와, 근데 진짜 감독님이 왜 선물이라고 하신지 알겠다.
1: 오, 이건 진짜 너무 큰 선물인데요.
0: 그러니까.
1: 와, 이건 최고의 선물. 와, 진짜 최고. 소원 빌어요, 오빠.
0: 소원 빌어야겠다.
1: 네, 소원 빌어요. 시즌2 잘 되게 해주십시오.
0: 시즌2 잘 되게 해주세요. 시즌4, 5, 6, 7, 8, 9, 10까지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0: 근데 사장님 이게 다 뭐예요 이게?
1: 아 이제 열기구를 타시고 이제 착륙하시면 네. 마지막에 세레모니를 해야 됩니다.
0: 세레모니를? 아
1: 축복의 의미가.
0: 자 축복 축복.
1: 예. 축복의 의미.
0: 자 하나 둘 와. 와. 넘어오기면 전국을 쳐.
2: 눈통.
0: 파이팅. 네, 저희가 이제 좋은 기운을 받고 왔잖아요, 하늘에서.
2: 네.
0: 정말 좋은 선물 감사드립니다, 진짜로. 근데 솔직히 감독님 왜 이렇게 무서워하셨어요, 아까? 나 진짜 그렇게까지 무서워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진짜.
2: 한번 해줘요, 감독님.
0: 감독님 표정이 아까 어땠냐면 감독님, 저 보세요. 맞잖아요. 그래서 보미가 계속 멘탈 나가니까 하지 마.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넘어온 김에 전국 일주 시즌2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2: 그쵸?
0: 오늘 여기 부여에 어울리는 분을 또 저희가 모셔봤어요.
2: 네.
0: 신이죠 거의. 요즘에 정말 핫한 분이고 아 오시면 진짜 깜짝 놀랄 겁니다. 지리 여신으로도 유명한 우리 이도 씨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데 너무 예쁘신데.
3: 아싸, 감사합니다.
2: 너무 예뻐요.
3: 제가 사실 대학교에서 역사를 전공한 건 아니지만
0: 네.
3: 이 지리를 전공하면서 역사와 지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0: 맞아요, 맞아요.
3: 그래서 그런 역사와 지리의 관계 그리고 네. 제가 사실 오늘을 위해서 조금 역사 공부도 더 해왔습니다.
2: 멋있다, 역시.
0: 아니, 오늘 이도 씨 부여의 역사와 또 지리에 대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기대됩니다. 네.
0: 자 그리고 또 다음 또 저희가 또 여행 메이트가 한 분이 더 계세요. 저로서는 이제 전국 일주의 그 비주얼을 담당을 할 수가 없어서 엄청난 또 아이돌 분을 한번 모셨습니다. 자, 사이커스의 헌터 씨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2: 오,
0: 너무 잘생겼다.
4: 안녕하세요. 저는 사이커스 후후후 파이팅 헌터로 옵니다.
0: 근데 한국말을 너무 잘하세요.
4: 썰 감사합니다. 제가 한국에 온 지 한 6년 정도 돼가지고 어느 정도 좀 할 줄 압니다.
0: 너무 잘생기셔가지고.
4: 에 아닙니다.
0: 근데 눈을 못 뜨겠어요 지금. 이게 이게 햇빛 때문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4: 햇빛 때문에.
0: 햇빛 때문에 그런 거죠.
4: 네, 햇빛 때문에.
0: 네. 근데 혹시 풀네임이 있어요?
4: 풀네임이 밥한 건네께 넘어.
2: 네?
3: 밥한건 렉기 너무.
2: 태국말 나세요?
3: 아니요 태국말은 못하지만.
0: 아니 근데 이도 씨가 5개국어를 한대요. 5개국어를 할 줄 안대요.
3: 아 태국어는 할 줄 모르지만
0: 네.
3: 옆 나라인 이웃 나라인 라오스어는 할 줄 압니다.
0: 와
2: 대박.
0: 근데 이도 씨 여기가 이제 백제의 도시 부여잖아요.
3: 네.
0: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백제는 어떤 나라인가?
3: 백제의 시작은 네. 한강이라고 보시면 돼요.
0: 한강?
3: 네. 기원전 18년쯤에 온조가 이제 한성에 터를
0: 백제의
3: 잡고
0: 백제의 온조왕.
3: 네!
0: 리액션이 네. 너무 좋으셔가지고 계속 봐서 맞추고 싶다.
3: 아 너무 좋아요.
0: 역시 영 선생님.
3: 네, 그래서 지금 여기가 다 사찰이었고 백제의 수도의 중심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 그러면 우리 보미 씨는 북한에서 어떤 역사를 좀 가지고 있어요?
2: 저는 고구려 역사를 주로 많이 배워요.
0: 그렇죠, 맞아.
2: 그래서 저 백제 역사를 배웠을 때도 고구려를 세운 사람이 주몽이잖아요.
0: 네.
2: 주몽의 와이프 소선어가 주몽이랑 이제 부부싸움을 해가지고 가출해가지고 백제를 세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0: 그게 혹시 맞는 거예요?
2: 그게 맞는 말이에요?
5: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0: 아 그래요?
5: 저한테
0: 아 근데 피디님 거 얘기 듣고 싶지 않아요. 저 이도님한테 듣고 싶어요. 저 피디님한테 듣고 싶지 않습니다.

0: 씨, 근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거예요, 이게?
1: 지금 뒤에 보이시는 요 탑은 석탑이죠.
0: 석탑.
1: 네, 요거 이제 정림사지 5층 석탑이라고 어? 해서요.
0: 정림사지 5층 석탑, 이거 시험 문제 나오셨나요?
1: 어, 맞아요. 맞죠? 소설명으로.
0: 백제에 있는 거. 아니, 그 백제 부여.
1: 네네.
0: 아, 기억나요, 기억나요.
1: 사실 백제의 유물 중에 현재 남아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 정림사지 5층 석탑은 돌로 이루어져 있어서 아직까지 되게 보존이 잘 되고 있는 네, 그런 탑입니다.
0: 와, 그래서 이렇게. 근데 여기 불에 그을린 흔적들이 있는데 이런 건 뭐예요?
1: 아, 어? 불에 그을린지 어떻게 아셨어요?
0: 어, 그냥 이게 검게 돼 있고 약간.
2: 아, 그러네요. 딱 살짝 검게 돼 있네요.
0: 불에 그을린 거 맞아요?
1: 네, 너무 좋은 아이디어예요. 보통 까만색이면은 네. 어, 곰팡이핀 건가? 그냥 누가 낙서한 건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전쟁을 하고 함락시킬 때 네. 네. 건축물이라든가 뭐 탑 등등을 네. 불태우는 게 굉장히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많이 들어봤겠지만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건축물들은 나무로 지어졌기 때문에 불에 의해서 많이 훼손되었다. 이런 역사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맞아. 근데 이제 우리 돌은 불을 이기니까요. 네. 그 흔적만 까맣게 남은 거고 석탑은 이렇게 멋있게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0: 저 그럼 저희가 직접 좀 가까이 가서 한번 저희가 지켜볼까요?
1: 어, 그럴까요?
0: 네. 네. 자, 우리 또 시즌2 첫 화니까 네. 최대한 신명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3: 좋습니다.
0: 자, 넘어온 김에
4: 정리! 정리!

0: 누군가에게는 역사 속 한 장면이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기다림, 돌아오지 못한 이들을 기억하는 전시, 지구촌 작가와 함께하는 기원 73 프로젝트를 다녀왔습니다. 1950년 6월 25일에 시작된 전쟁은 수많은 가족의 삶을 바꾸어 놓았고, 지금도 그날의 이별은 끝나지 않은 현재로 남아있습니다. 통일부는 제2회 6.25 전쟁 납북자 기억의 날 기념식을 열고 평화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1: 벌써 7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4살 꼬마는 백발의 80 노인이 되어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갓 결혼한 아내는 90이 되어서도 돌아오지 못한 남편 이름을 애타게 부르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아픔은 이들 가족만의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모두의 아픔이기도 합니다. 총성은 멈췄어도 한반도는 아직 전쟁을 완전히 끝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은 전쟁의 참상을 되새기는 기억의 날이자 완전한 평화를 반드시 만들어내겠다고 다짐하는 다짐의 날입니다.
0: 이산가족과 납북자 가족을 향한 위로의 마음은 북녘을 마주한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도 이어졌습니다. 국내외 12개국, 73명의 예술가가 참여한 특별 기획전인데요. 6.25 전쟁 참전군인이자 북에서 온 실향민, 그리고 이산가족이기도 한 이승택 작가. 그의 작품에는 전쟁이 남긴 상처와 삶의 기억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2: 항상 마음속에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을 그리워하시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 분단 현실을 가장 가슴 아프게 여기시고 자기 삶으로 체험하신 것들을 작업을 통해서

0: 표현을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시기를 바라시고 지금도 90세가 훨씬 넘은 그런 연세에서도 꾸준히 작업을 하시고 계세요.
1: 이건용 작가는 서로 다른 두 색으로 남과 북을 표현했습니다. 두 색이 하나로 어우러지듯 언젠가 다시 하나가 될 한반도를 향한 바람이 녹아있습니다. 차주만 작가는 철망 사이를 빠져나간 새를 통해 보이지 않는 자유와 희망을 상상하게 합니다. 양화선 작가의 소박한 집 한 채. 지금은 갈 수 없는 고향이지만 언젠가 다시 가족의 온기로 채워질 날을 기다리는 공간으로 표현했습니다. 전쟁과 분단, 그리고 가족과의 이별은 언어와 이념을 넘어 모두가 공감하는 이야기입니다. 세계 각국의 예술가들도 작품을 통해 평화를 향한 마음을 전했는데요.
0: 잉고라는 독일 작가님이세요. 이 작가님도 문화적으로 동독과 서독의 그런 분단을 그리고 통일을 이제 경험하신 분이시잖아요. 이 화면을 보면은 왼쪽은 북한 아파트, 오른쪽은 한국, 남한의 아파트를 상징적으로 그려놓으셨고 이 놀이터는 분단되기 이전에 놀았던 공간을 상징하는 거예요. 남한의 어린이, 북한의 어린이가 서로 함께 다시 예전처럼, 예전의 어린이들처럼 놀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미래에 대한 희망적인 염원을 담은 작품입니다.
1: 분단 이후 강제로 멈춰버린 시간과 기억. 이번 전시가 언어와 이념을 넘어 우리 모두에게 치유의 과정이 되길 바랍니다.
2: Though unseen, an intense global competition over energy resources is already underway. Why is it more important than ever to invest in renewable energy? Find out on Humanities Beyond Borders.
3: 근데 들어보니까 우리가 솔직히 탄소를 안 쓸 수는 없는 것 같아요.
4: 네.
3: 그렇다면 이 대안으로 요즘 신재생에너지,
4: 뭐
3: 신재생에너지 많이 말하잖아요. 이거는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 있을까요?
4: 그래서 이제 리뉴어블 에너지라고 하거든요. 네. 그거는 번역하면 재생인데 옛날에는 뭐 전력원이나 이런 걸로 쓰지 않던 애들을 새롭게 전력원으로 고민하게 된 애들을 신에너지로 분류했었고 그게 네. 예를 들어서 연료전지, 수소 이런 애들이었는데 네. 정책에 이제 재생과 수소에너지를 분리해서 지금 거론을 하고 있고 재생은 자연 에서 에너지가 올 때 재생. 그래서 태양광, 풍력, 수력, 뭐 태양열, 지열, 바이오까지 이런 정도를 재생이라고 하는데 재생 에너지를 2030년까지 20% 이상 발전량 비중을 가져가게 네. 하자라는 정책적인 지향을 갖게 된 거는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때 가장 많이 댓글을 많이 달던 게 우리나라는 뭐 사계절이 어쩌고 태양빛이 별로 없고 바람도 없고 막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의 일조량이 어떤가 사계절 있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진 않거든요. 많잖아요. 뭐 그렇다고 우리가 사우디아라비아나 캘리포니아 같은 일조량을 갖진 않았지만 그렇게 태양광을 많이 한다는 독일이나 아니면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비중이 거의 뭐 20% 이제 거의 육박하게 되는데 17% 정도 된 것 같은데 우리보다 일조량이 훨씬 나빠요. 그런데도 비중은 높잖아요. 24시간 중에 이렇게 적분에서 빵빵한 사각형으로 에너지를 얻는 그림으로 그려봤을 때 그걸 3.6시간쯤 발전한다고 말해요. 얘를 이용률이라고 말하고 캐패시터 팩터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면은 24분의 3.6, 15%의 이용률을 가져요. 그러면 가령 사우디는 한 23%, 독일이 한 11, 12, 네덜란드 이런 데는 9%. 덴마크 이런 데는 더 나쁘죠. 그런데 세계 평균 태양광 발전 비중이 2025년에 8.7%예요. 우리나라는 5.8%쯤 돼요.
3: 평균보다 낮죠. 좀 낮네요. 그러면 지금 종합해 보자면 그 태양광 에너지 발전의 효율은?
4: 이용률은?
3: 이용률은 평균 정도인데
4: 자연에서 오는 이용률은?
3: 그 지금 개발의 속도나 적용률은? 평균보다 낮은 상태인 거죠?
4: 기술이 없진 않고 네. 다만 보급이 재생에너지의 단점은 찾으려면 누구나 찾을 수 있잖아요.
3: 네.
4: 햇빛은 느리지 않고 네. 바람은 뭐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은 사우디만큼 좋지 않잖아 라고 네. 말할 수 있잖아요. 되는 이유를 찾아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영영 못하는 건데 제가 이렇게 세계 평균에 못 미친다라고 말하면 그래도 용량으로 치면 많아라고 해요. 왜냐면 우리나라 태양광의 보급 용량이 36기가와트 정도 했어요.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 용량만으로는 세계 10위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다른 에너지는 안 그렇겠냐는 거죠. 네. 이거를 1인당 얼마나 발전하느냐로 따져봐야 되겠죠. 1인당은 당연히 10위 안에 없죠. 이제 미국이 아무리 화석연료 지향을 갖고 있는 것 같아도 2위로 많이 발전한 나라는 미국이에요. 그런데 1인당 발전량을 치면 미국은 10위 안에 있어요. 중국은 10위 안에 없어요. 그만큼 전기를 많이 쓴다는 거죠. 네. 한국도 용량이 10위지만 1인당 발전량으로는 10위 안에 없어요. 그만큼 많이 쓰는 거죠.
5: 반대되는 얘기를 한번 드려봐도 될까요?
4: 네.
5: 저는 그 원인 중 하나를 우리나라의 에너지 소비량과 산업의 구조 여기서 좀 많이 찾는 편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4: 맞습니다.
5: 이해할 수 있을까요?
4: 네, 우리는 제조업이 많아서 그렇게 못해. 태양광 풍력처럼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못하는 애들을 가져다 많이 쓸 수가 없어. 그런데 산업이 에너지 전환의 그 영역으로 넘어간 게 결국은 다 산업하고 연결이 돼요. 왜냐하면 어떤 에너지를 써서 상품을 만들었냐를 이제 따지기 시작했잖아요. 유럽 같은 경우에 탄소세 네. 얘기하고 뭐 아리베, ESG 이런 얘기 다 나온 이유가 어떤 에너지로 우리가 탄소 중립에 위배되지 않으면서 제품을 만들 것이냐가 국제적으로 거론되는 얘기들이기 때문에 네. 결국은 산업이 잘 살려도 탄소 중립을 고민하면서 에너지를 써야 되니까 물론 태양광을 100% 못해요. 어떤 것도 하나의 전원이 대세가 될 수가 없어요.
3: 네.
4: 어떤 하나의 에너지로 다 하겠다는 나라는 아무도 없고 전 세계 에너지 믹스를 살펴보면 네덜란드조차도 태양광, 덴마크조차도 깔 수 있는 태양광을 최대한 깔고 그 다음 잘할 수 있는 걸 고민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기술로서 해결할 수 있는 애들을
3: 네.
4: 저는 우리나라에서 태양광이 별로 들어오지 않을 것을 늘 상정하고 보급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아서 보급을 충분히 전환을 충분히 속도 있게 못하고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6: 근데 이제 지금 뭐 에너지 전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러시아의 가스에 의존해 그렇죠. 오다가 속도를 도저히 재생에너지로 따라잡을 수 없어서 다시 화석연료나 아니면 핵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논의가 지금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AI나 뭐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이 속도에 따라서 에너지의 수요도 폭발적으로 증가할 텐데 여기서 딜레마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재생에너지를 가는 것과 그리고 친환경이 아닌 어떤 에너지들을 그 수요에 맞게끔 맞추려고 하는 공급이 있을 것 같은데
4: 그런 전쟁들 때문에 화석연료에 대해서 덜 쓰려는 거가 유예된 부분은 있을 수 있어도 실제 데이터에서 재생에너지가 증가하는 부분이 유예되진 않아요. 믹스가 중요하고 어떤 에너지건 재생이 늘어나서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없잖아요. 그런데 바로 써야 되는 화석연료를 끊을 수는 없고 그래서 2025년에 신규 증가된 전력원을 살펴보면 그 신규 전력원의 발전원은 뭐였냐면 태양광 풍력이 99%. 결국은 이 에너지 정책 기구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그래도 재생에너지를 많이 깔고 열심히 깔고 속도 있게 깔려고 노력하는 나라가 더 회복력이 좋은 거예요.
6: 이제 석탄 에너지를 장악했던 영국이 패권을 장악했고 석유 에너지를 장악했던 미국이 패권을 장악했고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우리가 북한과 관계가 좀 열리면 말씀하셨던 히토류 있잖아요.
4: 맞아요.
6: 네. 평북 정주에서 난다라고 하는 히토류나 이런 것들은 반도체와 바로 연결이 될 거고 그리고 만약에 북한과 우리가 철도만 연결이 돼서 러시아와 연결이 된다면 지금 중국과 러시아 간에 연결되려고 하는 시베리아 힘2가 계속 가스관이 연결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4: 맞아요.
6: 균형을 잡으려면 재생에너지, 가스, SMR의 우라늄은 또 북한의 노총강산에 많거든요. 이제 중국과 미국 사이에 어떤 에너지를 장악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어떻게 전략적으로 대처하고 혹은 전 세계를 리딩할 수 있는 포지션을 가져갈 것인가의 핵심은 남북관계에 있다 아이러니하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5: 사실 에너지 믹스라는 개념 자체가 그런 에너지원들이 갖고 있는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네.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죠.
3: 오늘 에너지에 관해서 깊은 얘기 들어봤는데 각각 어떠셨는지 소감 한번 들어볼까요?
6: 아까 탄소 발자국 하셨을 때 아, 나 어저께 소고기 먹었는데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뭐 식생활이나 아니면 뭐 AI 활용하는 것도 어떻게 하면 좀 즉겨 활용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나 했고 지금은 남북관계가 좀 교착돼 있는데 결국에 우리 또 에너지 문제가 마지막에 활용정점은 남북협력이어야 되는구나 이 생각이 또 오늘 간절히 하게 됐습니다.
4: 국력이 있어야 전쟁 억지력도 있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처럼 기술을 가져야 기술로서 뭔가 극복할 수 있고 또 외교도 더 원활하고 나는 이만큼 가졌으니까 너네는 뭘 내놓을 것이냐 이런 협상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늘 기술에 대한 마음의 문을 열고 한번 늘 눈여겨봐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3: 우리가 평화 얘기를 많이 하는데 평화와 반대되는 단어를 하나씩 꼽는다면
6: 뭐 이란이라던가 지금 아프리카라던가 중동 쪽에 벌어지고 있는 전쟁들을 맞닥뜨리는 일상은 그 평화라는 단어가 얼마나 소중할까.
7: 그래서 평화를 사유하고 생각할 수 있는 공간들이 조금 더 그 전국적으로나 좀 확대됐으면 좋겠다.
2: This has been Peace Insight. Thank you for watching.
1: We change today, inspiring daily life. We create tomorrow, inspired by innovation. Change today, create tomorrow. Latte.

0: 저는 음악학을 공부한 김영비입니다.
1: 저는 한국예술학을 전공하고 연극학을 함께 공부한 이고은입니다.
2: 저는 미술이론을 전공하고 예술경영을 같이 공부한 윤세화이고요.
3: 저는 한국예술학을 전공하고 이제 미술이론을 부전공한 조연희입니다.
4: 그때 제가 졸업을 앞두고 있어서 이제 삶의 목적을 무엇으로 두어야 할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 이론과를 공부하고 졸업한 사람으로서 이제 글을 놓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걸 어떻게 하면 놓치지 않을까 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했을 때, 이걸로 조금이라도 수익을 얻게 되면 이걸 놓지 않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다양한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랑 같이 이제 논의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 당시에 제가 세화랑 같이 이제 공연전시센터에서 인턴을 하고 있었는데, 세화라는 사람 자체가 되게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친구여서 당연히 이 친구랑 같이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밤에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세화한테 막 우다다다 쏟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냐 그랬더니 이제 세화가 저를 진정시키면서 이렇게 가지를 쳐주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어떻게 하면은 좋을지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하게 됐고, 팀으로 결성을 하게 됐을 때 제가 또 바로 생각했던 사람이 이제 고은이었어요. 그래서 고은이 생각났던 이유 중에 하나가, 고은이랑은 이제 학부 때 같이 이제 학생 자치기구 인권위를 했었는데, 고은이라는 사람 자체가 물론 일도 너무 잘하고 똑똑하고 글도 잘 쓰고 하지만, 한 집단을 구성함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은 비폭력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지, 팀원들 간에 서로 존중할 수 있는 방향성에 대해서 되게 잘 지도해주는 친구여서, 우리의 조직을 되게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고, 영비랑은 이제 서로 이제 SNS로 소식을 보던 친구였는데, SNS 상에선 너무 약간 되게 글도 잘 쓰고 자기 할 일도 너무 열심히 하고 너무 바빠 보이는 친구였거든요. 너무 선뜻 함께 해주기로 하셔서 이제 넷이서 같이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되었고, 현재까지는 이제 4인 구성으로 가고 있습니다.
2: 제가 팀 통조림이라는 이름을 제안을 했었고, 보통 만화가들이나 작업하거나 글을 쓰는 분들이 마감에 쫓겼을 때 스스로를 감금하고 통제된 상황에서 글을 촉박하게 쓰는 그런 상태를 일컫는 말입니다. 뭔가 졸업을 앞두고 마감에 이제 시달리는 어떤 글 쓰는 삶이 이론과, 꼭 제가 전공한 이론뿐만 아니라 모든 이론과의 공통된 어떤 숙명 같은 게 아닐까라는, 그 마감을 하는 마음으로 뭔가를 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팀 통조림이라고 처음에 제안을 했었고요. 결정적으로 넷이 이렇게 인원이 추려지게 된 거는, 가장 중요한 건 다른 그 자신의 분야를 깊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바깥의 것들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결국엔 남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굉장히 안전한 공동체로 느꼈어요. 제가 충분하지 못한 어떤 역량이 있는 부분도 있고, 제가 아직 끝까지 디벨롭하지 못한 생각들이나 더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부끄러움 없이, 그리고 지식적인 허영 없이 정말로 터놓고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에 지금까지 함께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5: 저희 팀은 리더가 없어요. 그래서 따로 리더를 두지 않고 모든 프로젝트에 있어서 모두가 N분의 1로 참여를 하고, 팀 리더가 하나 있어서 멱살 잡고 끌고 가는 그런 팀들보다는 좀 추진력이 덜 할 수도 있고, 어떤 행동력이나 그런 것들이 떨어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저희 넷 나름의 규칙을 만들고 저희 넷만의 문화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는 그게 가장 공이 컸던 요소 중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4: 한 일주일에 한 번은 무슨 일이 있어도 회의를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늦게 되더라면 막 11시, 12시에 시작하더라도 무조건 회의를 하게 되고, 어쨌든 결론에 이르기 위해 4명밖에 없지만 익명투표를 해요. 그래서 누가 무슨, 누가 찬성하고 누가 반대했는지 눈에 보이지만 그래도 익명투표를 하고, 막 6시부터 줌 켜가지고 4시간 동안 앉아서 글쓰기, 그리고 막 화면 꺼지면 어디 갔어 전화해가지고.
6: 각자가 감독관인 줄 알고 있지만 각자의 철장에 갇혀가지고 서로를 감시하는, 한 자기도 감옥에 갇혀있음 이런 느낌.

0: 아직 저희도 교차가 어떻게 가능할지는 지금도 실험 중이긴 한데 그 당시에는 저희가 공통된 주제들을 찾아보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한국예술학과 미술이론의 어떤 교차하는 지점인 주제들, 그래서 뭐 기생이 없어라든지 근대 문화에 대한 어떤 글을 같이 리서치를 하고 텍스트를 쓰고 논지를 이제 토의를 해서 디벨롭을 시키고 또 반대로 저 미술이론이면은 다른 전공인 음악학인 분하고 어떤 구성이나 어떤 이런 것들은 20세기 예술에 대한 지점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이러한 식으로 공통된 주제를 찾아보려고 했던 것도 같아요. 근데 앞으로는 또 다른 방식으로 아마 시도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1: 인물 자체가 되게 예술 종합적인 인간이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네 명의 공통된 특성 중에 하나가 과 수업만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탁과를 부전공을 하든지 탁과에 관심이 많이 있어서 이제 내가 전공하는 예술 외에 다른 예술들을 되게 습득하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들이라서 그 사람들의 정체성 자체에서 이미 다양한 교차 지점들이 저는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2: 어쨌든 저희가 교류를 통해서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고 나누기도 하지만 각자의 사유, 가지고 있는 사유에 더해진다. 그렇게 조금 더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이고 얘기 나눌 수 있는 가능성을 좀 포괄하고 그걸 지시하기 위해 교차한다 혹은 교류를 한다라는 말을 저희는 계속 쓰고 있습니다.
3: 제가 가장 많이 생각했던 것들은 저희를 가로막고 있는 이런 분야 혹은 카테고리라는 게 단순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어떤 예술 문법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키워드나 주제에 대해서 접근할 때 가지고 있는 방법론 자체가 너무 다르다는 거를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똑같은 컴포지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음악에서 사용되는 컴포지션 혹은 구성과 미술에서 사용되는 컴포지션의 개념이 너무 달라서 이거에 대해서 교차적인 논의가 되려면은 우리가 이때까지 생각하고 접근해왔던 모든 방식을 다 허물어야 됐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교차적 글쓰기는 개인적으로는 어떤 내용이나 지식이 경계를 넘나드는 그런 것들보다도 이때까지 우리 선배들 혹은 교수님들이 해왔던 연구 방법들 혹은 역사적 지식들, 이론들 이런 것들이 어느 한 분야에서만 사용되고 있는 걸 넘어서 더 다양하게 녹이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게 제가 생각하는 교류이자 교차입니다.
2: 쉽고 간편한 예술 통조림 101 그리고 부제는 예술 취향 스타터 팩이라는 제목이 있는 이 책은 저희 이제 팀 통조림의 첫 정식 출간된 책이자 또한 작년에 첫 번째로 시도한 프로젝트의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저희 네 명의 각자의 예술 베이스 그리고 지식을 활용해서 조금 더 예술을 알고 싶은 사람, 예술을 취미로 드리고 싶은 사람, 근데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혹은 다른 장르에 관심은 있거나 혹은 아직은 정보가 없는데 누가 알려주면 좋겠다, 떠먹여주면 좋겠다 싶을 때 좀 참고할 수 있도록 만든 문화예술 사용설명서 혹은 감상설명서 등이라고 질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순서대로 읽을 필요 없고 내가 이 질문에 답변을 원하는 섹션만 따로 골라서 읽으실 수 있고요. 통조림 원하는 거 골라 먹듯이. 뭐 예를 들자면 전시를 얘기를 하자면 전시 보러 가기 전에 뭐를 알아야 될까? 그러면 전시 보러 갔을 때 뭘 알아야 될까? 혹은 전시 즐기고 난 후엔 또 뭐를 알면 좋을까? 국악 공연도 마찬가지고 희곡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고 클래식 음악 공연 혹은 클래식 음악을 알아갈 때도 마찬가지로 각 비슷한 구성 순서로 마련을 해두었으니 각 장르를 개별적으로 읽으실 때도 용이하고 손쉽게 다가가실 수 있는 즐거운 콘텐츠입니다.
0: 저희 안에서 웬만한 프로세스가 다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저희 넷 중에 아무도 그 전에 정식으로 출판을 해본 사람은 인원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끼리 찾아보고 피드백 주고 어떤 단계들을 거치는 과정을 거쳤어요. 네네. 어쨌든 저희도 자라오면서 공교육의 범위 안에서 예술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고 자신의 분야가 아닌 것을 경험을 할 때의 어떤 낯설거나 불친절한 부분을 경험을 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지점에서 궁금은 한데 물어보기는 조금 난감한? 그러니까 전문적인 지식은 아니지만 뭔가 알고 넘어가야 할 것만 같은 다른 분야에 대한 그런 궁금증들을 서로가 해소해보고 싶은 포인트도 있었던 것 같고요. 결국에는 뭐 전문인이라든지 뭐 비전공자라고 얘기는 하지만은 듣고 경험하는 거는 모두가 하잖아요. 그리고 좀 체계화되어 있지 않더라도 각자가 느끼는 깊이가 있을 텐데 그걸 좀 더 그 인문학적 지식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보고 듣고 느끼는 경험을 같이 해보자라는 걸 좀 더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지식을 주겠다라기보다 우리 같이 한번 재밌게 볼래? 재밌게 들어볼래? 이런 것들을 얘기해보고 싶었던 마음이 저희가 또 책을 기획하면서 가장 큰 시작점이었던 것 같아요. 네.
3: 저희가 이 책을 출판을 하고 저번 가을에 처음으로 사람을 면대면으로 만나서 직접 영업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었는데 그러니까 저희 넷 다 너무 만족했던 시간이었고 사람들에게 저희를 직접 알리고 저희 책을 펼쳐보면서 소개해드리고 하는 시간들이 저희에게 되게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완전 기획 처음부터 출판까지 저희가 하나하나 너무 부딪혀가면서 한 것들이기 때문에 약간 아픈 손가락이자 애증의 결과물이기도 한데 그래도 끝까지 얘를 잘 끌고 나가면서 책임을 지면서 저희가 마음에 안 드는 지점이 있으면 그걸 하나하나 다 기록을 해두고 그 다음 프로젝트 때 적용을 시키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저희가 이제 101을 끝내고 그 다음 프로젝트를 이제 캔유캔을 했는데 캔유캔은 저희가 정말 해보고 싶은 기획을 다 넣어서 4구성으로 이제 했는데 이게 이제 교류적 글쓰기, 이제 당신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한유종 이론과 합격하기. 그리고 라운드 테이블이었는데 이거 4개의 기획이 다 저희가 놓치기에 아까운 기획들이어서 이 4개를 각각 개별적으로 디벨롭하면 어떨까 하는 얘기들을 요즘 나누고 있고 그래서 교류적 글쓰기는 어떤 방식으로 이제 디벨롭을 하면 좋을지 뭐 당신을 초대합니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각자의 분야에서 서로 소개해주고 싶은 공연 같은 거 아니면 글, 뭐 작품에 초대를 하는 방법이고 이제 그걸 보고서 서로 어떻게 피드백을 할 수 있는지를 처음엔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약간 실습같이 했어요. 그래서 영비 친구는 저희를 가지고 합창을 했고 이제 고은 친구랑 같이 희곡 읽기? 연기라고 할 수 있는?
4: 배우 수업
1: 같은 걸 했고 그래서 되게 다양한 실험들을 지금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결과물은 어쨌든 저희는 글로 하

0: 반영을 할까. 이렇게 전통 가옥의 배치를 갖고 있는 안거리, 밖거리, 그거를 완벽하게 똑같이 모사하는 게 아니라 현대적으로 다시 재해석하는 그 과정에서 이제 건축가들마다의 약간의 어떤 개념의 차이, 뭐 이런 것들이 조금씩 반영이 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변형이 가능한 것 같아요.
1: The task of fulfilling living conditions for four generations while keeping trace of the Jeju area intact was harder than expected. So the process of building the house wasn't easy.
2: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그 마당이라는 공간은 좀 즐길 수 있고 식물이라든지 이런 걸 볼 수도 있고 놀 수도 있고 그런 공간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한테는 작업하는 공간이라는 의미가 좀 컸던 것 같아요.
1: According to the habits of the past years, even the same space has different uses.
3: 이 마당 때문에도 상당히 마음의 갈등이 생겼는데 우리 처음에는 이 마당이 전부 세면하고 그러니까 풀도 안 나서 풀맬 걱정도 없고 또 농사를 지으니까 밭에서 뭐 곡식을 해오면은 마당이 넓기도 편하네. 이걸 깔아가지고 놀았다가 저녁에는 걷어들이고 그런 농사를 위주로 했기 때문에 그거 좋고 그다음에 비가 오더라도 물이 잘 빠지도록 하수구를 만들면은 물이 잘 내려가고 좋고 물이 고이질 않아서 그리고 이 마당에 이런 잡풀이 나무 잎사귀들이 떨어지지 않아서 청소 안 해도 괜찮아요. 근데 이거 나무들만 떨어 매일 저 나게 바로시 주섬적이요.
1: Befitting the island of wind, Jeju's grass and trees influence the living environment.
4: Oh, 이거 봐, 버섯 난 건 죽은 거야 지금 이거. 이런 것만 나고 안 나 지금 죽었어.
5: 아 근데 너무 불쌍해. 우리 뽑아주지도 못하고 진짜 오래 살았는데 우리 집에서 사실은 할아버지보다 더 오래 살았어. 그치? 아니 이게 저희 집에 원래 있던 제일 큰 나무였거든요. 그래서 그 건축가님도 그렇고 저희 가족들도 그렇고 여기는 꼭 살리자 이 나무는 집의 한 부분으로 그랬는데 제가 공사하다가 중간에 와보니까 잘려있는 거예요.
1: It was a huge loss to see how the tree which had protected the family for so long died while the house was built.
5: 근데 이 나무가 너무 커서 전기톱으로도 안 잘리고 도끼로도 안 되고 뭐 장비가 다 안 돼서 다 자르지도 못하고 이렇게 남아버렸어요.
1: Its roots were so deep that it's regrettable to see its traces.
6: 어디서부터?
1: The generational conflict regarding the house didn't stop there.
6: 이렇게 둘러가지고 지금 요거 보이지? 요 밑에 뱀 들어간다고 이렇게 공구리 쳤었어.
7: 이렇게 다쳤었지. 완전 이렇게 이렇게.
6: 어 맞아 맞아 기억난다. 여기로 이렇게
7: 맞아,
6: 쳐가지고.
7: 이게 뭐지? 약간
5: 들어간다 하더라도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좀 예쁜 뭐 네, 철 망사를 하던지 네. 그러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거 이제 깨달라고 했더니 깰 때도 할아버지가 오셔가지고 네. 너희들은.
6: 너희들은 내가 하는 건 다 마음에 안 들지 하면서 호통을 한번 치셨는데.
1: Since each different generation drew a complete work, some communication to satisfy them all was more than necessary.
2: 근데 그 할아버지 감나무는 왜 자르신 거예요?
3: 아. 그 밑둥이 막 썩어가고 너무 아름들이 되고 잎사귀가 막 젖어가고 하길래 이걸 잘라버리라. 이거 안 잘라버리면 안 되겠다. 우리 여기는 어찌 보면 토속적인 것이 굉장히 많아요. 어찌 보면 뭐라고 그래 미신적인 것 같은 거. 뭔가 눈에 보이는 것이 죽어가면은 집안의 운도 그에 따를 것이다 해가지고 그걸 제거시키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
2: 그 자른 나무에서 다시 잎이 자랐잖아요. 조금 나무가.
3: 이거 내버리면은 큰 나무도 안 될 것이고 이건 오죽이 또죽이 될 것 같아요.
2: 불쌍하잖아요, 여러분들.
3: 글쎄, 너는 그런 쪽으로 생각했겠지만은 글쎄, 그 이도 전 감나무는 잘 잘라진 것 같아.
1: The building owner must feel wistful about the grandfather's decision to prioritize custom rather than interior design adding beauty.
2: 집 짓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할아버지 생각이랑 아버지 생각이랑 저희 셋 생각이랑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한테도 좀 할아버지 좀 설득해달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1: Mr. Park Man-sil also found his position in between his adamant father and son awkward.
8: 맞습니다. 난처 많이 했습니다. 전해봤자 되지도 않을 거. 그냥 넘어가자. 누구보다도 제 아버지는 부모님은 이해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민수는 그걸 이해 못할 수가 있다. 그런 상황에서 저는 알게 모르게 아버지 쪽으로 많이 기울어졌습니다.
1: Since each individual's characteristics stand out so much, there was a great tug of war over encompassing all four generations.
2: 아버지가 할아버지한테 굉장히 말씀을 잘 약하세요. 약하게 하세요. 그래서 제가 어떤 일이 있어서 저희 아버지 이거 할아버지한테 꼭 좀 설득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제가 한 100 정도 전달드리면은 한 10 정도밖에 전달 못 하세요. 그래서 이제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중간에 껴서 난처하신 건 알고 있는데, 네. 네. 뭐 그렇죠.
9: 2층으로 가보시겠습니다.
1: 네. The second floor is wholly an area for the building owners.
0: 와, 여기에 큰 창문이 있네요.
9: 네. 네. 설계할 때 이제 계단 층계 따라 달라지는 조망을 보여드리고 싶다고 여기를 큰 창을 내주셨고, 실제로 저희 집이 행원리에서 지대가 되게 높아요. 네. 그래서 뒷마당으로 나가는 문에서도 바다가 보이지만 네. 여기서도 바다가 정말 잘 보이고, 제주는 날씨가 너무 변화무쌍하니까 그런 날씨를 구경하는 것도 굉장히 재밌어요.
10: 그리고 저는 계단의 방향도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쪽에서 좋은 뷰를 딱 보고 돌아서서 계단을 딱 올라오는데, 이렇게, 이렇게 좁은 계단을 올라오다가 이런 멋진 창이 있는 계단이 딱 오면서 기분이 되게 좋아지는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거실하고 계단 사이에 창고 공간도 생기고 네. 빨래 세탁기도 넣어놓고 네. 예, 그래서 구석구석 되게 잘 활용을 하신 것 같아요.
1: Hallasan Mountain and Jeju Sea are in one place. The scenery of Jeju remains intact.
9: 아, 이쪽으로 이제 올라가면 네. 저희 방과 2층 거실이 있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저희 2층 거실입니다.
0: 와.
8: 와. 와.
0: 아까 계단에서 올라올 때의 그 멋진 장면이 여기 올라오니까 훨씬 더 잘 보이네요.
9: 네.
10: 거의 이 집의 정점인 것 같아요. 네.
1: The grandfather-in-law, who sets much value on geomancy, refused to give up the view of the mountains and the sea. As a result, the work of nature offered by Jeju can be appreciated every day.
9: 사실 여기도 뷰가 가장 좋아서 그 소장님이 주신 여러 버전 중에는 방이 이쪽 편 바다를 바라보는 설계 버전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독점하기가 좀 죄송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좋은 뷰 쪽에는 바다가 보이는 쪽에는 되도록 공용 공간을 배치해 주세요 해서 1층도 화장실이 이쪽으로 오고 2층도 화장실이 이쪽으로 오고 이제 여기까지 바다가 보이는 곳은 대부분 공용 공간으로 만들었어요.
1: For Jeju's nature to be savored from every corner and space, all the small and large windows had wind roots built in to embrace Jeju's sunshine.

0: 한 풍경을 사계절이 계속 변화하는 걸 보여주고 또 날씨 변화도 또 굉장히 큰데 그런 것들이 막 변화무쌍하게 보여지는 모습도 멋지고 네.
1: Since it's an island with notably strong wind, the factors to consider when designing the second floor weren't that easy.
2: 사실은 저희는 여기가 너무 좋아서 여기다가 야외 공간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건축가분이 제주 토박이다 보니까 바닷바람의 무서움을 되게 잘 아시더라고요. 네. 여기는 저희가 몇 번이나 그래도 해보면 안 되나요? 했을 때 절대 안 쓰실 거다라고 하실 거 하시더라고요.
1: Thanks to this native architect with a high understanding of Jeju's topography, needless trial and error were avoided.
3: 저희가 이쪽으로 이렇게 보니까 여기는 또 약간 전통적인 그런 창호가 있어서 집 전체 중에서도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2: 네, 원래는 여기에 그 두 면을 그 소장님께서 다 한식문으로 그래서 전면 개방할 수 있게 그래서 열었을 때 제2의 거실처럼 쓸 수 있게 제안해 주셨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는 아파트에만 살다 보니까 벽이 없으니까 조금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한쪽을 이제 벽으로 막아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제 저희가 좀 후회하는 부분이에요. 그랬을 때 아, 짓고 나니까 생각보다 그게 과감하지 않고 한쪽 면이 열리는 것보다 여기 나무 기둥이 멋진 게 하나 서고 양쪽이 열렸을 때 바람길도 훨씬 잘 들고 개방감이 있었을 텐데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여기에 실제로 좀 공기가 고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또 어떻게 고칠까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0: 뭐 창문을 원하는 대로 바꾼다든가 없는 문을 필요에 의해서 새로 공간을 이렇게 뚫어낸다든가 그런 것들이 모였을 때 이제 다음 세대들이 이 집을 기억하면서 추억으로 이제 남기는 거겠죠.
2: 사실은 그래서 여기를 게스트룸으로 쓰거나 아니면 열었을 때 아이들이 거의 그냥 무대로 쓰고 있어요. 자기 무대로.
4: 하나 시작.
1: The great granddaughter's performance adds fun that can only be enjoyed in a four-generation household.
5: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6: 아.
5: 그리고
6: 아이
5: 중에 맛있는 음식점이 있으니 그쪽에서 밥 먹고 다시 올라오세요.
6: 네. 아. 아 나중에 저런 무슨 배우 예가 나오는 거나 해주시면 좋죠.
7: 삶이 재미도 있고 이제는 뭐 안정됐고 괜찮아. 특히나 우리 손자들 보면은 더 아깝고.
1: The spot where the Jeju wind over waves and volcanic cones arrives at Haengwon House to stay.
8: 와.
3: 야, 여기가 데크인가 봐요.
0: 네. 아니, 이 집은 진짜로 이렇게 코너 코너를 돌 때마다 와 소리가 나는 그런 집인 것 같아요. 네.
1: An area of leisure where the rough wind of Jeju can take a short respite.
2: 제주도에서 의외로 바다랑 한라산이 같이 보이는 집이 좀 드물어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날이 맑으면 한라산도 보이고 이쪽은 오름이 보이고 이쪽으로는 또 바다가 보여서 되게 좀 뷰가 귀하다라고 네. 가족들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3: 와
0: 지금 보니까 제주도에서 제일 좋은 집인 것 같아요.
3: 그러게요. 제일 좋은 위치에서 제일 좋은 방향의 뷰들을 다 갖고 있는
0: 4대가 모여서 하는 집. Mm. 여기서는 단연코 제주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현무암 네. 그게 이제 조경으로도 돼 있고 이쪽 벽체로도 돼 있고
2: 원래는 그 설계에 없었는데 저희가 집을 이제 짓는 동안에 옆집이 숙소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차단해야 됐고 그래서 지붕이랑 같이 연결해서 그 집 안에서도 야외에 있는 듯한, 그러니까 집 내부에서도 그런 기분이 들어서 좋더라고요.
3: 집 주변에 있는 돌담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그게 쭉 이렇게 집 안까지 들어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2: 네.
0: 이게 약간 녹스러워서 좀 속상하시겠어요?
2: 네, 그 이것도 사실은 공사하고 너무 생각보다 일찍 녹슬었어요. 이렇게 빨리 했는데 그 시공해 주시는 분들이나 뭐 인부분들이 말씀하시기 여기는 이렇게 저희 육지 사람 입장에서는 이 정도면 바다랑 먼 거 아닌가요? 그랬는데 아니 이 정도면 바닷바람을 바로 맞는 지역이라고 그래서.

0: 빨리 녹기 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저희도 포기했어요. 그냥
1: 지어지는 집이 있는 곳의 자연환경을 잘 아는 분이 네. 지어주셔야 네. 예, 정말 제대로 그게 지어지는 것 같아요.
2: They say a house changes along with time, according to the environment and the lifestyle of the people residing in it. Seeing how four generations live in Haengwon House, the passing of time seems to be slower here.
3: 이거 속과 아 익었죠. 그렇지. 너무 굽다. 우린 우리만 있어서 더 좋아. 그 뒤 하면 막 복잡해.
4: 그걸 맞고 그게 복잡하고 그런데 뭐 경우에 따라서는 같이 모아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각계각신 버릴 수도 있고.
2: Since four generations live in one house, their individual life areas are respected, but their common time is shared as a whole family.
3: 잘 먹을로구나 얘. 잘 먹죠.
2: The dinner table filled with joyous talk and laughter is continued thanks to the will of the family.
0: 네, 원래는 진짜 원래 정말 작은 교자상에 그나마 나눠서 먹고 이랬는데 집 생기고 나서는 일부러 어머님이 식사 다 같이 하고 싶다고 크게 만드셔가지고
5: 만들어준 사탕 고맙습니다.
6: 아유, 착하네. 아유, 다원아.
0: 할머니, 다원이가 이거 맛있대요.
7: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즐거운 시간 보내는데 할아버지가 혀를 잡고 살았으니까 가능한 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 공간이랑 이런 것들 지켜내고 더 잘 가고 싶도록 아이랑 열심히 해서 네, 최선을 다해서
4: 그게 네, 지켜볼게요. 네. 그 이상 크게 기대하지 말고 네. 그 현장을 주제에 나가면 만족해.
8: 그 약속을 안 지키면 어떡하지?
9: 자, 우리 이제 할머니 집 가자. 다원이도 일로 와. 그 순세가 오니까. 할머니 집 가서 할머니 우리 왔어요 해줘. 똑똑똑.
5: 할머니 우리 왔어요.
3: 아이고 나들들 이리 와 이리 와.
2: While the distance leading to it is not even five steps long, the outside unit of the great grandmother is always a new one for the children.
3: 아니 이뻐라.
9: 할머니한테 가서 할머니한테 그 순세 이야기해달라고 그래.
5: 엄마 그 순세 보여줘.
9: 할머니 그 순세 어떻게 하는지 알아. 아, 다원아 할머니가 이야기해 주신대. 일로 들어와 봐. 진짜 그 순세 이야기야.
3: 그 순세?
9: 어.
3: 알려줄게.
2: Stories of old times told by their great grandmother are more fun than any fairy tale. The children's chatter fills up the outside unit.
3: 우리 손주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오니까 얼마나 좋아. 이렇게 크니까 아까워. 손주 오시면 아무도 안 댕기면 안 좋추게. 경하지만은 우리 동네 사람도 아이고 손주들 그 만실의 아들들 왔구나 경하여.
7: 제가 어릴 때는 사실 이제 할머니 집에서 말썽도 많이 피우고 뭐 깨 같은 거 널어놓으면은 제가 거기다 물 뿌려가지고 할아버지한테 무지하게 많이 혼났거든요. 그리고 할머니가 시감자 심어놓으면 그 닭 해가지고 갖고 오고 막 이런 집이었었는데 이제 어느새 이제 저희 애들이 여기서 뛰어노는 걸 보니까 할머니랑 같이 있는 거 보면은 좀 진짜 묘한 감동이 오긴 해요. 매운 고추?
2: Precious everyday occurrences that would have been missed had the house not been built. They will become memories which they can look back on later.
3: 엄마 말 잘 들어.
7: 할머니 할아버지를 이제 배로 가는 목적으로만 오는 곳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여기서 지낼 수도 있고 애들도 좋아하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 오면은 할머니 집 여기 있고 저희 주방이 있으니까 할머니가 이제 무 가지고 건너오시기도 하고 저희가 고기 가지고 여기로 건너가기도 되고 왔다 갔다 건너가기도 되고.
2: Hangwon House brought together scattered family members and made their lives more plentiful.
10: 집을 깨끗이 관리해야 우리도 좋고 아들 내도 좋고
2: Thanks to the warm and cozy house, concerns about the aging parents and the children who will grow up to see busy days give away to a comfortable daily life filled with joy.
11: 일단 여기 통창에서 보면 바다를 보고 매일 바뀌는 바다의 모습 바다의 표정 이런 것들을 바라보며 앉아 있으면 뭐 다른 세상에 대한 다른 관심사가 하나도 없어지는 것 같아요.
2: The belief that Hangwon House with Jeju's nature is firmly protecting my family.
10: 여기도 밭이 있구나. 여기도 밭이 아직도 있구나.
12: 뭐예요?
10: 밭이 있다고요? 이게 밭입니다. 밭.
2: The power of positive thinking that will happen if you believe in them.
10: 아무래도 그 아버지 같은 경우는 정성이 들어가면 모든 게 다 잘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했나 봐요.
13: "제사를 지내야 된다는 말을 내가 들었거든요.
4: 옛날 사람들이 제주도 집을 지을 때 기본이 성주를 내리지 않으면은 좀 찌질해. 그래서 어머니도 그런 생각 먹었고 그래가지고 성주를 내려서 오늘날이 이러는데 아직까지 아무 일 없잖아요.
13: 그건 나는 찬성을 하는데 문제는 비용이었어요. 얼마 드냐, 얼마 예상했냐 했더니 비용이 상상이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4: 돈도 꽤 들었지. 스님한테 한 돈백 주고 또 이 재물 하는데도 한 돈백 들고 한 2-300 들어가지고 하니까 마음이 편하네.
7: 근데 아버지가 공사비 2-300 없어가지고 막 가슴 졸이고 있을 텐데 할아버지한테 2-300만 원 턱 내셨네요.
13: 왜냐하면 꼭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이 집이 편안하고 건강하다고 하면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기꺼이 저축해서 돈을 다 꺼내서 드렸어요.
7: 저한테 좀 뭐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돈 없다고 매번?
4: 근데 그것 때문에 편안했다고도 할 수는 없지. 근데 이것은 우리 마음이 그래. 마음이 편안해. 죄를 지내버리면 죄진이 있으니까 이제 됐다. 이렇게 안정된 마음이 생겨요.
13: 아버지 말씀 듣고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고 합니다.
2: Thanks to the grandfather's reasonable stubbornness, the trust in Hangwon House must have taken stronger roots. 잘했다. A warm house with four generations, where young buds can play freely and breaks can be enjoyed within hectic lives. This is the house that embraced the family with Jeju's wondrous nature.
14: Three 대냐 4 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한 대 한 대가 각각의 우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주와 우주가 같이 만나서 사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더할 수 있는 집이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관계가 잘 표현된, 건축적으로도 잘 표현된 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 Let's go! Simply K-Pop!
1: We'll be capturing your favorite artist's best visual moments up close when hair, makeup, and styling shine the most.
2: 멋지고 각진 느낌의 쉐딩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쉐딩.
3: 쨍한 컬러를 입어가지고 색조에 포인트를 줬습니다.
1: With the Melon's Hunters,
4: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무대죠. 바로 만나볼까요? 뮤직 스타트!

작가마다의 차이가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아프고 슬픈 이야기에 더 많이 관심이 가요. 그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의 성향인지도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그림 그 2차원적인 평면이 너무 다 공간에서 작업하는 거랑 너무 잘 맞았기 때문에 그래서 프랑스에서 이제 그쪽으로 전공을 하고 너무너무 즐겁게 학교를 졸업하고 아, 좀더큰 프로페셔널한 이제 시장으로 넘어가 보자 해서 파리로 왔거든요. 그런데 아, 혼자 작업하면서 사는 게 거의 뭐 불가능하다시피 해서 아르바이트로 만화를 번역하기 시작했어요. 당시 만화가 저는 예술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만화를 번역하면서, 이 만화가 갖는 힘, 무한한 가능성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아, 만화, 글과 그림으로 내가 충분히, 정말, 그리고 그 연필과 종이만 있으면 어디서든지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창작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 어마어마한 가능성을 보고, 나도 한번 쓰고 그려봐야겠다. 이런 생각에,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그래픽 노블의 강점은 다른 어떤 예술 매체에 비해서, 특히 일본군 위안부라든지, 그런 아주 아프고 힘든 이야기를 언어가 문자가 아닌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어요. 영향을 끼쳤죠. 제가 22살 만으로 22살에 프랑스에 갔어요. 처음으로 제일 처음에 놀란 게 이렇게 많은 저랑 너무 다르게 생긴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보기에는 처음인 거잖아요. 가서 한 17년을 살면서 문화적, 언어적, 뭐 식생활 자체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겪고 살고 느끼면서 그리고 단어 한마디 모르고 갔기 때문에 어떤 언어에서 오는 그런 그 어려움이나 그런 것들이 또 많았죠. 그래서 시베리아의 딸김 알렉산드라를 했을 때 알렉산드라의 아버지를 조금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고 김 알렉산드라 입장이 되는 것도 조금 더 다른 나라에서 산다는 게 어떤 것일까? 그 저의 생각을 좀 반영을 하지 않았나? 저의 시각을 그 생각하고요. 기다림 같은 경우도 굉장히 오랜 시간을 제가 외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가족하고 만나지 못했던 시간들이 많았어요. 몇년 만에 한번 한국에 들어와도 뭐 많이 오래 있으면 한 달이고 그래서 항상 저도 어떻게 보면 가족과 떨어져 살았기 때문에 그 그리움을 잘 알죠. 그래서 기다림을 했을 때도 어머니의 마음도 알고 또 이산 가족들의 마음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 아, 굉장히 영광이고요. 상을 받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기 때문에 정말 그 상을 받았을 때 굉장히 기뻤어요. 기쁘고 제가 이 상을 받음으로써 두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하나는 그한해 굉장히 많은 만화책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보통 이제 책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상을 받음으로써, 묻힐 수 있는 작품이 다시 한번 독자들을 만날 수 있게 해주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제가 하고 있는 작품 스타일이 국내에서는 좀, 아웃사이더적인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내가 믿고 하고 있는 그 작업이 가고 있는 길이 잘 가고 있구나 어떤 그런 확인과 응원 그런 것이 되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좋았고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그렇게 듣고 작업하는 과정에서 할머니께 이야기를 듣는 과정도 어려웠지만, 그분께서 사셨던 시대가 너무나 척박하고 일제강점기였는데, 또 그분이 굉장히 그 가난한 집안의 딸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어떤 여러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뿐만 아니라 그분 세대에 태어나신 많은 분들이 비슷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을 때 굉장히 좀 마음이 힘들었고,
작업을 하면서는 그 어떤 작업이든

사실은 고통과 외로움과 뭐 그런 것들이 없이 생산되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좀 육체적으로도 힘들지 않았나, 작업 기간이 길어지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세월호를 만약에 작품으로 한다면 그 당시에는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거리가 필요해요. 당장 뭔가를 보고 너무 충격적이고 몇 개월간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겠지만 너무 아파서 몸까지 막 저는 아프더라고요. 제 일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데 그거를 작품으로 하는 많은 창작자들을 보고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일이 생기면 당장 못해요. 그러니까 제 작품, 모든 작품은 어떤 일이 터지고 그대로 한게 아니라 곧바로 한게 아니라 정말 10년 이상, 길게는 20년 이상이 걸려서 제 안에서 소화가 되어야지만 이제는 내가 이야기할 수 있겠다.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군 위안부도 마찬가지라 제가 그걸 처음 알았을 때는 1993년도 한국 영화 여성 영화제 페스티벌에 가서 처음 알았고, 프랑스에 살았을 때도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책이 나왔을 때도 제가 통역을 했었고,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계속 저에게 이 문제가 다가온 거예요. 외국에 있건 한국에 있건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이제 작품으로 하는 거고, 그분들을 또 제가 만나고. 저는 국내에서 사실은 그래픽 노블 만화를 하면서, 그러니까 다른 예술 매체나 문화, 특히 문화, 다른 문학 장르에 비해서 굉장히 수준 낮게 보시는 경향이 있으신 것 같아요. 독자분들도 아직까지 그러시고. 근데 그런 부분이 참 아쉽고, 약간 이게 같은 예술가로서 약간 차별 같은 거를 느끼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 같은 경우는 원화의 중요성을 굉장히 원화를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대부분이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하고 굉장히 많은 어플리케이션도 나와서 그걸 배경으로도 쓰고 막 이렇단 말이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애초에 그림을 그렸던 전공을 했던 사람이고 조각을 하고 공간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먹물이나 붓 같은 거를 먹물을 그릇에 붓고 뭐 붓을 씻어서 담근다든지 뭐 종이에 묻힌다든지 그런 모든 과정들이 저에겐 굉장히 중요하고, 선 하나 긋는 것도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르고 어제가 다르거든요. 독자들이 봤을 때는 똑같다고 느끼겠지만 그날의 에너지 그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기분 그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원화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정말 그 작가의 모든 정성과 마음과 그 상태가 이 선으로 붓으로 붓의 끝에서 종이에 펼쳐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전시를 했을 때 원화전이 그래서 중요한데 독자들이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것들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에 대해서 작업을 할 생각이 없었어요. 절대 저는 개를 이제 강아지를 입양할 생각도 없었지만 애초에 강아지에 대한 작업을 할 생각이 없었는데, 그리고 굉장히 많은 작품들이 이미 반려견이나 어떤 고양이나 작품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런 작품이 차별성 있게 이런 작품이 나온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욕을 먹어도 어쩌면 저는 쫓겨날지도 모르고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이 욕을 먹힐지도 모르고 그럴지도 모르지만 진실을 좀 이야기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개와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작품으로 만들고 있어요.

개의 숨소리가 작아졌다. 목덜미에 손가락을 넣어 털을 간지려 주었다. 복부를 다친 모양이었다. 손이 배 쪽으로 가까이 갈 때마다 개가 소리 없이 이를 드러냈다. 눌린 억새가 끈적거렸다. 옆으로 물컹한 것이 만져졌다. 개의 배에서 흘러나온 내장이 억새밭에 널려 있었다. 이제 그만 가자. 와이가 뒤돌아섰다. 흰 자위가 가득한 개의 눈이 희뜩 와이 쪽으로 돌아갔다. 1996년 단편소설 풀로 등단에서 소설을 쓰고 있는 하성란이라고 합니다. 소설을 쓰는 일이 일상이지만 언제나 첫 문장을 쓸 때면 막막하고요. 하지만 마지막까지 어떤 소설을 쓸지, 어떤 문장으로 마무리할지 생각하고 늘 힘을 얻고 있습니다. 책을 내면 개정판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없거든요. 평소에는 괜찮고 생각하지 않는데 어느 순간에 그 소설의 어느 부분이 떠오르면 굉장히 창피해지곤 했어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을 걸 생각하면 창피한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 죄송했고요. 푸른 수염의 첫 번째 아내가 제게는 그랬습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가 지금과 달랐고 그것 때문에 소설 속 나의 행동이 너무 아쉽게 끝나고 말았거든요. 소설을 새로 쓰는 것은 불가능했지만 다행히 개정판을 낼 기회가 주어졌고 마지막 문장만큼은 바꿀 수 있었습니다. 요즘 제 머릿속을 채우고 있는 단어들 중 하나는 퇴행이란 단어예요. 잊지 말자고 또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선 안 된다고 하면서 참사가 계속 되풀이되잖아요. 수학여행을 가는 학생들을 태우고 있는 배가 가라앉을 때 그 배를 들어 올릴 힘이 없다는 것에 무력감을 느낀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소설을 쓰는 저 또한 그랬었거든요. 소설을 쓴다는 것은 쓰기 전에 무언가를 바라보는 행위이고요. 참사라는 다시는 바라보고 싶지 않은 그 장면을 향해서 눈을 뜨고 계속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무언가를 감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설 깃발을 쓸 때였어요. 깃발의 내용은 한 남자가 전신주에 올라가면서 맨 꼭대기에 자신의 속옷을 걸어놓고 어디론가로 사라지는 이야기였거든요. 일단 한전에 다니고 있는 분들로부터 간단한 인터뷰를 통해서 정보를 얻었고요. 그 다음에는 매일 시간을 정해두고 우리 동네에 있는 전신주들을 한 바퀴씩 돌았어요. 그러면서 전신주로 올라가는 한 남자의 얼굴이 떠올랐고 그리고 깃발처럼 흔들리는 그의 속옷도 떠올랐고요. 어떤 소설을 쓸지 결정이 되면 그 소설 속에 나오는 인물에 대해서 아주 오랫동안 생각합니다. 이야기가 잘 머릿속에서 구성이 되면 생각보다 첫 문장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온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문장은 늘 가장 멋진 문장 그리고 뭔가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문장을 골라기 때문에 가장 매력적이면서도 어려운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연재를 했지만 책으로 묶지 않은 장편들이 여럿 있고요. 그러는 사이에 이제 소설을 쓰는 일보다는 소설을 책으로 발표하는 일이 조금 점점 두려워졌어요. 아까 푸른 수염의 첫 번째 아내에서와 같은 그런 실수들을 할까 봐요. 그런 실수들을 하지 않도록 조금 더 나은 어떤 문장이나 내용을 보여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생각만큼 그렇게 크게 어떤 변화나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런 변화를 기다리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점점 늦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소설을 쓰는 일은 소설을 생각하는 것도 소설을 쓰는 일이지만 책으로 나오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에게는 소설을 쓰지 않는 시간처럼 보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또 따로 했고요. 소설을 쓰지 않는 시간이 소설을 쓰는 시간보다 더 힘들구나 라는 생각을 또 하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잘 알지 못하는 어떤 전화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전화의 통화감만으로도 아주 먼 곳에 계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바로 그분이 번역자인 제니통 씨였어요. 제니통 씨는
제 소설을 어머니의 추천으로 읽었다가 그대로 이제 이 소설을 번역해 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오랫동안 그 결과를 위해 기다리셨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한국 문학을 소개하려고 하는 그 미국의 출판사들은 조금 조건 같은 것들이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자면 낼 수도 있었는데요. 제니통의 자존심에 그것이 좀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도 그 덕분에 제 자존심을 부릴 수 있었고요. 그래서 오래오래 기다렸지만 성과가 좋아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스페인의 말라가 대학이었을 거예요. 제가 기쁘다고 우주 오셨네라는 단편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있었는데 한 여학생이 손을 들고 이런 사건이라면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분에게 제 소설의 결말 속에 여자 주인공이 왜 경찰에 가지 않고 자신이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느라고 좀 땀을 뺀 적이 있었습니다. 네. 꿈이라는 질문을 해주셔서 제가 오랫동안 제 꿈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주로 두 아이들의 꿈 이야기만 들어보고 그 아이들의 꿈에만 관심이 있었거든요. 다른 작가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가끔 제 마지막 나를 생각해 보고는 해요. 그게 물론 제 소설 속에서처럼 타국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마지막 장면이라고 하면 여전히 저는 책상 앞에서 뭔가 쓰고 있고 그리고 제가 완성하지 못한 미완성작이 남아있었으면 한두 편 남아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벌떡 튀어오른 개가 여자의 손목을 덥석 물었다. 마지막으로 짜내는 혼신의 힘이었다. 개의 송곳니가 여자의 살을 파고들었다. 물림팔이 뭉근히 저려왔다. 팔을 들어올리자 개의 머리가 덩달아 딸려 올라왔다. 너무 무거워 팔이 떨어져 나갈 것 같았다. 개는 한번 문 손목을 놓지 않았다. 문득 개와 눈이 마주쳤는데 흰창이 많은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개의 타액이 여자의 핏줄 속으로 스며들었다.

0: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anuk을 대표하는 먹거리 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2: 김치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에서 온 옥안입니다. 김치는 한국인의 밥상에 빠지지 않고 올라오는 먹거리인데요. 그런데 가끔 김치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김치에 대한 빠른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김치는 한국의 전통 발효식품인데요. 한국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김치는 배추김치예요. 고춧가루, 마늘, 젓갈 등 다양한 양념을 넣어 버무려 발효시키면 맛있는 김치가 탄생합니다.
3: 선생님, 김치 종류가 엄청나게 많다고 들었어요.
4: 네.
3: 어떤 게 나 있어요?
4: 김치는 배추김치를 한국 사람들은 제일 많이 먹긴 해요. 뭐 깍두기, 총각김치, 무로 만든 김치가 있고 갓김치, 파김치, 부추김치, 그리고 오이소박이, 열무김치 이런 식으로 모든 채소가 다 김치를 담글 수가 있어요. 김치의 세계는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김치의 맛은 전국에 어머니 숫자만큼 있었어요. 집집마다 맛이 다 달랐기 때문에. 김치가 맵기만 한 줄 알지만 꼭 그렇지 않아요. 고춧가루 들어가지 않은 백김치도 있고요. 물김치도 있고 과일김치도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해외에서 김치를 많이 찾고 있어요. 먹어보고 간 좀 봐요.
3: 너무 맛있어요.
4: 네, 맛있어요.

법지사는 풍수적으로 배가 항해하는 그런 형국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로부터 이 배에는 무거운 돌을 실으면은 가라앉을 수 있다는 염려 때문에 남으로서 이렇게 목탑 형식의 팔상전을 지은 것입니다.